미 창문이 랑소수 디탕기 긴쿠와 앙탕부디 인 타체는 강저체네 렌니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샹기낭둔카 미바도 주토바구 라빠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마치바 카레기바 지토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기급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뉴호윤구 토낭치바 서동기 주람 야바 류제원 참제와 千日 주둔라 지송슈와 타마봉와 탕 차라라 추치바 디탕 민비에 주람 토르와 신비에 캐수 야바 지조기 초외 궁지 야바 캐시 캐랑 겐수 레군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맨캉 캐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탕 총르 채무소 조내 쿨공탕 레군기 레드마 인치 닌다 니바투 디탕 탁제 치구 캐시 차와 게바탕 로야바 류슈 미바 미군 나와 소기 내다 유치 튜도도 면주 치구 강배 난기 쿠유라 닌달 기공치네 롱 쿠르톡 치바 지비에 직체당 직구라 짱저 톱시 야부 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유 짱저 균형 치바 쪼네 쿠공수 꾸응이기 럭주 직체당 직구 직조 치바 미게기 추딘라 토낭 치바 합치게바 암 로게고 짱쇼캄 라베 추미 타나게고 로숨 옌키 응고카 겸메베 젬치유베 미토기 똑살 로체기 응고카 겹교 꾸유마치고 탁바르투 겐군츠 정군앙 규림 용기 응고카 겹바탕 권내 타르웨 민컵 겹구 랑을 국송라 슈 겹구 랑셴니가 펜라 디탕 용투

0: 我最老要给他脱下那裙子了。我最老要给他脱下那裙子了。接着写垃圾，你也接着打，你也学一打。你那我最大，看他拿酒都不还用。不容易了，打主意的。用啊，可怜的。不这么难。可怜的。陪我。拜拜。陪我，阿姆拉。我丢头当天天转对米多，两个亲友妹啦，听我的叫牛妹。可惜别亏着，这样一弄，伢儿腿可三不全的米多。
1: 没事，我让邻居去吃点盐呗。
2: 姐子，等到底阿姆拉个小年呢，哪有嘛事？
0: 看来他是不是个病，这是大多大这个。哼，没这疙瘩。
1: 看那年年落天，我从都江天的年都少雨。阿姐，让的这。这，我没提呢。通过南北亚就没被修过被养了上海，我你爹下家做年药了呗。哎，有事，打住他。
0: 已经年下把年住了，落天是不的。
3: 我当然干着这个去不是呗？马上去，马上去去干去个。人家差不多干着这个要嘛是呗？他都干到后面多，他今天说马上给你几年卡的上面，俺马上给干你们新个的。
1: 你的对，让他多苦个多。
3: 啊，张姐，我连连听过一。
4: 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
0: kasan zhele gende xiongso qini gende xiongso a
1: midi e midi yao du yi ne ta da nga ga ro zhe ya gi sam le me
2: ti zi xi di ti gi ti gi yong to kha ba zhe
0: rang ge xu zhuo de du ne kha ba yong zhe zi du xia de mi to ba zam ge le ya de ne ma re nga xia xia na xi mi yu ri ne zi du le yin de de yi
1: rang ge nga ga ro zhe si le bu tang gu yin da
3: 何故要比你没做着急老主意常务谢云呢经过对对我略了跑不给何子你让俩车丢着不真丢有三组给红切是毒俺略了跑不出这边差个点超过切是毒小小
4: 문에 라래도.
1: 랑 가져가요 봐.
4: 오글아가 셰바겨지. 라페지 상람나 여르송기. 문에 로드도 라람 사토지. 대체 감사. 양토송아.
0: 응, 감사.
1: 지만 예 밤니게 셰베 계신 수랑게 심샤마지. 자로교 나토도 롱고우유.
4: 아, 차고셰나. 나랑 토드도. 라초 삽송자. 최진군의 레제마르 삼주. 오글라다 아자라르 게스 티베니 라페신 대여르 속이 세사 대여비
0: 샤샤 장태다 아자 오글라 저와삽 시자지 오라 라님도 구르모주 고삽지 수 토비나 녜그디 주지지 요시
1: 장게 셰발레 굼제도 뒤지규정 부친부이나 지금 전화를 해줘 주인다

0: 또 바빠 당시기. 갑디 참아시 도와. 네 슈슈면다. 저하 오늘 상고도.
1: 같이 상고. 또 야야제 소소 강파슈.
0: 또 신의 계련소. 또다. 장은 넘겨 대시 되다. 속히 소시도. 제스 하토는 게랑 클라스 땡규리. 넘겨 된데 땡고 해도 왜?
1: 랑게사다.

0: 세계 위에 가져도
1: 어 죽수리 입시
2: 小秋 저도
0: 캣
2: 머리끼에 담배
0: 단차
3: 왜 부지
4: 저 와로 와 로고 채우 쓰고도 남이지게 제토미도 내가 쇼마지에 봐도 님배
1: 숨라 숨라
5: 더더 뒤뒤다
1: 뒤뒤다
2: 갈채송 갈채송
5: 내라시오 저게 이것도 되게 채야 호재지에 아 장태과도
1: 친수채
5: 아
2: 동동 아버기나 루제 치워스 교수자리 뭐라미나 장小秋스니에 대모도 민도
1: 어 또는 군이
2: 마지 마지 내게 좋아지
1: 땡키르베
2: 허시 세수의 뒤에 요말다 장과 좋아
1: 제가 죽이
2: 지디다니에 자시 지스 란티리 나 다 아버지
1: 그만 죽으래 그런 게 장태는 손재만 남바 거기가 피는 용구르베
2: 마요 뭐 같이 없이 모란다 장小秋 어준 교주동 사주도 같이 매봐 네데 샤조 누구사 모란게 나 룬라 모란 세가 용구리 삼대어지 네데 제 지금 마시 네 김제 뉴고 뉴사수는 모란 러제 농교 길주
1: 모란게 농교 제 지금 마시
2: 阿姐回来，猪猪，可这多，年前的第三不多，人多大大的些了，庄稼人这么多，统统放假些，嗯，可以去吃肉吃牛肉吧？多些多，多些，我你个就吃不起。 계단가 小舅妈 谁是的? 啊,让你孙不孙孙啊 爹,卡住行动
6: 我在整个游戏店给他落贴不着 他都狂接我而已 你都你给钱,狂接不着
2: 你都你给? 你这狂接了
6: 接着,狂接查下
2: 你光家差不离，开始给你来光看而已。你是了，你先看了，你查多干的，你打几个几件同去，给咱去送个这些。
6: 大哥，家差自己不有，你让你没得过。你得能看这些呢，光的呀个，吃不打，你不，同多做不吃的不有嘛些。然后呢，女儿嘛些，猪猪拿看不进去些。大哥，沙发的我就看不进去的这了，吃不进个这，三十五嘛这了，你送点巧的。
2: 马赛，第一个人这个马币节主要要的特别是来要的。
6: 我那过去边呢，
2: 特别特别有嘛。喂喂喂，你说的，你说你说。
6: 阿姐郎，我是恐怕下，这东家他们是啊。可是得对，给起来是啊。阿姐郎，是的，第二天马上，我就得这东来接马上。
2: 让给是呢，这东老师些呢，可在当大点不的是个呗。
6: 阿姐啦，看路就不难不是，听我给咱个西北几个同老师定个最聪明、最会管这里，也免得给咱得的聪明些呢。光没是给这里，这东解决。
2: 表弟弟，看这现在吵吵些，都把车都弄停了，哪是等的？婆母，你对看过端午节节，罗就老是心思，给咱最村大个马端午节早样节那点做，凭借就马是，让给俺唱过学的，得给院长，看家节总归有个嘛的吧。
6: 啊，这年给这些买沙发了，难得用嘛的。
1: 对，得其他出去热多。
6: 啊，热多个，我不要这些。我这些。
1: 对。
6: 阿姐，那下面都是哪？这都俺给用多的，你那么啥简单的修个情况，用多能给咱那么贴，用没多能现在谁家贴，看能买的用多的。
2: 这婆婆让对的，对女儿不一呢，年过大。 年少者，同多家还用的，我那钱我不算差不多啊。
6: 这东阿爹蛮少的阿姐啦。
2: 猪猪，我苏皮个从卡去不年新个月，两面呢俺就皮个去打车阿猪个。
5: 啊，烈士。
2: 走。
6: 这东你个，这东你个蛮少的，得那家有嘛哩？从到年我年不易，
2: 年少不过，爹要也是追的。
1: 做不下去啊。
6: 钱用啊。

0: 디제스리 라나가 내츠 키니게 싱그리 갸춘주 갈 미문고리 캉바즈리 고리 마유야 체도 녜첸의 텁시 당국이 캉변 나제 창마 미세히 제소국이
1: 칭아스웨비나 팅웅운지 나르츠요르베
0: 긍도 제죠 이내 켈렌토미도
1: 랑카르스메 예시엔소 문에 베려오르
2: 랑키지 그저시
1: 녜카르시아소 녜기세프티 단다 자르고 베시에브동소 Nya samshi tugi, ranga xie song, nye zhiji, kuyul gyudo dango xie song, kimja sura wanshin bibe, ngahame, rangli yubi.
2: Ki xie du, zemdo xie na kardo.
1: Zemma xie bhar xie song, kese kimja sura da xun yin xiamin na, ngan zui, keke xaagu ma xie, re ma xie.
0: Nya samshi tuba, mi jige nga le, ngui tuba gori si na, nye tokbu chendo khabri. Xie zang ki nye lo dipchi, nga sui so zhida ki chi du, nye ki nye gya dang cho. Ngui kuba pi ju dame de le, nye ki nye le zi zhe cho.
2: Xarikub jang la, gong mo zwa. 녀중 문구관 토르난 캠브리 기라르 믹세 마시
0: 삼시 토바 키니 깨지시 캉부디 그대지 내 켄츠리 팀원은 시 지르고리 제대가 야면나 군도 단제 깁체대가 레교스테로
2: 어 됐어

미겔라 민든쇼 스마링게 군 감사 안난 솔라니 양치게 롭세나 시제 총 하창 가쳐 나닝을 끼신 키나메 초부터 지저아이 드링 안지 볼링 소총 하스 총기게 종 캡로 칸레데유 채나 드링 킬레세 나롱 안나스 님도 종 캡로 칸나롤 카르카르 유메 탄 티탄 제외 지게 민치 칼히네 롭조스난

스마링게 좀 캡룩 하나 놀러 너 추세단이 망고 싶지 도와 추세지 통도 같이 주고도 빨라다 아무라게 추세단가 취하게 디체니르 체체 추세디 있는 거 지게 터네 전시고리

안도미 베티 칸스트와 베티 칸스나 지게톤의 쇼스 시고와리 찔링나로 베티 칸 양운의 꼬브르발 다대야 양니스 개베기 습지다 소스 가비윤거게 베티 브랜드 로치아 휴잖아

스마링게 종캡로 간다로 메도디게 이네 시에가 얍십지 지나샤 세다단 학베 겹쳐다 체제 유유던들레 제중치 지샤라 다시는 메도디 능가 지게

사디 초아사바 서동 류를 최고 한용장 농 용장 나르체 용장 셰라 튠다르 체지부타 니다르 체크마 시에 셰라 먼노 참부 스웨디 초라 비조나 차라 용장 취 서동 효규나 수부로 정다르나니 지제 마게오나 사듀 서동수상 타르비키 디단 초에 초라 니티치

0: 야 미김비 너군 디부 미부다 너군 가봐 너 취약스 된바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로스 직진 제모도 와서기 야 메니 취퇴시 겨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 니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 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셉슈 유비 셉슈 뷰치라 게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부람 포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2: 허허야 생게 링고 딱진 한국디니에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디 나란즈 사브르도아데 예 티레직신다 이네데 디 나로데직신다 데 벌즈 체념도아데 예신다데 이네야 소프트데직신다
3: 고테 단소에 한고디 진짜
4: 아야 자가 기사
5: 자데네 돌돌주게
4: 자가 디스스케바 케요 말에 람보로 친친이 말에 한디파디 배지스탄다 디나기 줍스존이 영중의 맨스리
6: 前张家的捐钱名都拉张
4: 那不也不是钱意所以这门有了点钱韩立方陪去当的这个人都是干么就张姐婆婆当所以这门有人呢就是地来人自己婆婆当俺的出现当呢所以也不是人给这样我是啥啥都是也做苦啥了你让了陪去当呀的韩立方给吞下啥的日子去了呀你没我了呀妈妈洗洗洗的南部了呀那不帮不也不是要的
1: 韩立方的屋内要多韩立方跟踪店给阿玛拉的班的文字也不是那种人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康冷苏米州三百五韩立方从康林国下南体给科普洛车开始韩立方从康
7: 红国啥不的 我呢 前那边这个鱼要多 你就这样不行不多 양고 야 주주디나 옆대고 영고대 당초에 홍고디 화부침을 송자 강반도 찍을 당 강배에서 다 재미나죠 그게 그건 적어도 와

0: 어찌 로요베
1: 어
0: 너네 십시고 대비 교수 그래 줘서 마치 럽다 로치스네 야 너 디토피키 같이 가
1: 저거 얌주
0: 장공 다저유 님도 세 마르베 쟤는 전화 그대로 해줘
1: 미 야우스도
0: 야우도가 녀로래 시라친스 장게 야우도 삼나 괜히 파시다
1: 간이 진 용구지 이내 가로지야디 용마리
0: 장게 야우도 쓰고도가 미수냠 되베간라 레게 야우 요시 마세 김자니 좋아 야우 요자 마요야 가시 요시
1: 내니 칼라스도 가져 지금 마시야
0: 유긴 대통샤 가족 지구매 막 같이 요시해 가족 지구매는 님도 망치 사가규다 클리클리 가족 지구 챙시바 기라니 클리클리 지르에 주시
1: 디디다 뭐 지기 내두 마지
0: 쟤는 같이 내두지
1: 아로 아 저거나기 아무라 기란게 바로스나
0: 왜 양게 양예 걸어 스베스에베 얘 가족 쓰면 너 포 양배바 스베스에 가셔지.
1: 니체나 나라니 참부미도 딜레 저마체나 잔디기토베 민디슈이

0: 춘추 벌게 춘추 벌게
1: 교제 단념 거나 좋아 갈 거래 얘를 세 발이나
0: 춘추 벌게 생활 교야 혹시나 안 변해
1: 你给车拿了些些古语，客气难答。
0: 大地，大土米多。
1: 客人给客群请拿没呗？
0: 你。
1: 客人说俺老公今年才看到小雨， 客人英语看那个。

0: 대유.
1: 리상기 김지에디게 중대고 말베.
0: 이내 추저 뉴스 접시 피게 쇼 말이. 자 올라. 그란 또 저 장제 초민도 공구도 왜? 장난도 미도 왜?
1: 마리 마리. 증마사 아쇼장. 대샤 나레 셈베네모토브 케링기인. 이네 녜 란자네 시지자네 초민도 성부미도. 랑로 되듯이 신의 셈네치기인.
0: 나 광다 쇼마리. 퇴즈이 키랑그리. 퇴즈 덥지난다 딱그리.

0: 자신 스니디 가르치니이나 좁수 사르체세디 사르체 사르체 갸지 솜레 미뇽와 주주 밥게 주주 밥게 하우셔니 끼네 미뇽와 양와 양와 가리 양월이도
1: 좀교 양와
0: 좀교 양와 참쉬시 양외 급자 빌라 자도 도스 소미요시 양외 알담네 뇽 저교 요마지 가래 계시스
1: 됐어 체표다
0: 캬바루 요고
1: 뭐지 약수 추는 캬바루 베비라 구구요지
0: 다그지
1: 카츠지스 구르페지 참모님 말다 전잠치우리 리부탕 세고지 계속은
0: 젬기 라이너 다이는 기우쇼 예수고 고시 개발 연대 제가 알아
1: 그라 연이 가르나서
0: 잘을 얻고매
1: 전에 기란 게 니딘 치서 응하다 전다 하루 연에 쏜다
0: 개재무소 알 수수 탁주 제투 봐 낭다요 말이

0: 감사. 근처 장다 두겠어. 야, 만주다.
1: 근처에 있는 장다 차 가지고. 나 차 좀 해도 여 말이.
0: 가래 벌어.
1: 장 벌어 대예 말이 배.
0: 장한 셰유.
2: 이다. 겹세 겹세 겹.

0: 그냥 갔다 내놔.
1: 라오. 태민배. 남자 요거. 쇼겨.
0: 나다 먹어. 나다 먹어. 치마장라. 폐야. 아자 울라. 폐야.
2: 뒤소쇼다. 봐야. 이다. 야, 글리지야.
1: 장라라. 아자 울라. 꼭 지나게 갑자기 너무 말 봐.
0: 나타 야 말이. 아자 울라게 갑자기 마셔 왜 미워 말이.
2: 어야.
0: 난 뒤에 거치해도.
1: 어, 디.
0: 저도 디데스 맞다. 여거치. 남사 레오즈 울다.
1: 비그초어다. 드림 미먼 거 두게.
3: 더더 알롱라데 유베. 계승에란럽이버. 자친로럽치야디. 리상거고여들로투쇼마저야치도이.
4: 켄게즈미다제 신다젠다르버. 카르투쇼저야제.
3: 랑게신비이노. 머키치그리삼추. 컨제체네 자친예생교르버.
4: 제자베산나제. 나고워던거르바.
3: 고바. 对的, 看他染了别撒切吐沫索啊。 你染了开脸球, 今晚呢, 吞大卡着云呢, 染了捏了血球。 我, 你最近这, 今晚呢, 看得了吗这? 前的提醒了你, 一再打压这, 落不见撒不了不这。
4: 一再打那连脚吐着呗。
3: 쟤는 롭제 사업 쟁기인 까지에 그걸 시게
4: 시에 사업이
3: 아래 집시 쟤는 방제지
4: 뒤에 시에 사업인 니키랄 럽디에 여제 잔나비
3: 니 네네제 잡이기
4: 디자키라 차례 방고리 이네디 금제 마리 계세키라 제니 마트나 드데스 나랍다 손 간단가 네디게 랍야 치도 삼르시라 담비기 키란 드레 나뇨 요르베 드제 나제 네 투주 촐라리 킹귀베
3: 고다
4: 고다 손 마리 네키라 잔 드유 메 신드도 잔 드메 나 네 투주 촐라 다마나로
3: 나 잔 드유 우네 잔 드유 你 인지 여고제 징기인 여고제 마자비인의 장계 장小秋赛的 제가치제 나야 징미도
4: 디도다르베 유샤나자우라 니체나 키라차고제한테 가리이메 공부여우시에나 심도 니엘름네 동부리
3: 어찌 장과조가 니 라님도 요고
5: 뭐

0: 야, 됐다. 출시된다.
1: 갔다 오게.
2: 小将, 小将, 你 주주게 라이에든 그리 쌈추. 가르니 봐.
1: 개마리, 드야 잠지리.
2: 你 대지 되다.
1: 어찌?
2: 어찌? 빌어, 인기 마시.
1: 드디어 급히 이글어. 니네 주주군주 나기 밝혀 대샤워 쌈추. 여우시원 봐.
2: 오늘 급히 이글어. 나 랑글에 로 이리 쇼샤. 쌈쇠 차샤. 저도 경인다.
0: 아자 몰라. 주무장라 최다.
1: 근데도 캉부디 로첩도에.
0: 로첩시라도.
3: 라과도 비간디다 도로샤스디. 제사 명부시라 쓰샤. 은니 대대베지르 대대부시라추.
2: 주무장게 괜히 제베 락다시다.
3: 갑시라이.
1: 주말래라도 능 아주와 치슈 점청 마시.
3: 영아.
2: 되다 가리네. 라우 세간시아.
0: 이달 능이게 아자울라다 치모장라 칸케이 아자울라 토제나 치모장라 토제나
2: 너무 싸베 나비바 제시레스구이다
0: 토제나
3: 토제나 여체다
2: 영아 이다 팀우 나 스촨라 데두 나 제 강바니 고든 체제 베트 조데기 유 나 제 고든 체시에 주삼주베니 탄데 삼루더드 다스랑아시샤 반제다 김제라 담야리 삼추 주고 장팅게 제르 침베네체 고드윈사디 레그뇨트 사바치 임부시인주 괜히 강버디 녜응어 쇼베 남자 당고드리다 괜히 강버디 녜진예르체 또또체 교아디제시드 오네 셈나라 시에마시메 초나슈두
0: 아자 올라 터지나
3: 그래 가서가
1: 트리스라우 다 숨바시
2: 가부도 오늘 가부시부시도
3: 너니 가부시라추 니다 지모장 아자 올라 너니게 괜한 일 간디 어이 오늘이 강부딘 되지나 대야 용구리 삼산 큐노 뭐추
1: 띵은 저 제우 없지
2: 아 저 제우 없지
3: 터지나

0: 허지 치부차샤 다라님도 선로 잠소 주인다
1: 봐 네게요
0: 고마시
1: 네게죠
0: 뭐지게 겹사 홍고콘야디 약슈샤
1: 전에 계교
0: 먹어 小江给 nga cha le ge bu ji
1: Jing Fang Zuo Jiang Qi a
0: Ran Jiang Qi la

0: 야 미김비 너궁 디부 미부다 너궁 가봐 나 취약스 된바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과소기 야 메니 취퇴시 교부 칭비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비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 메니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너궁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남 갑야미 고르타 너궁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셉슈 유비 셉슈 뷰치라 게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추숨 고고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 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부람 포가룹총탕 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2: 노제파주 열기 최고 팅지기 제주고로 니지고주 걸고 생제 노제파주 뷰레 더베지캉 양나 노제파주 진서바 창제세번 노부송주 나기 버리 유베 품에 뒤동지 강대도 템초 Kedi tingji ki zhe zhe goro ngabdi gubzu khobje simzi Logi padru bule dobe jikta Logi padru jinzi ba Chakjian xeba nubu somzhu lagi bari yube Pume du dungji nyamdu bugyo yin Changbo la cishi yube Nguala linna nguala bugyo yin
1: Nyartu ki yang nime cawa chi Ngagong halong tangwe chang shu shu Logi padru nigo chikwe di sibtu Satu namshi ki kechu la mingne suy yu la Nigo ki nubu yang chenpo din yube 阿公堂尼孔可对群养参不去日子吧云点冲过所起对群养参不去体外尼过堂龙过七七阳过土不拉苏波群起苏切列不行温土被马切我东阳干不行温土七了主地我给爬出尼过七块当不能堂空气空不清去天尼同面感心赢了修明孙秀感应空没有空不堂不提下主空得不来浪车文当热度出
3: 昆子恐怖神神，自动给干草了秋年，穷丢了苏瓦许。泰迪熊七别他们三百年，七别干部苍龙永为企图，新旧堂三百七百银别，七别耕日苍龙给开旧堂对年，取个钱月。昨当也不明白，要上企图。泰迪熊七别他们天年，阳性西沃堂，冷天顶秀七位。
4: 恐怖也对电信级别从来使用的，出不错恐怖部队堂，从业界为狗，钢板超用的第九切图，贴住兰州银别，兰州其他别级别深沉迷，泰迪兄弟那么给起不用，出借级别推进了，起不错推进这么用的堂，电堂昂才能用的面对秀。
1: 他们恰起了锅，也谈过不就过过瘾了，锅也看能有气，他们恰起牛呢，恰起不就瘾。
2: 罗杰帕主日国他们日国堂养狗刚当了命令去过切不行，他们地图了，日国给南部电影院三月电波之内，这打国土了，百姓电视切为，恐怕原人不一样，该来可个没。另外他们为了吃住堂，天天国土的南部电影院打借钱的，听俺人讲呢，吃你了国给个国去搞电影嘛他，他的吃你了国俺给个国去搞电影。
1: 尔退给杨，你们操瓦起，阿公喝龙当月长秀秀，罗杰帕主你过去快递速度，三天能洗去开去了明年三月了，你过去南部养钱不点月呗，阿公堂你空可对群养参不去，日子吧，云点冲过所去对群养参不去，另外你过堂龙过，七七阳光土不拉，苏北群起苏切列不行温土白马切，我东阳干不行温土，七了主队罗杰帕主你过去快当不能堂。
2: 罗杰帕主日国他们日国堂养狗刚当了命令去过切不行，他们地图了，日国给南部电影院三月电波之内，这打国土了，百姓电视切为，恐怕有人不一样，该来可个没。另外他们为了吃住堂，天天国土的南部电影院打借钱的，听俺人讲呢，吃你了国给个国去搞电影嘛他，他的吃你了国俺给个国去搞电影嘛他。
5: 罗杰帕主演技结果，天气的解决过了，你的工资可不升级。罗杰帕主比例特别健康，养的罗杰帕主政策吧，常见写不萝卜松竹垃圾，百里月白，普美对东西扛对都天不巧。看的天气的解决过了，我的工资可变升级。罗杰帕主比例特别健康，罗杰帕主政策吧，常见写不萝卜松竹垃圾，百里月白，普美对东西酿都不就赢。长波了，菜系月白，我了林呢，我了不就赢。

0: 하기 용구리 섬기
1: 로니기 콩 속보로 당제식 제바규 댄튼치 정리라 속룩이 내시 여바시
2: 치매나는 잼즈비
0: 아네 속룩이 나즈 딩제리샤 니쿠 카쿠도 너닌 갸나라 멘주 제가 주드 속룩이 나즈 도시기 나즈 런드 콘조 룬데 쇼주기 제장 캐시 멘주 제모토비이나 클리클리 체제 이모 체제 정시 캡스리시기 미시에브딘 주코드 소소레시에 용기 제장 던제 제모 용성기
2: 알레 두스르베 탄도 두스야지
1: 내시 딘다식 지다르 폼미 덴준라야 세부 슈주미
0: 칠로 조야 가부메라 미다 저와 치아레 가부메 게지 사무심 나냐 데자 나즈 딘데 폼메죠
3: 된대 말해. 근데 제제 두 세제 추두다 추두다. 근데 스파크 뭐 두다. 어 두스.
4: 콘리아 솔로 나즈 두시디. 네 솔롱 스카리 메싱메. 지엘 추시 제제 하쿠디. 심제 시라초.
0: 네 심제 치슈디 능맹욕도 섬어요섬기. 어디 심제 치슈도. 어머니 내가 저기 네 아자레 로체무지 한도 단도 참모레 춘주지
4: 네 암라콘 칠망스텐 생비 만줄럽제 고추이다
1: 刚不出入入去啊可多的的那绰呀滚我呀天蒙阿俊的金你松西啊摸着如干啊你打着中打着撒巴去地狱电准起罗马撒巴西银边恩呢苍美杰斯银土北尊林前你就真气

0: 니스 두 카고 십지 요소를 좀 이날에 간주 된다 쇼세 니체 지번에 스탑 되고 시다 요래 쇼세 사두 잔에 나라 잠바 세면은 간주 잠바 내려야 때매 잠바 때번에 니 충성아 아 디간래야 엄마 퍼바 간지 동번에 숨 충성아 공아지 세면은 시 충성아 아 쇼세 대동 주나 신제 직도 직다 업자 소리 주나 대외 야고 요래
1: 맞아
0: 아 인군 대불에 차지하면은 ngek tsuk te kharse ki basna khala inji mi chi ki naga nga che naga nga so go mare nganju ki so dan khase ya gu se da yor pe na cha sha na shogo ki khala shogo khala na lo la sha lu chog ri shogo lu chog ri che ngo bu lu chog ri ping lu chog ri mo ro lu chog ri ani khala chi ki naga ma bu zom so nga
1: wa ra bala
0: gondal cha sha bu na tu bu pa du so tu ba na pa du kha cha me ba chi le bu lu che ngo bu lu ra chu ra lu chog ri 샤루 쪽으로 제단 가르도스나 동어 동안도 락랭원 차샤나 레라브시다요.
1: 예예 예.
0: 또디 숨데 간다리 인지미지 사고여레. 니니 가르도스나 이 또디 숨 사들레 주여진 보 매제다. 쇼세르 차샤나 까마주니 그 까마주영은 까마 니슈츠지. 닝궁 까마 니슈니 숨주츠지. 주여진 차소나 아니 사예만 보시다 차우로. 통타나 양은 주기 주의기 추주되서 마
1: 죽대도
0: 죽 가보지
1: 거지 맞아 맞아
0: 딘디잔이 당부대 대간들이 니베데 가르도 쓰는다 만주지 공세단 디수 사이 맞지 맞지 양 같이 공세 반에 된다 요라 디수 맞지 디수리 아니 만주 쇼래야 다 직 쇼르세스 그런 님바
1: 되미세
0: 응 님바 디솔 차샤나 야 대단다 대바진다 담에 베나 차샤나 신제다 쇼다 오마다 디수 사이 아니 남주 지 쇼고 단조 서틴다다 지기 가르도스나 나르자 망부 연조기 동구단 진짜 마데미에 가려야
1: 맞다 쇼고를 가버 봐봐
0: 네
1: 쇼고도 쇼 사우르 봐 쇼
0: 지 뒤주 가려야 나 나와
1: 시 레스 레스 가나
2: 팅거 초타 레거소 지족 지위 긴키 미망보 쇼세서의 곰시메 왠강 규인부 쇼세 무세나 티니 도곰 팅지 개바삼기 내류 민바
3: ཁོ་ཡེན་ཅེ་ཐང་པོ་མོ་པོ་སོ་ཇུ་ཅིན་མ་ལ་གི་ནི་རི་ཅུང་ཡེ་ཉིག་ངོ་སེ་ཐུ་བེ་ཆེ་རོ་ཏོ་སེ་ལ་ཁེ་དི་ཤོག་སེ་མ་སེ་ན་ཉིག་གུང་ཐང་གོ་མ་ཁ་ལ་སེ་ཤུ་ཐེ་བེ་ཆེ་རོ་ཅིན་དི་ཤ་གྱག་པ་ཆ་བ་ཐང་ཆ་ཁ་པ་ཆ་བ་སོ་གི་ནི་ཅི་ཅུང་ལ་ལ་ཡུ་རིང་པོ་ཤོག་སེ་མ་སེ་ན་ཅི་གུ་ཕུང་སོ་ཐེ་བ་ཐང་ཅི་ག
0: 간주 리모페기 나로레 수베기 패제 통라 마돈 베이스 지도아 어디 가르 주
1: 하우상
0: 추 하우상 간주 니메 지글 직동 앞전이
1: 앞전이냐 돈 바라
0: 직동 뒤제 두
1: 바라
0: 하 할람 패기 베이스 패기 뒤인 제 주동 거 다디 세다 마르다 추 캅자 아 디 간주 비라
1: 디 가서서 베기나
0: 디 디르도아 디 앞전 앞주르도아 팔람 디 숨
1: 숨시
0: 숨시 동고고 디 숨시
1: 수수어리 반대 주신 나로레 메랑아와 추구 숨르와 다 메랑아와 추구데 추디 망자 동야데 추 전점 봐 추구 사분도 동아르바 다디 인지 민지디 하우상 니도 연유지 봐
0: 안추 추구 동두레 가르도스나 카곰디 구제 마답지 가르도스나 약수 주는 쇼게야 랑바단지 추구 법어 강동배나 아니 주마샹에 단도 야고 요래 건다 마냐 건래 양 법어 강동배나 지나 건래 차 코르주 제비 단도 야 야고 요래 된도 전에 가르도스나 추구데 맞제 받치지 동구
1: 그래서 걔나 세시 뒤부디 다지 셀라 소케 봐 담케 봐 쇼장다 첸다리아지 댐케 봐 봐 이 조르지 가서 숨기나
0: 나 주기 단대기 직 롭스디 나로라 가르당 민도스나 직 손에 그 롭스 당 민도아 손에 글럽스스니 수수 숭접 간접치 그래 라 야나 또업체에다 나 간접스서 그래 다디 가장기 개체물이 난주 뒷마시에자 아니 가르도스나 네 딘다 딘가 딘다 통상 난주 표유 디발이야 로젠 로마 토연지 안 총조리야 자도체지 숭조 딘다 도와 아니 코나주 베티 닌제 거라 답대 투부동지 슈기 칼라스 시그민도아 아 다디 인도 전에 가르도스나 난주 미수단 수인 번안에 즉 클래스 시에버스 구고래 닌 담케브 담케브스 되잖아 당한 좀 서리 담도 약쇼 중에 산에 다가란 게 통공 내는 사고 걸 가르스는 변하자잖아 먼저 단다 잠바 사고 걸에 쇼동 고고 아래 가르스는 추라단데 수수기 산에 다가기 도체 사고스 좀제 가르레스나 나주기 주마다야나 가르스는 륜간을 최대버지래 미럽니 미럽 제제도 세제 용조로 디지그 니네 가르스는 쇠버단 거리 인지민지기 직 쇠버단 버나 직니 좋아 챔부 니니 가르도스나 직에 숙실해야 많이 뒤주 기발이요 뒤주다니 지그래 다디니 디나로 간주 망접 사고에 되긴 권을 주비 신제다 업제다 대중 간주 남주 뉴타브 대중 망접지 세 다 뉴뉴 사이에 나로는 학과도 니 대슈에도 저의 뉴뉴 사이에 뉴뉴 사이에 찍 가르도 쓰는 간주 레는 제비기 되긴 수요기 간주 시브리단 대소리 디파피비기다 양 레는 체조근 단 간주 디요라 그랬어 에 사간 알로게 되슬레 망부시 레는 체조라
1: 워바치
0: 세진 알로라 디즈니 알로라 망부시 눔다 나르자다 차 망부요 디인디잔 디즈리데 간용용치
1: 아 치세 담두르 바 담케
0: 담데 담케보 딘다지 고고리
1: 네스
0: 에 콘시베 답데토고 이나레 야나 만주 잭팅 단직 쇼작 툼 잼조기 답제 디즈니 여디 만주 딘산 디다지도 지단 제면 베기 침번에 뒤즈 요메르 지메 시다게 말이 이날에 쿠이나로라 시제 시다요레 직 뒤즈 요레 니니 쿠이나로라 초주 그린단데게 강같이 요리
2: 지속체외 팅뚜기 초회체 통제개비의 세리당 치세 응응유석비 민남기 초아 덥디 강리 중통당 세리대다 유인링부딘차나 미수부대당을 니가 처진수구요 태양 세리레눈치겐기 총부처 세리기 소다력부당 초아야부용치 지구르기 규제망부 세리낭 폐주제법마세 팅뚜 차도기 계좌지외 사제리당 시송 세리 망부에나 머류에 누제당 주송제소 제굴기 직류체 개와마세 타통 내부 직신도 망외 포화탄 규미의 처분기 더늄러 꽉긴쇠디 포화탄 규모소 주지 말라기 내시총외 니가유 咸阳 7세기 윤조철디러 낭미 자원의 지미중 태양 치세 총강 망부 탑장기 최대 하장기 초보인바탕 세리기 급제 부채신바 세리 쇠바민바 윤조르 요체 독세치급 미당원소기 내둔 개캡도 유비 퇴차정신기 금연년세 중원라부유
1: 세식 개부들 봐 세식 개부들 나로 차샤비나 집에 도마 배주다야다 아 세리 초라만 다세시도 알아 다들 오늘 전 개집시부지 제삼기도 지도를 배주다야다 지다 망설 금지되면 누가 아주 민거주도 이제 가서 님도 갈라세네 소소스 퀘스다 도마 비슷한 거 봐. 봐. 소소스 님 님도 겸모도 집이 도마도 비슷한 양 용료도 봐. 다디 지단 전 최대한 같은 시에비나 하장 개 좀 줘 봐. 근데 세리 졸라만다 세리 다지 미주 같은 시에네 대단 같은 시에네 세리 졸라다 대다 도주 줘 봐. 근데 네가 남들 이렇게 되잖아. 어,
0: 디레가 당부대 인간 주다 지 대긴 디니 람조도 이게 세리 기 이나레 가서 세주 기 안 당부대 가래도 쓰네 된자도 개련 식으로.
1: 와 봐.
0: 된자 개련 식 두잖아. 아니 세리도 최대 장마치 그거라. 딴 난주 남균 대긴 게라 송송레 지 남균 집이 투마이 나레 디줄이야 나와 시작이야 말이야. 이날에 가래도 쓰네. 나자 망부지 카나로니 마 편주 그거라.
1: 와 봐. 소수 내 내도다 내부도 겨 봐.
0: 제 학벌도 난주 대결이야 요메 로션 간주. 시그레 단데 난주기 포하기 난주 상고대야 지 동기기 붙여줘야 다디 미 망부지 나로도 학벌도 미장 미장을 된다 연주도 디기 부대 주요진부 아니 포에 나로 대변나 아니 포알이야 지기 목부 차이다 야나 가르도 쓰는 포위기 제대나에 소르진다 차그래
1: 티저도 왕문에 전 카칸 좀 주제야 야고시 담면도 와
0: 이제 다디 이날에 가르도 쓰는 게라송수 소지 나로로 디 미장지 그 책 말에 난주이 파유다 불 차샤브나 포반냠보 마제변나 아니 가르도 쓰는 지 독자 십지 그래 자 차라다나 동디 포바직 베
1: 고르케
0: 다 이날에 가르도 쓰는 디 단대문의 차샤는 최대한 단대문지 자원이 말에 대인주 전에 가르도 쓰는 7월에 이날에 미조한 나로리 이날에 인지 미지기 지비기 도마대지 부재단 거 거래 디지 그래 니는 안 좋다 지 존중 수자 시자 지에다 중화미리기 지
1: 수사로
0: 수사로 대인주 전에 대인가 좀 간게 답했던 거 그래 난주 인치 민지기 서리스니 데 갈래 갖고 임버지다 대개래야 디스고라라 수지분 반중찬 리리 제신고라
1: 아
0: 직 둘이 도도 찍래야 갈래 마부 때문에들이 럽조조 마부지 난주 신조 사군이 용조 인그래라 코즈 난주 그 파마기 가래도 쓰는 서신답지 갈래 가서 되고임에 난주 창미 제세로 아 대인도 자는 난주 찍니 가래도 쓰는 서리래야 직 가르스고 쓰는 고야 직 딱 딱 제스고라 다 제종다 디 야부치고 니니 가래도 쓰는 나주 봐 학벌도 신조 망조래야 디치고르 지구르단 진조
2: 지토르 배주 제군이 네부캐비 고비 통미 가고 티힌 난조 상미 시세다 내리 망부시 치마 규제 캐비 주고 유바 빛나 포행인체 기비 부탕 친체 릴까봐 참내기 내부 티신 참비 내부 손이 서토르 냠주 제바탕 빈준 세로의 집에 그림 틀네 꿀집 두구유 하바르토 김낭 갱근탕 지바 양나 포행인체 유바 림고 뉴비 신비 미유체 닝가 태외 지우유 咸阳 基督的培聚前呢, 确定减送突破马赛, 卡拉给测试增购量偏多千不余。 抗炎前呢, 基督的培聚前呢, 卡拉忙不撒瓦汤, 狗不撒狗春增突破余。 共产呢, 这一天为基督的培聚前两天, 俺从全部家别那么用狗偏多千不余不汤, 抵挡给社区空隙强吧让他们切图。
1: 大, 想了, 뒤주디 기나서 표기 안에 샴라 기나서 드링기 주시디다 뒤에 제가나 야 근데 나 이거나 대가라 근데 나로 요나베
3: 엄지라 공감사 나주 고들라 자동 방세 전화 소는 연가 메시지 시수도 여러베
0: 아 두스리다 먼저 님그 자동 방세 지 방세 지 스그로아 다디 마시 전화 수준 기지 사동기 야부치로아 금시 야부치 디스고에 가르레스나 진간조 되게 콜레시 주리 조사에 대해 응원송아 라 타버 동안 저 내스나미도 다 잠배 나로려야지 초주 줍제디 주리 현달에 야가 요래 베나자잖아 디가리 이나레 야나 치나 이나레 데르큐드 줄 학버도 망부지 뒤요레 디인도 전에 가르도 쓰는 맛이 야부제레 디 약비 초직 초현신의 가르도 쓰는 자동 박스에 제분 안 되긴 시행한 저 차망보다 응아제망보다 색지망보다 되게 용금하라
1: 네야 교도스 말고
0: 네야 교도스 용도 침벌이 네 다 이날에 다 가르도 쓰는 건 주의 단대원의 차시하면 지 가시 자동 박스 제제 균일 무시 다 침벌이야 초주기 집적하시 마담의
1: 초주
0: 돈염 지에 대해 견적으로 변해 차시하는 건 저 샤나로의 연조기 주만부지 자기요 말이 오메나로로 연조기 주만부지 자기요 말이 디신싱제 당업제 나로기 초지다부 연구요 말이 딘드자니 가르도스나 주인보 자동바산 각장 제브나 야 가르도스나 지 현다기 초지 마담비 내주된다다야 대단래야 내주다야 년가된다 요래 딘드자니 가르도스나 폐기 자동기 가라야 아니 가르도스나 마담비도 가섭 제제야 사둠나 안 되외야고 요래
1: 레스기나 도전나 세브 쉽쉽쉽 단능 그냥 아주 세주고 돌아 돌아 제 수수 때다 송겹 제기 하지 못 봐. 다 되는 뒤죽이 게임 배가 줄이 선선 다 가시기. 된게 슈덴 자고 도지치.
4: 기링이 레전딜라야 칸담 내라 펜버다비 륜종 뿡이 담라 류기시 셰바디 랍주인다

0: 감사. 랑강고 균쇼 없다. 윤대 강고 순예 조리. 녀랑 피부도 개요.
1: 김도 가와이메 랑가쇼다. 알아친죠.
0: 계중 말이. 차업심부 퍼비. 라는 이도 김도 레버찬도 그래. 야, 랑은 이도비야. 녀 강고 비자격.
1: 야자.
0: 계중 말이. 녀민 첸춘선스기 라민 가수유. 조메르동.
1: 첸춘선. 갑기엽든지.
0: 제자. 라인 하잉이 됨지를 용배.
1: 당시 하잉이 럽신 럽자지.
0: 하잉이 중부리.
1: 아래 예시스. 딱 빠지죠 거시지. 같이 들 라인 임지.
0: 땅은 이 겨우 됨지 거 들어도.
1: 형아.
2: 여도.
3: 쿠바 로베 꾼진나무탕. 닝니웨 켄데무탕 쿠쇼나무 쿠캄사. 텐켄냠부 디르중규충자 하장가부추 싱화데베 뷰지아라탕 갸스미더기 지심투웨 니무디르 나즈튜몬토 마포구셰 쩌하이인탕 방세무시샤샤기 닌지가드 르규충화탕 코나니기 닌지기제 우소통지규충자 하장가부추
4: 뭐그두베
5: 응하면야 가리유부 아지마 하라면 마시
4: 냐아지골 시행메 출루승.
5: 출승이 가져오래. 단신메.
3: 니토 니지타 로토 로지체디 코나니 라타지네 메지슈럼 징무토 교타 메지러뮤딩토 조난타 디기기 칸유라 아창장 피에낭토 철롱탕 끄둥야 체유지
5: 하지 파이키다 마카다 그래
4: 가시다
5: 아씨 와 빠올린 바퀴 묘사합디를 두고 아 제야인비
4: 말해 따뜻해 소주다
5: 아씨 승마이다
4: 얘랑 쉐고 디닝게 뉴고도리 파요 와 디베지로 저거 샤송아.
5: 네, 뉴디 이거 TV 있는 천하래지. 좀 이따 출교 유치도 봐. 对다. 근데도. 응. 뉴 전에 수레시도.
4: 야구도 야구도.
5: 스시룹산 야스야.
4: 가자 마셔.
6: 对다 샹자. 你家跟我咋他亚塞帕的油炸 出自这不就买的, 你又这不就买的 一年啊, 卡给是这年没多啊
4: 妈的, 等啊, 你也什么地址等个月 你也跟我给, 咋当帕的姐, 永不忙不打算啊 让老大切不起这一根的
6: 老大切不起, 老白, 快去管, 过对他是我的 一年想咋, 你也让笑, 跟我啥的 자탄 예제질 퍼드 람상송 그래. 제데. 자는 용보사 하는 뷰데. 나오네 멕시라 휴. 러바. 밀 롭촌 야 오치라. 제밤에 봐 용보서
4: 말해 말해. 잔 롭촌 시기다. 잔 롭촌 시기. 잔 나올 럽.
3: 히디 사제디르. 퓨상 딘제지르. 코나니기 삼드 히신 주부지. 타네 수지 딘디 토르. 디키 데베 킨사 삼지 주부지라. 这就对别进别撒藏界穷不及别修别关注连接给拉里昂各自擦汤去虚界满足民族三个村头不见你困难你了心定的民族修着呢
2: 杨总

0: 야. 레레. 나라니 나오면 봐. 미게 돌아서 신사도 와. 탱어 사부디 게드. 바베 미드인 유바. 풍수게베 아담다. 작집 착바 착바리. 단대 수업대 텐데 책을 수유성부래. 미주기 주민이 유베 삼부 조디.
1: 바라니 야자깡부 교리 유바탕. 공기 보배 킹배 넘규 통금. 천문리 예심나 용구 태비.
0: 발라기
1: 심미유제 직집 아담체도 팀유나 양. 모랑아르네 어리교네 발라 냠도 조나 냠주탕 그도 냠구르 체베 그것만 보셔로리 모랑게 치수 유베 발라탕 지냠댄베 양포 삼지 통금 천문리 예심나 보베 킹 유바지
2: 周天呀，出门事啊，我是我来下，没这个事。
3: 开心吗？对的。古月人送啊，出门事啊。开门多，让开出哥哥去那对不？我是，
2: 卡桑听到的，叫上了，也是这么求。现在，天灵见到，也听见到。
3: 听着，小马的，泼墨见到，对准可这是，你也见到听过。
2: 伊呢？
3: 开奥马的。
2: 天天让给大爷的，天天是，还因抢是给不着，让点点没一不要的。前三年上了克拉斯当街，什么事当过什么去？上岸的上海呢，在这车里，都是那忙死了。前头也是的，可是让给俺偏钱没是偷去。哎，
3: 用啊，嗯。
2: 常过些呢，俺前面这条小马嘞，也住了不远呢，爬楼梯老白楼，不过俺是给。啊，你还好使。
3: 等到亲戚，俺来看钱呢，可可都听得意，就坐车来看灯没？天天让给俺当姐，全打起我上去。
2: 等到还在，谢的。
3: 俺让干不？
2: 俺让干不？哈哈哈！赵天阳，敲门鬼的，让去给恁老杨姐，我们这么是偷牛肉是不？俺干不就是要害人呐？我那是有，敲鬼没得。看医生的让伢同伴碰到的，全证没多，然后用点面白干了，洗白的不是多。啊，嗯，也去啊。
3: 伊呢？他们在玩嘞，偷偷去的。上个地才抓起来的。
2: 嗯嗯，抓得赢的。
3: 看这多。
2: 嗯，抓起来啥时多？
3: 是不是哇？ 先去哪去？是的。
2: 啊，有事有事，请用嘛的。请嘛的，
3: 接的。
2: 用米多，菜的，空米多。青青， 嗯，这天呀。
3: 看来给不听这单吧，也是生意。一年，俺我那空不明多，人家现在是不，俺穷队呢，上那乱不是吧？俺们那个随便菜，心不有别收拾多。我那一空明多。青青，俺我那让搞不起来鱼。可是俺那年这边呢，年点点让给不上这小的，让两个庄队员呢。
2: 来个新的这个啦，装对面了，哪点子？所有生意都被来个钱这个，这个要么多哎。开始让个打算买车吧，那么啥买那边呢？让个现在朋友买多哎。嗯，这天呀，让个先不得做，还先让他钱多不？俺一起去，一年。 아라니 큰 증 마시 장초하게다 네 경유 마시라 네 초하게다래 장공 마시 제자 아니 참아 큰 민도
0: 독스터디 네 미다다 넘도 염대 매배간로 심림 통해 지르샤 용아 제나 랑섬줄 네 지조치 저와로 네 섬줄래 랑게 지조치로 지지 님티리네송 나 셰텐양게 뭐스라로 저와치야 고주비
2: 아지 저태양 뭐네 야스인다 이네 녀랑은 섬큐는 쇼스이마지
0: 케미도 가당에니 용마샤 탁주이

0: ngarala shoti ngurisha ye kuchi sarba teya ngaro kuchi da kuchi sarba
1: rakchi yalo da
0: ngaro kuchi
1: da yalo kuchi
0: shungu kuchi nobre ngashi den dadari shi den dadari nga kuchi sarba lobro ni be ngol te je ngaro kuchi da kuchi sarba kuchi sarba
1: shangza 让给俺我干事也是受不住的。 年我有菜，医生把我那么大的个听不见哟，让给洗个了不？可是这里医生把我那么大的穿不了短裤去，我那么长短裤的，你让家来洗脱的，一天天有个了呗？钱呢？钱呢？我肯定去过来。我来说话去。我来。
0: 我来，这，你还用了卡巴吉不？还是多点哦。我这，马上，快把酒杯给我马上。还用了卡巴吉不？肯定是干死这头。还用了他妈血的，是拉不了的。还用了马血的，拉不了的。怎么着？怎么着？
2: 태야, 정마사, 딜레랑게 탑시다지, 마로고치다.
1: 상자, 탄드랑 로고치 도니에, 소슬레 요마리. 니에, 로고치 도미도.
2: 아, 로고치 도마르바. 로봇이 더 말해봐. 로봇이 더 말해. 로봇이 더 말해.
1: 샹자.
2: 아. 로봇이 더 말해. 인규샤 마르고세 도마리 마르고세 도마리 그라 인규샤 마르고세 도마리
3: 구쇼 구쇼 괜찮았어 와
2: 怎么说？怎么说？我说不清楚嘛是？怎么说？我说不清楚嘛是？ 마루부채도구마시 마루부채도구마시
4: 선임 우리 인지 고도부채우유 시험도 람비벼마채 나이비이리
1: 샹자 탄드랑 로부채도니에 소슬레 요마리 미에 로부채도미도

0: 야, 됐다.
1: 걔라.
0: 지방마가 홉튼 데사야. 좀제 하고 햄도. 겨울미 잡라쯤에 줬음기. 랑게 다시 갈게다.
1: 리스, 얘랑 사신지요. 걔라. 근원년년로 교구심 포함해줘. 深圳能行, 토가네 총배 돈이 흐름하나 봐.
0: 랑게 녀송 토가한 걸로 다시 갈게다. 개세들이 좀년 총배이너. 상하이네 근원체도 좀년 당구들이. 디, 망조조. 근원유도. 토순시야기. 년도지. 담보지.
2: 지풍. 지풍스.
3: 니 군유시도. 상계가 근무 야구장 어디 세종아.
4: 거기서 유. 니 나를 멍구청 어디 세비마.
3: 지풍스 유. 유버사야 미슈풍들이 껴가라. 내가 침대 라질래 망도와.
4: 아지 안 하면 슈다시.

0: 비빈의 주제를 묻고 쓰기 랑게 좀 더 구매배 스니 인지 구라 시문도 랑래 수업에 맞춰 말래 수업이
1: 중위 결제 세비에
2: 난 누구 누구야 중위 결제 세비 침내기 해봐

0: 모자 개르샤 용아
1: 어지 별라 강우 총교제 이제 더네 첨도가
0: 강우 총사대 파자 용세브지 네 하고지 하잉글로브저지 동맥네 저다 쟤는 노벨로진 템브지바 타가라베 팡라 마라치인 폴른수 곱디네 더네 총베미도 제자 더네 첨네 요르베 칭칭게 부디 파문이 롱분의 수용제 무제 개주기 사
1: 소리사체가 봐요제 턱내 첨내 꼭부시인조 드링 작바간 디과 야시기 개용 개차 최도와 외국 딥자 마시 삼루다 마시자 제비 뉴슈 유두 카지 랭시경 카지 야랑야 삼등지 미다미 마자 소어디시 무산도 맵수여제 사단서 루고르다
0: 아레
2: 大姐，让我三对预备。有好处，我那底下医生报死呀的，跟我来点不约不着。医生报你还好预，
3: 还好预哎。那许大，我跟着扫着，跟着苏娘子。医生报出门了，对呀，确实的，俺就养家必在于。可是你最干嘛了呢？大同屋里呢，媳妇娘子叫我出去弄个的。
2: 嗯，俺两个从家里边喊声的，医生报俺们家的。
3: 俺俺你娘来吃吧，各做不得嘞。起码娘来得嘞，吃吃吃嘞。
4: 托起。天阳。嗯。吃下去，医生包给，推开你边门外过差别。过去，俺来吃吃吃呢，生意放大了，过个三处。
3: 啊，俺们家停车吃不吃？哦，他的医生包，从那端个刚才推一边马车。
0: 很多放大里的餐厅食堂登记，停车去了，上面的话了，你最近他妈老是钱生不了不？你现在还是没，突然你别看你门外的汤子些土呢，你们还想现在过的生计？
2: 那不，你去看他们说啊？啊，这个公司呢，俺俺做肉米水是过嘛这边，你这完了，肉米的也给厂里，我有的过的生计，停车前呢，俺俺做自制的炸菜用过的。嗯。
3: 彭木萨的，我来洗菜啊。勇啊，开始今天呢，三年也放大里了，三十家的情况。
0: 嗯嗯。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 타체나 강저체네 능이기 디탕라 긴송치고삼 남군기 초외추 삼긴낭둥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바 양스주와 따도 클롱쿠교 용마치바 카레게바 지투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협지교고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뇨고윤구 토낭치바 서동기주람야바 류제원참제와 千日祖敦啦, 지송수와 타마봉와탕 차라라 최치바 디탕민비애주람토르와 신비애키르수야바 지조기초외 구지야바 캐시 키랑겐수리군탕 지조편디리군 롭자 맨캉 키레치제 주기서치 총르탕 총르치무소 쪼내쿨궁탕 레군디레둔바인치 닌달 니바투 디탕탁제치구 캐시 차와게바탕 로야바 류슈미바 미군나와소기네다유치 투도도면주치구 강변난기쿨유라 닌달기궁치네 롱쿨뚝치바 지비에직체당 지구라장다투시야부치바 지비에쿨궁기쿨유장다균형치바 쪼내쿨궁수 고용에게 럭주직체당 지구직조치바 미게게 최대나 토낭치바 합치게밤 로게고 장쇼캄 라베추미 카나게고 로숨 옌키 응고 컵게 메베 짐치 유베 미토기 똑살 로체기 응고 컵게 뿔 꿀마치고 탁바투 겐군 최정군앙 규림 용기 응고 컵게 바탕 권내 탄웨 민컵 겨구

0: 태양, 계속 되게 시켜 들이베. 네 망설어 고호던 거 여러분. 사실 다시 배 후지. 야호세 뭐 좀 붙이.
1: 됐다. 괜찮스 캠도가.
0: 멋있죠. 네 대대대 내 돈이 왔어 삼주. 계속 내 돈이 매는. 미디즈 나 다 가라니 이르베. 네 하시오. 네 모두 가가 제주치. 네 주디 차바가 되니 참에 심치기.
2: 老白, 심님다. 잠에디어다.
0: 멍레. 차더게 란치하고 쇠면 좋아.
2: 심제 맛있다. 안난다매.
0: 첸주고지.
2: 하이.
1: 하이 여배.

0: 남잔디 참조체야. 청미 못윈치였어. 深深 医生报个主角最明一边马车腾多地那了俺们平级路下监控地谈了那是千不俗是吧其实地那次岁呢所有人的用过谁吞在地这冲着队呢可不还用过谁你也上街巴拉的广汉的心车有心机 이내장쌤상부선자튼세딘제게밀뉴스다나생게수입도괴광한톤도치네폴련리아다지제토라고주멍위도스라유자도와카시시큐시응니님도갈래게지광한고캬캬자유체도용도괴 샹삼 카르팅의 유메다 심체 카르체 유메 니싱의 유 응니 심수 차시 샹니 산다다 고한니 나다 케요 마셔 나레 고한 드리는 시 차틴제 큰 통두미도 이네네 줄 하차 없어 나 주강의 케세 지규레 대요 마시 용아 到这年许的雨让夜当个跟着前面碎碎踏去夜上看了年秋
1: 海英

0: 키나소 대피바 그스쇼 약치도 나즈 심주 제비규 키나소 차타스 치지 제비 루이 가인스는 키나소 니칭 예르바
1: 줄이러라 서체나
0: 니만 우가게 무제 디시카게

0: 용화구약치도 응원우자도체 대대제 점유정신기 킬레자도체투보리 히네킬레디수지급가자도체악치도 로구투보리 아주 토담 우린게 수균 구름다 중세민자외 룩두편제지 대기체유 디니 니르자도체기 지시 지르다이기 지시디수 니치지 총재 공부지수 실당우지
1: 조리심 좋아라 시제나 Tere, Mima Nguigwa, Shanghai Yala Nguigwa, Putung Kwisa la Bebre. Lugyu Gui Tugu Gintreji la, Nga Tumi Nguane Tamse Bia Chungza, Siji Yinsengi. Sago Kongma, Nga Guji Nyamdo, London Geji Nguize Tuiso da Tamse Chiwa Nyozongkhan la Chize Chiga Chimbi. Tuiro Jukube Tugi la, Inji Ni Zemling To, San Tungi Chi Nye Chishu Gui Gekub Jigde. Tuiro Nishube Tugu Nye Su, 伦敦外资牛总行的总体人工外资用价超过初步的设计，全用呢，增领接力牛总的人工的实行是差不多的。全部给解决顶住，伦敦牛总行的用价级别控制系数牛总七个月的。谈到这里，编作部长给浦东的三个推算了突破能力了，马来西亚给编作部长给浦东的人工积极给推算了同样能力，外资执行忙不积极。
2: 结婚结婚公司场面累计冲突浦东了超过月长浦东的业绩外资的那差距地位规格约我七个处理人性满足人意的浦东公司出去了外资定税局决定是不是通过他外资家计当年七九十国民级别切头中国民满外行上海养老外行体 浦西内浦东的内部切不贴，陆家嘴我在从东区我是做土不村不堂。在国你们这儿，浦东区三土他们五年级主任赵国平给浦东个测序呢，迷茫我看上海沿了我讲了，属于那边新个路线站呢。听我在来这个内区吧，切土不村的不签约。浦东的预备给几间那个研究员，参个西西个国内，六点八零七星预备站。

0: 자기 니 상고기 당고디 맞다 니부디 외톱리 멍외더 탁주 제대부리 이내 외톱 유배 공시 체제 민토네 냠주도 울구나 쇼구유너 니 각치그리 이내 남자디 예창 안중 외래 시에너 고급 상수의 지차
1: 터부지도 가짜 공시여리 디 터부지도 가짜 공시 지시 랑게 야구 시대다
0: 토부지통 게다 오즈여리
1: 땡을 건저 멍을 두릅지 뉴유자 건저다 가 좋아 야구 시라유 건저게 지디부디 야구 입에 맞지 가 뒤에 가장래 편침부어리 계시 건저다 냠래 제비나 가 란주 맞아 두릅지야 뜻대로 시라주그리 디마제 개치시디 콘즈기 지퉁고 피송초부 여장 녀츠바체나 녀송디네디 중군의 치슈차베 마체 타나 이시야 용기 촘라 슈긴티리
0: 다체나 남자 약티 상마 나란쥐 미드윈다 아동 공부시다 개시 나자 유제 송부 야탐바 나자 녀송디네디나 쇼비이너 니리 동용기 카잔디 편체부시라 차브로바
1: rāngrōku tsōngi ātē lā, lēp sīpū shirādū. Nye zhē rāngē kāngyō mīti dā tū jē, gējē yāgū chē, nē zhū dī tā jū dā. Kāngī sī nā ngā gyō wū ārē chīn jē, tō bū gōng sī dā, mā zhō chī yā, gējē chē wū yu.
0: Tūr dēb nā shī. Gyā lāng chē kūgō sāng bū dī, yīn jī mā shōp chī yī.
1: Xie tēn yā, nām tāng dī lī gzhū chūng bī nā. Nye zhē nā, hān sī gējē gōng sī dī. 중국 의제 개봉난 게 오차진 치어리 땡땡 오차진 치어다
0: 오차진 질라
2: 마 보르쇼시 뭐 보르쇼시 아
3: 그거 이게 시주 시주 내가
2: 지금 시주 다시 시주 그래 내가 지금 탁주 제동이 배 이거 탁주 제동 맨에 뒤에 용 바로 나 가면 잡고 나 와서 보고 이거 나 초와 기억 못다
4: 나 좀 봤다
2: 내가 좀 좀 대시야 그래도 나 내가 좀 대시야 뭐
5: 지 지수 상만 쓰는다 저다 가리 위에 걸리 쉬다 게래라 저다 가도 내 나 지난다
2: 조리 잡라 걔랑 야구 집에 줘 들이 나 쉬어야 있다
5: 쏘다
2: nga chong chun chui gyam nye yin, bari yag rewa kye chikme. Yine dogoy chay to zi yu. Ho zu diye yong jie, nga chay yu gyu yu mebe, sa zi zi lo bo gure siki, da giran song da nga chong kandre zi gure.
5: Ye liang la, chang mo sa zi zi lo bo chu yin zi. Kiran chong gyun du yu nu mu tu gyun tak zibu.
2: Ale, zhu rin zho la, kiran ge nga mu tu song gyo gure si la. Nga yi zi kandre zi gure, mi chang mo diye yu do de, kiran ge nga kye ling zi gu yu.
5: Yong a, ye kye ling zi wo. 예령아.
2: 용아, 다른 게 계란 이제 해줘. 계속 야구 못 쳐나? 나 살비 칸라 계란 제가 용기다.
5: 난다 먹어 계량라. 네 중미 칸라 계란 그 뒤 편에 집아.
2: 용아, 계란 게 손주마. 용아 용아.
5: 아시아, 로 계량라 로 여기 쉬어.
6: 용아, 老梁, 전다 두두 봐.
7: 조린赵龙.
5: 오.
7: 네 과对了. 세시오네. 도린克斯 规制取西速度. 간주尼克斯 세시마的大本事啊. 第, 세시오게 개변了广播西边马多.
5: 满足广播圈的鲜明度，来自顶着钥匙边了。阿家王啦，你去哪了？三西土鱼。一年三妹，四兄弟当了一级球职。共产党的联合起来，满足给区别的安塘火烧鱼。上海有多大？浦东皮革等地，也是满足给亚表面的肯定是。四兄弟，推到南部官渡，满足区别安塘火烧鱼。 디테일러 남이야 유스이마시
7: 조린招라 만춘내주的密色지인 만춘강바 매부슈샤송자 캔기샤는 매부종부다 캐매바 황원내기우큐니 용민도 매부동근제스템구제
1: 아마 중근인구 수업주기여 시슌에 첩을 캄구사업주의고 왔다 만춘경등마리
7: 샤 카칠대지 니든제시야 수시드래
1: 아마 만춘지도 임신구유 이내 랑시 딘데 지규어 말해
7: 나 랑시 잡도 에

0: ngay dee khatana xe yaa di rang xe to mar bae tong mei ki ngay buhu yo shi kianzu dee ge kanku chun chun naa dee kibu duwe ngay zi xe kebi si xiu ne ngan zo ke mi ji tuyub zhe ne kib san xe kee raa yo ma shi
1: li san amla ngay zi rob xe kebi tanda ki naa so ngay hang yi da chom chi ji yin bie kanku shi rari sa zi yao yu we ma zi gar zi tuyub o ri shi ba 계지기나서 야큐 딜레체다 커미지 퇴부 거유요 아니 흐습샤 야큐네 게임지 데비 시소 친이 개워시리
0: 친이라 디데 오유 차다 최 말베 톰킨지 상매 신기지 만저 날 겐고다 네베 카데유 저한테 준주스 자체 게유 친이 파샤 니 돈 돈스네 돈스다 톰문도
1: 다창마 전부 힘쓰 인부샤다시 캐나소 삼야오 제다 지야오 시켰다 삼통비 이너 켄기샤 삼마토네 케요마시 마츠 모두 삼을 없어 겹죠 가다가기 다이 시슈네 망초로 경춘 다시 마시
2: 토부지동르동 어제 콘츠 계지도 공수 챔부르다. 람 콘츠다. 근데서 저 와춘.
3: 지게 봐라. 나나 좀 냠래나 녀 손자. 녀 이키랑 창고 쇼기. 난조 한스 계지 간다. 구쇼 차르도 슈녀지. 토부다. 저와 야오시라 효리. 티마세 구쇼 차르도 단도 토부다 까면난 같애스.
2: 아래. 창고세나. 단데 게니 가자 킬레 마구지게. 남자한테 디디어래. 세상 전주디 말아주 삼주래 시작에 숙체어래. 이내 토부지동다 오늘 냠래 지토부이나. 은행 말아주 개가 개주 된주 렌토부다 차례.
3: 다채나 지겹허라. 아주 다 냠래 난데 유브리.
2: 대바다. 예대예 이내 남자 디심보 손자 십제태라 계제 야고 치고게 제자 나구셔 차르더 젠드두 콩크디로피레
3: 콩로페사스 선이다다 아락도므스도 계제 키날 뒤즈유나 나님도 태도 니 키라는 거죠 야고 쉬죠
2: 더비아스 다가인다
4: 第一就是这不是的然后给钱肯定的然后他领我呢这不是啥的点点没藏没一万出个的是呗嗯前的人给我住肯定是你也没上当呗公司是不是拿了婆母的差点都去了肯定是来不及呢
2: 卷堂点比拿哪怕点比拿生不是没事还是三面上反正也名头七学的将差得是宁都公司七单地铁了然弄起个月新个月你那让公司七单地对于那对不买吧他谈的工作当大五马的肯这多要不是名字贵啊唐是
4: 야구도 예상단 차 머신에 사주니 공수치나 랭채는 미다다에 야구 여마지 제자니에 랭사비스채고 삼주 로규도 뒤에 구비 예마 랭아조스드네 마 딘슈채주 허스치네 어려로니이
2: 근데 인기말이 내지디 랑게 나다 키치채무주
4: 俺来那边的，让给俺大姐钱么就？让你三的钱，两个没钱用过嘛呗？让三的钱吧，引起两个月小时呗。同嘛，俺铺三千不讲钱，二十七米，你让给现在是不？俺没退两个月了。 让三家顶着雨呢。我给我买杯大吉。
2: 第一个这么些球的，第二年的也着。

0: 어지 감사.
1: 터지네.
0: 터지. 터지.
2: 야지.
1: 기란 제자 갑시라치.
2: 감사. 기란 제자.
3: 터지네. 기란 제자 갑치우.
1: 더스네 제요.
0: 알리케스.
1: 터지.
0: 란투바 갑시라치우. 투바 갑시라치우.
4: 어. 기란 제자블.
3: 터지네. 터지. 기란 제자 갑시라치우.
4: 기란 제자 갑치우.
2: 망레.
3: 하지. 조메. 장이대 용배.
2: 인다. 도스네 차가 용과.
3: 영아.
0: 하이.
2: 하이.
0: 나 차르데이.
2: 감사.
0: 망레 산데이.
2: 도스네 차가 용과.
3: 네.
5: 하이 차르도.
0: 하이.
5: 망레.
0: 해야.
5: 你我这许
0: 空哦，
3: 一盒进度比几个，过去何为平的？
0: 何为平是？
3: 嗨，何为平？其他几张搞不清。
0: 其他几张我那搞不清。第一年咱们出门来的，
3: 咱们谁不看了看几个？滚开噻！孟磊，俺做的谈的谈的进去几起过个，让对外来搞的起耍。杨啊，能打么个？俺让把他掐住伊。杨啊，钱光不收的。对那是。
4: 고쇼차드
0: 상하원에 신다만자스도 학바도 로디게나 피게의 뉴체 오늘 항상 과르스리 디나네 부동사비치아테
5: 구쇼차르도 캐나 중국 민슈링가 나자디네 남자디 우구나 쇼야테로 나다 지겹허라 까메초 공구 공수 세브리샤 나조 한스게지다 냠레난도 유베마체 학바도 캐나다 난도도
0: 알레 딘데 임브레 단다 남자디나 슌디치니 키레 망구도 오늘 제나 나다 토부 팔라 기제 야고시라추 콘즈에 중국 처음라 따단 야고도 디마체 남자디 마저지 년이나 인지 한스 계지 규급에 주진샤비
4: 어지 고쇼 차도 태야 나자 녀소디네 그 위구디 나 텐데르리 냠레 좁여베 민디슈이
0: 샤다이나
4: 니다이달

0: 阿姐，阿姐，让听我喝醉药吧。俺做两个车头也没多啊。
1: 阿姐，看在兄弟看，俺做车都坐不住吧，是吧？谁不兄弟看？俺做车都来是你妈的呗。俺做两个的苦力车装饰，他爹那段的心就切别干的，差不多个五只个两个是。
2: 五只个是，人家他去要嘛是吧？用啊，他见到五只个一，他的五只个他去一。
3: 阿姐，让你用这些生命度。
4: 俺用这些生命度是哎。
1: 大龙马斯达，何子，朱丽拉皮皮，你怎么了？公干啥？三亚是大民族。没事啊嘛。
4: 就打，主任找了撇多啊，该去有人看你这些处理。装不起这仓么不要啥子，看他说的些。就打老人民多，他投诉给不接，估计这边扛板那边的给偏了不，我那是有的。
5: 要有的是，要有年薪个月，我让他挣嘛子，让啥啥着吧，年拿了不打差哦，能忙个月。让估计名字，我让他写了没？我来我这里来许久是吧？主任找了，看他给俺做哪样最轻个事，你也不如看过有嘛事。
2: 葡萄草东北方做开发的要些，麻瓜的要些呗。
5: 你怎么了？等到一个月，上海边角片这，托了大家的，上海密码给操完了，用到大家去切的，普通设备给四处端不着。他等俺最啥时的呢？差不多，就算国军的中俄松，西北去差不着，西北去塞的，加这国军部队差，你是什么的？主任找了。
6: 看他可对片的，你老家送给，你老的做年薪个月，是吧？看他个我有刚开头是他家拿的，热嘛热？俺就看不得，这个东国给你送送了，给不是？回报那个女儿的，俺那妈用这六十九面子钱，俺这都娘呢，开门多，不打草都娘就能用个嘛是吧？是吧呀？
7: 阿妈，你老马是的，你去吧娘的，你自己你写过，主任找了。
1: 给个们呢，就住过一切，普通毕业的，中国人把手机给这看不少个，就上班俺就给表出过了，是吧？要我这边说了，他确实难了，俺做内陆军在马县那边，特别人家给写信难为呢，俺就是你不要去。看俺做，可没接头把过一次过了吧？啥都他那些呢，有样活有嘛的，他都给写的得接到的，内头他就情愿别说的是多的，是吧？
2: 等到年轻人做些了，西北那点钱币呢？师兄给马家冲吧，中国可是不吃亏白马菜，忙出来吃个我热嘛的。
5: 叔叔，我们都赚钱币，让他冲的。你有这俩些鱼，这马菜，主任找了，你也些不太差不多，太差不多呀。
2: 今天是对白那团的师兄给三木等个人，今天是师兄了，一起吃我了不？来。
1: Gopi, tuju tindel nga tsaya ga yungdu kalashita sa yungkiri.
2: Kalashita sa lomdu. Nga nyur tsawe tunda tuju. Gendro la, kirangge chushdo nanda.
1: Gere zonye tu zang tunda arbe.
2: Yangji chungu yingba sabju gaya di. Mangso mangche ge shongdi chigi. Yine tu zang riji ri yingge shongdi chigi mindu. Kozo le ngonek mikse ne sudu. Kangwa yingbo di mebyo sha gyo che. 야지니 부찬스키 브로이스 캉보 야체스 고이스 이네 시구 컨셉 시아데 데비 세보시 계신 아주 고드 조비노 창매 스슈 세가 용지 내든 탁주 치도 마스부
1: 상하이 살비치아디 중국 투럼 니석질 교양이 계급 탑주제리 이네 교주 고유추 미겔게 왕자다 도시 로와 상무 광고 주노 대카고 요리 더니 상하이 변조 파제디 개용구이 최실의 계제 제 주식사 구심부디 최투신도 되브레 상하이 미소알로 남살라오 더비 교도 주배 마제 나르초 뉴메베 제주기 돌럽 주버다 대다 투조 더도 상하이로 니체 예르미기 족주식 요레 고비 라레 나와 주유기레 변조 사르비고 군덥다 뒤제 변조 피게 할해야 주두 계급단 미계르게 저와디 제마 주시사부 쳐다
2: 견조라 키랑게 수나 마츠 니츠 마차식지 두두당 수구베
1: 교도당시에는 야오래 다마시에는 두타 죽거다 라삼을 야오시던다 망소고 고요광토라 자투네 마예베 텁시라 미두게 베너랑게 세베 두산디니를 차샤나 지인 찬스겜예리 지인 미마고 유스고리 콘스 한국 고시 겹지 지금 요 말 봐. 어. 계시 식표 마체 콘어. kāngbā kōshī gyab tsā yu nā. Kāngbā kūnsab zhē dū, tū tsā yī zhē zhē yu rē. A chāng chā, gyā yun tāk chū chī dū, yun tō tī sā nē hē chik rē.
2: Tāk rī, tsā dīn tō nē xie nā, kāngbā kōshī gyab chū mā shī. Yī nē shib zhē nē chū, shib zhē yī shib chā wu rā bā. Ngā pā shī jē, nē tū tāk chū khun chē tsā gui mē sā mā yā wu shi tā gī. Gyā chū lā, tō chē nā.
1: Kā lā sē chē kyū wu.
2: Tā shē lā tā shūg mē, ngā lām sā chū gui. Ngā sī nē tū tāk chū tū bī nā, māng zō, lō tē hē yung gu rā bā.
1: Yōng ā.
2: Gyā chū lā shū.
1: Yō ā.
0: Zi, ta zi ma gyub da, ma gyub ca ro shi. Bian zhou tian ni xie na. Tu zang ji tui bu qia na, keng ji tian ge zhou sun e, to ri qin bu zhou bu. Di le, ke ming jik tui bu go le, ku rang ni sa zu ni le, kang bu kap zang xu yo shi. Cang gu nyam do dian na, bian zhou da do yung gu zhou bu.
2: Zang ding tu ni xie na, kang bu go shi gyab chu ma shi. Ke rang so le, ni zi yue tian bu zhi. Xib zhi ni zi, xib zhi yi xib qia wu bu. Nga zi si xiong ni, mang zhou ki bian le, Dēn dēn sōng gyab chīg rī. Yīnē tāndē nē tūyōt kārē sī nō. Kēn zī yō gyā yōn tūyō gō yō sō gō rī. Chēn dē bāg bē ngū shi dē yā yō. Āchā rā ngē ngā mchā mā chī yā. Ngā shē chū dā. Āchā chēn lā gē sām chā tūyō bā chēb jī kēn zī ngū yō gō yō lē sām tāng hū rī. Ngā chūm shūng dā zū rū gōng sī chēb chē nī kē lēng gō. Kēn zō kē mī jīg tūyō bē kāng bā chē chō. Yīnē

0: 야, 같이 가요 봐. 같이 유.
1: 예. 너도 마셔 봐. 저같이 인슬럽이 뭐.
0: 미마고 때되면 되게. 처먹으다.
2: 너도 미들이 스타살아.
1: 친치. 네가 로치다.
0: 자 같이 유.
1: 괜찮아게 메도데 말이나. 나 좀해.
0: 얘네 고. 다큐다.
1: 오이오이. 다들 시에 서 있군다. 디오. 예, 삼규린 고담비. 친치. 계시다. 예 초와게 달로 공부 믿도나. 예랑 초와게 달로 공덕 채셔.
0: 나라니디 코마 홈다 저와 요마시. 나랑 감매. 랑 수업도 된들 감매.
1: 세상 그들 갑유. 나슈다. 네 규도 단초.
0: 나 가로 유.
1: 가로 유.
0: 어.
1: 랑 초 먹고다. 나 이 친미도.
0: 이마 채 요셔. 다 간다. 메도는 린유.
1: 전 가로채디.
0: 기타 쳐지. 다 교수교. 내랑 시험. 내년 제 레몬 임보. 마집치라. 샤 아르네 로용비 무즈 케제데 범위 야체 몬송스 칠 캬피는. 뭐 삼면 두게. 다 교수교.
1: 예. 칭칭.

0: 암칠아, 근데도.
1: 암칠아.
2: 고모 좋아. 맞지 탭시 거리다니.
1: 네 갈 수 없지.
2: 그나저 숨도 많아다.
1: 한지.
3: 我呀，他不是这么说啊。嗯，给了，那天几吧。
4: 哦，行了，行了。
3: 冬梅，快把刀。
4: 你也等我去吗？
3: 那先这么说啊。
4: 冬梅，
3: 先这么说。
4: 冬梅，
3: 嫂嫂，继续啊。
4: 俺们快把刀。
1: 不多。
4: 阿妈，阿妈，大卓。

0: 팀보다 좋아요 여러분.
1: 계셔야매.
2: 감사한 광한 김구침 포자. 그 사지야 팁시나.
1: 담아치다. 대면 가지.
3: 그냥게
1: 계조 먹겠다.
3: 감사. 지소난다.
1: 대면 가지. 계조 먹겠다. 대면 가지 계조 먹겠다.
0: 밥
1: 먹겠다.
4: 하이. 광한 곱디브리. 나랑 저 편다 좋아. 좀도 충자. 무관에 가서 벌은 이게 잠 속에 있지. 이내 가랑 저 우리 마고 된다 돼야 매봐. 제장. 무관에 가서 직제 되게 대만이 아브리. 더다 전다디.
5: 니 럽저 도리 체제. 둠제 체니 벌은 되게 나디안 체도 되게 되니. 이내 간주 공사 신다 체제 몸이 도록 채우시.
4: 다대 뒤에 라이기브큐니 유기 말이. 가고 소송아.
5: 개체쉬디. 용康他说停止解释 키나조等级当中送葬, 我有个些感受.
4: 진짜 용구 수유성불해. 광하에 커블리 교수 채무전에나 수유를 삼삼하죠.
3: 하인, 두두나라 마정님 두신이 삼십 근데 세월에, 랑우제레가 용유자 아종어주시다.
5: 니자상하라 계지총구촌의 수녀시, 니에체는디 국급상부치리. 俺最没敢看见 几个从班能受当街 中期马子님对前途呢 从来头皮看见 人都看不是
4: 是 海英 当然我们的人去拍下 所以你就打算前途给 前场卡在公司做呀给 三大妹妹
6: 上海浦东的村姑村都立住用白门队学个人掏钱了。

0: 레로초 좀비 타마 체귀인 체없이 티링기 남바딘지 나 톤두 켜는 미도 이네 무유를 균도 다야 매자 니에 참에 듀는 스니네 소 광한 공스 굽디베 캡자치기 로디게 나라 나줄레 로츠 뿡뿡님시다 치자님 쿠체니 김잔지다 케요마시 창고시에나 나 켄츠문에 르통미도 히네 켄츠셈쇼아 켄츠코바치네자 레네 근제지가 레네 나조 튀나미야 김잔지시 니에 로부체고야 가르도네 제가 요는 지바 히네 튼다 지유 니에 켄조 켈린 제토바 칸당아 저하인 양갸 란토베 수고 니에 대유베 미창마 양갸 초게 등이 켄조 나이 지치로 이다 나라 창마 라쿠스탄도 켄조 야추스기 야추
1: 지게도 구천라 시다 대응한 좀 마비 샤스리 조디 급제 마비다 튼제가 마비 쉬고리 카창매 민규 급제다 수사배 튼제가 마비 창문 여고리 단독 공주의 존에 마비디게 튀가 수제 뜻이지고리 뜻이 제부규 조항한 주 튼기기 락제다 소제라 도시 제제 뉴윤디 참부유메 뜨거리 존나렌즈디 안주 처음으로 신주 사비다. 현재 야르다야 편토고리.
2: 기나즈 뷰세 십제기 구림디 십상시라는기.
1: 토지.
2: 네 중로메 소야르 기웅스메 이네 단도도스다디 중로메 소야디 수경 소단디 소시우입자 지벨라.
1: 딘데스리 수경 소단디 뷰제 겐리장 차기앙 당고들이. 지게되고 찬라. 만주미 심주사비체아데 키랑게 투구남바 토제나 쇼이 만나니 치익 초득한라 시즈나가 되게
2: 영아
3: 영아 니하고소
0: 진이한라 구김천 라피스
3: 야피슈다 슈다 지겹다고 부탈라 광부켜는 모소 촌초가 지제 롤렌 조이 타란쇼게 최대주네 대단 퇴내고 촌초스 총투간은 아주 용칸을 뛰어가 담배마체 도도 냠뇨 냠주시 숨기
2: 디청원 상구지 제시들이 쉬긴다 키나수 용칸이 피해 냠뇨디 롭중시 배마체 캡대단 거드거 탱기지게 심호왕라게 나다골치 난지 키나수 중로맨기 퉁기다 심주살비 탄도 뷰제 십제 차례된 수십 사고시라는 기 최장 아주 화면 속배 키나수다 냠래 띵서 진퇴유
3: 더비아수 오늘 마주식 뒤 추송아 키랑게 땡초 디데나자 나 갑초
4: 지금 되고 전라 키랑게 코드난 배터 능시 아주 십제제 수유
2: 터제나
3: 머리 제망 아주 코드용 가르쇼도네 키랑게 송자나다 지금 좀 전라게 차로는 그리
2: 제는 키랑러 도신 시승아 진이 한라 네 키나주 공시 노트주밀 대피 광한국디베킹게 키나주 공시 소총을 간러 폴륜도스 유입자 최장안조 폴륜디다주와 유입에 십제니의 슈슈국이 광신나러 화면초고 레게 규림테러 녀석사지여시
3: 이니 냐삼시토게 난주 응우가러 폴륜디 나르장치로서 리슈페사 니세진의 랜조업유 시다 무관의 랜조소는 결혼 예식 표현이 근저도.
2: 제드지 예파로제 초과 세세 요청.
3: 영아.
5: 하이. 광합이의 탁집자 근저초소. 산산도스 차신도이. 간다. 미라러 로퍼스 치토모소 디르잔 클라스타지 활로제 되었으기
0: 로베

0: 클리나 아. 미스, 첩취다. 빨라. 내 쉬바 센다. 다 광루 타보시. 다 과 차례로 우코지 뭐 쉽지. 구수래 더 나난 것다. 파마 나 차면은 띵아주 부족이 앞서라 마시.
1: 다 제스트리스. 랑게 셰브는 시 첩지 미도. 소설에 역시 가죠.
0: 하지. 말레 종이 교수제. 그냥 안 숨고도 될.
1: 랑치게 교디. 네 자가 저도
0: 杨人起诉。卡瑞，杨起诉哎！啊，怕起诉起这，抓他还不着了没？大伯看这些电脑，自动卷起了不？枪子给不就落他还不着了？不接同样要买的。妈子，他们送的，你还好说？
1: 찬스케 잡에 미네. 베트쌤 되게 아소기.
0: 가나서 야마데 능두게. 라. 맹아 태도.
1: 좀도.
0: 생인 없네. 인지 맹아치 딱세 양호시 나고 있다.
1: 맹아치 가르쳐래. 언제 준다 매매 가라. 나 전세 주 말이. 나 좀해.
0: 계시야매. 예수바 생우유.

0: 허지, 암라. 섬유래 대비 내줄로 다요시 탈루마 쉬르도가. 굽딥찬에 슈글레그디게 뇨르삽디제 우르삼삼 맞추. 므이사발레람미도가. 허지. 왜? 같이해서 돈이 되지.
1: 하이. 나 nga pusu to sem gyugi sebu sa ne shes me za ja se ga yobi ha yi jang ge nga sam shi chi ji shi ba
0: ma shi jang ge nga ne zu ma she bi na sam shi ge de xiao shi ne zu hala so
1: king wei nga ni da da ni mi di zo ni gu qi ni su yi me xin ge wei
0: mi di fang da li ma shi bei
1: nga fang da li yin zu ga sheng bi mi di nga ran yi wo shi bei ma se chang bei shi da hao zhi
0: 有你说的啊是让你你还是你吧海英提铃啊路不特别了能够在有啥那都看给其他几遍他们的我那三个孩子听我给唱不起大鱼被老做应呗那给没几个人三不三不住上个是呢谢天阳是预备提这银星嘛是天阳的女子朋友陈是的海英
1: 让他们都好出去给谢预备那开呀是嘛才能用的呗
0: 你也开呀塞没老板上次有两个亲戚去的跟大家里你帮大过去吧很多帮大过呀有这边让三不多的箱子闯不大然后公司过不得不就大家应该打谢天阳找他们不会让俺学的啊
2: 哼,
0: 何子老板
1: 老板，天牛都给！我还牛没？你看他血压怎么在这面升高呗？天天捏了没拆解，俺银行单独，谢天，看我那他谁让人？
3: 방다 키르면 봐. 네 비다지 키르 네브르세.
1: 영아. 네 디고 시미. 세팅. 네 키라 소금 시라 제비. 키르 남도 라인 이승 보고 남자 뒤면은 한이 이제 차 시르베. 저다 냠내 지게 미디 좀 같이 오지. 키르 통도 돼 끼부제디. 키다 저 메스 못 돼. 계속이다. 레게다. 계속이다지. 근도 샹스시.
3: 今天跟我们这么着，我最麻烦了。箱子通的全部碎了呗。
4: 箱子从多少没得到起，给不上去点多过。箱子还里收的，箱子装不了的，装不了。
3: 这次上不，起来收不了，起来收不了。
5: 几个钱了？看那么说，瞧着收多。
3: 看那水也少收多。马油。
4: Listen.
1: 他过去玩吧，用啊！让给你钱不是你钱币，让你年年当币，还有米金都送你安逸，想什么也给你安逸，哪里有钱不送？
6: 老板，老板，谁来不来的？老板，老板，上了帮大混在没吧？我那天也在那用呗，怕落脚。
1: 大谢莫，我天天帮大人日子，谢天啊，铁锅啊！
0: 你来了我修嘛的，哼！天呀，天上可最贴心，老白对于那些个大事，你是我先求。
3: 快给下面，
1: 老白。

0: 하이 광항 다리 굽디브산 장라 북도 신부 중위주 이내 장기 케세시 투르승비
1: 투디브나시 머시 광항 굽디브시 이내 예탑시 유구단제 총샤기 중구 포세 뉴르단 컨둡 제비
0: 디시다 지브지 제너지마 그제시지
1: 발라 니에산바 나수소 답에 마조 공세 쓰고 삼추
0: 어지 rāng sīm sū tīng tē yūm jī.
1: Chāng gu shē nāng ngā sīn nē sāng mū tī yū. Lō tī gē gā lē gē, nyam nyū māng bū sā, chō wā zū yū. Mā sē tāng dā, pū tūng pē kē yā gu chū yū zā, nye sāng bā tī chē gā wē, gu gāp sāng bū jī rī sīng gī.
0: Tā rī, chē gā wē, gu gāp sāng bū jī rī. Rā tū rā gui lēp yūn dā gā tū gē nū mē bā, lēp yūn sī rī lē nē, mā sā hē rā shē wā shī, bā bē rā rā kāp kio chē jū.
1: Bā lā, tū dī nā shī. 다리니 땡츠 메베 마춘 겹시 마시
2: 지겹 레라
3: 지게 셰라 지게 장라 피다
2: 요런 거지 야마 송아
3: 수장체
2: 이자 가는 거예
3: 아 디고 쉰 칸요 상하이 뉴송 칸에 개준 뒤소디 중국 매자 나 중국 포츠 이네 시중게 지미던 게 인럽다가 남산당양 가이나
2: 지미당 요마레 네급 참 잡잡지
4: 지게시라 내리 개고나 미상매 하고 저 세리 삼초서 가모도 스미당으로 뭐 결혼소 마페 가도
3: 멋디 상하뇨 종강기 구직 내주리데 다오나 타주시야 택시 요마르베
4: 진로 공스니게 마치고 지사다 용주 다그리
2: 시주다 총도 대보 매자 난조 뉴조카 소소 도선 책으로 봐
0: 지게 없이라 아야 태가 죽인다 개비티소 급디디 총이 그냥 그 여자 대보 여마시 급디디 원소기 콘세디 장년 이리 최장 중앙의관에 내수 대미지 마히 예능이 시주 되는지 시다 개비기 대기 체외 최실의 유도 충분히 급디디 개형으로 뒤서 총이 치고 오지 개비는 무기 개림은 무거라 동주자다 십주승 보리 네스 다코라 시지 키나츠 시주 지루티 년가 유모토브치 도스 지모토브리 최사 뒤동 다와 하시나로 뒤서 예비 고달라소 최사 네 주문 걸 하브리 이 키나츠 공르 구지르 겐 유거쇼
2: 남자 랍자 초동 치신배 아니 더니 다와선 봐 계시 지교 칸네 진로 따동 우련기 겐지 땡기 나제 팀 따라 진로 튀소라 따동 능 요리 지마 상하이다 신전 사진이 진로 뉴조 칸라 태가 도담남도 가버리 급티티 더구다 도담치야 제외 냠 주부리 티텔라 키나조 톨디브나시
3: 수장 수장 팀수디 림신 튀고 창으로 주유자 제일 자동진의 치차오 말해 이내 지게 올라 탄데가 묘디 지겹시엘라라 메르다니에서 체스마
0: 지겹시엘라 땡긴이 태가 쉽디 공부만 서러나 칸이스는 아흔업 수포균이 자기 제자니에 제나 디수 냄부수야디 무지 처음부터 대단한 앞에게 따야디 팬도 열승비 디제레마다
2: 니다이다
0: 니다이다 니다이다

0: 팔로 제 라바르 란사르급지리 노베사르급지리 마도 게르기 뉴십 인도 마치스르 브로 탄도 랑게 라바르 제마 탄도 튼제 제노 만주바 토괴저 와디 제이스르 브로
1: 호지 텐야
0: 탄도 레하르유
1: 장기 안 접고 세제 미세로시다
0: 수레
1: 허위평사
0: 허위평에 길이 상하이 총속 알아듬디 집단신 리유길이 소소 역제 쇠다 나트도 레역신다유 장로고 칠오메
2: 对的，亲戚。嗯，体育场的客家人吧。
3: 阿达对我们才给不点钱了，研究开工的裴春明的拿钱还用个钱。
2: 哼，裴春明的拿钱。让人看了年纪，忙做个生意忙死鬼。今次忙啥吧，讨好赚人民币。你那些，我自己帮我来了，帮我把钱给。
3: 妈现在见过的，俺做过这个，裴春明啥怪不大，总之吃不吃不吃个月呢，吃不吃的变做先不吃的生的话，钱咋？姐妈呢？上课回来呢？我也有约不得。收起啦，打烊了，看看孙女来也看清楚。
2: 我听到，太多人喜欢这个。
3: 我也长得喜欢多。我是，对的，就海云乐园那面啦。
2: 阿达对我们提这了，海云点了这个。
3: 他们都分不清清云那面啦。我是。我也打小主意。
2: 用啊，让就是，我听到了，老师。
3: 嗯，这边的。
2: 嗯。这个不行了，我呢，光能穿一个了，穿它切实的。裤个平时呢，我那时候也没拿
0: 过。光不错啊。青青。
3: 不醉。
0: 让用呗。
3: 让用呗。
0: 你过去，阿拉对我们听着了，我用过去。
3: 阿来。
0: 让这个用吧。多少年让这点来钱，人呢？俺乐不起啊！你没事多钱？
3: 阿来，杨姐啊。

0: 미창마 그게 차르리 저디 소스 그게 템지치 투멜 떼규리
1: 지겹허라
0: 하이
1: 얘기란 세배가니
0: 니에란 세배가니 제나 소질 시야가죠

0: 지게 흘라 칭압기디 그두 제제유나 따원아 의구치야디 네즈라 하브시베
1: 하인 니에 란세제 의구 고르시에 고삼추 만조 이허 진도 토고그 마저 치솜도 매자 의구나 슈아기 톱담 매브체 니에쇼레 출로샤 제장은 주발 샤베 켄기디 폐진 네 라다치 투민도
0: 라다치 투민도 스카르송 고시 따오는 히랑게 켄기즈미 다나니베
1: 마리 마리 네 니데 스미 머시 체나 니라 상고 삼추 근데 체네 니 슈장 치가비 체베 니 주디 뭐유리 게레존 카바용 그래 제장군이 네 직대 임에 라라 물러가미 키추 이네
0: 기랑 갈 손세유
1: 마탄 동원에 견주 쉬탄라 무 핑제 김부제야미 탄데 김부제야미에데 랑게 로고 제비나 무디 김부제야 투바
0: 기랑 손다 니 로고 한제

사디 초아서바 서동 류르 최고 한용장 농 용장 나르체 용장 셀라 튠다르 체지부타 니다르 체크마 시부 셀라 문농 참부 스웨디 초라 비주 원앙 차라 용장 취 서동 효균앙 수부르 정다르나니 지제 마게오나 사듀 서동수상 타르비키 디단 초에 초라 니디치

0: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남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니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팽부유 규림용라 셴셴유비 셴셴뷔치라 겐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서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로고총기 니동치 권부람 포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2: 미글라 딱제체네 미그네기 녜글레체 비징 비미탕 대외정신기 미그네 중루수리면제 심주캉탕 잉통첸제 냠제기 미글라 지제지비 지심치고 비규인 미글라 딱제체제 미그네기 내퇴모요네 신토블라 컹충기무 로미시 비징 비민당 대외정신기 미그네 중루수리면제 심주캉기 안지수덕기 면주치덕 사르도 되유진 계린방딩주영아탕 미그토장시 목규르저규 푸르니동와 왕자냠수제유 계시 기란 믹접지 집어타 미 세범메통과 믹주튼바 미깜보소기 내튼유지 비진 비민당 대외정신기 믹내 중로 수리면제 심주캉라 펩타 모여라 카바르타 송캉낭 리펜기 공중업주 리미 딱제타 리미 냠린 낭쇼베 꾸니 피바르 거수쇼 산에 하스총기 링고르샤람 파고 총총기 인장 루지 카바르 레고게 구지 주지 앙아 앙니추 직듄숨 예구구구 듄앙니추
3: 欢迎收听西藏广播电视台汉语广播。
4: 你看，铁线是那个样子，天天有进节，选这种三九年站，对吧？跟着学。

팅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조 충유 짱부시인 충무이 소변 군러 순수 진신 特동 시리기 윤장리 조조 군두위 겐지무 차트 코로 충무 샹샹도조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 쿠디리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리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니소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 고궁리 지린치비 세고라라 준비 워자를 입어라 지

0: 미구 다스메 차스와 장기 십지 메죠 팀디 쇼인다 야 티자 주와 주녜 선자 먼저 야이 친구도 와
1: 저부연은 장게 한번 돈다
2: 아 장상호 장상호 잡을라 제대로라
3: 장상호
2: 제발
3: 제발
2: 강사 씨
3: 민주 같이 네 봐 네 못 가도 네 못 가도 잡지
2: 예 체면다
3: 这是我们让四川马姐姐，
1: 王姐，
3: 这都是你的事情。你想红，看钱都得是的。王姐，陈丽姐，陈丽姐，陈丽，哦，对不起啊。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
0: 你这钱年岁没，俺也解决很多。
4: 让给看舅们舅妈些病呢，俺家三百的困境得不嘛是吧？让给干做那年不起的，
0: 你也干做那年不起还少嘞。
4: 俺家苏联说句这个路给生牛不是也是年数的啊？
3: 你叫舅妈我，去了县还有。
5: 那谁在这对？
4: 罗克林男的。
6: 你爸用对，
7: 上班团大大些，
6: 俺家呗。
5: 好嘛。都是的让怕是你睡不起不多啊。
4: 那啊
6: 如果。你爸可立即的加油。
8: 如果有人嫌命多。
5: 继续下。继续呢你们家是你睡不起的。
1: 嗯。这样你是不是嘛姐姐。
4: 我给家过好姐。那我没去。
7: 他都恐怖姐不多是呗。
5: 他都恐怖姐不呢那我也感觉起来。你来年岁要些也是我光想说话说话
6: 可怜的是不是去了
4: 你们俩多见呢
7: 刘丁林向红刚把查尔多的心思呢你让这家主还是我
4: 这个老母干净的这通用一遍啊
3: 那么还让三个孩子等月哎谭立群
4: 月
3: 刘丁林向红解放姐姐你还罗勇
4: 老师哎呀没话让给我叫的我这做图吧
0: 你让给我
4: 我的
1: 给我的

0: 아다 야메는 알아 니니에 쓰시게 자네 아주 심부 지에매 봐 루드윤 리샹홍가 강바 티에는 근데 시라
1: 고야민도 랑 삼방아 라 안능시 섬녀 장녀 등저 저 삼중에
2: 아다 루드윤 당내 주에게 심사 접시 등저 몰라
1: 이내가
2: 칼리뉴시

0: 모상스 자 지자루가라 리유체브스기 리샤홍게 빠레샵 싱기오르다
1: 제상아 지자루와 주메 지자루가라 시나 마라니 된다 조그시
0: 서베이나 나다저와 가려오래 하도나 아니 로치그리 이내 자속도 등그다
2: 상게 빠리샵스다 쳇싱 내봐 자머신에 리샤홍 마리 상게 전조 대상제 참고 고다
1: 明显的明天就电影呢真主的还空马里三句的玉珍你能下那他把大女儿堵的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2: Sari,
1: Maji, Li Xiang Hong Shi, Xia Zhi Zhang Lam Chep Xing Mei Chi. Ni Chep Xing Mei. Ma Li Xiang Hong Mei, Ma Mo Sang Zi Yin Sang Zi. Sang Zi.

0: 查尔信息，早晚是来见一下。雅姐啊，陆队堂里学，俺雅姐来马西，让俺大姐写的对，刚不起不老是吧？俺，可不是来见一下。
1: 咱连不有马西，俺这手上没些啥事。 남는 교실에 은이 떴으니 해도

0: 야 인다 지, 니, 숨, 시 니, 니, 숨, 시 숨, 니, 숨, 시 바, 니, 숨, 시
1: 아! 지, 니, 숨, 시 니,
2: 다빈 숨, 시 나게 담배
3: 자가랑 좀 이제 서실해 보이고 근처 청소
2: 내 자빈 赵红兵다 럽든 부샤라라 깨치해자 리샹홍기 깡바차스노 남사지 용고
3: 赵红兵기 인제스 캐린 브르베야.
2: 어,
3: 이게 말이.
2: 뭐나 강보 매규 파면은 와스네 티 차비유. 이내 럽데부 샤라게. 나 부스 손자 뭐라는 내어 유데부 여 말이 숨기. 뒤에 잡도.
3: 이게 말이. 샤신게 셰바 좀 재미도. 와주 지자주 가라. 범멸루도 막 고여리. 뭐라 죽을 다도 제도 말이 가스래야. 赵红兵 승에 미디이너 신다 개마심지 바르그베 신사샤 드르시 선이랑게 갸쇼고바 양갸신지 계스 미마다비너 제진스
0: W 하코스 네 선이랑 지용구이
3: 모두 좀 다시
0: 영화
4: 남하이 디제사브디 조스템 지치라 맞지 다빈라다 다시 한 번에 다빈라 팔러 제주 침비어리 비즈 돈베시는 용말다
2: 리젠사바 제지 체사 빨리 잡으러 자가라모
4: 경호충 남하이 가리 시리에 미야시 라중에
2: 난지네 용배 봄을 이상 홍승이디 당대 계속 와요지
4: 南京人有缘哦你先说家里找人啊发的些接触接受过别国给你去提示你下面呢你自己让你们都用南京人被培育机不送上之前的我给我去通道好不对谁买的大姐呢三小小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
5: 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你走 让给勇士来的话。我的车门信呢没车不同意的。现在哪还是你的啊看到你的这么的车门你也同意的。
6: 那点用呀这张如果拿出来去没。忙着用的是要做而已。很多小城没。
4: 陆丁总，天总，还是去对你那个去啊？那没不是个去了。
5: 李向红，让我夸中啊！
6: 我明天刚买，婆母托我们打啊，怎么可能多少钱是？
4: 我呀，他对啊，要清楚我呀。
5: 李向红。
4: 哟，李向红，李向红，阿来姑的，李向红，阿来姑的，让陆丁李向红一遍。
6: 嗯嗯。
4: 我请我让参加用笔。
6: 让。
4: 我能进你，我你不用去不得。
6: 阿来。
4: 我爹永远我去这个的，年明了上小刚岁月，到小时没直接参加联系笔。
5: 陆丁上小刚看不上。
4: 看不上。弟弟年轻的寻亲节忙不起用不得，年安生日节给你给新一辈，春不祝你的真生日
6: 包吃。年轻的，俺在南京给包不起。
4: 是是是是，他都没需要的，明了莫愁明啥。南京了，该查清不要的，往里当年子女。
6: 爷爷，陆俊，哦，一岁前你 吃了马上热气。
4: 哼，
6: 给几只鸭子鱼，提点点用钱来看热闹。
4: 哼，我打着点用钱的，表面听从嘴，做坏主意，把人看下去，叫我生气的鱼。可以进吧，你进兄弟洗了去，用多的。
5: 用啊，兄弟洗，兄弟洗洗，呀，去他，走，别去他，
4: 呀，别这么。这顿不下劲。我今天你了三家有的，
6: 给就有你学的。
4: 我家小姑不呢，看嘛车空了，今天你了先牛肉。我最唐山的中国送脚吃过的，中国吃了吹脚干不住，趁着脚前的用嘛些。第三单个中国了真叫嘛些不打。
6: 阿丽，嗯，陆天那么嗨，上个顿白三家的，我那要是来多，你南山他就去干清过。
4: 我都是记得。爷爷，家兵，可把证人吧。堂堂个男人，怕个团大，该起劲了。呀，对起，对起，对起，对起，对起。

0: 你过来这个我的小小干把这个给不得俺这陪妹妹妹你们用用的是吧也不行哎呀我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 숨 니 찍 뭐야 빨리 양식 됐어
1: 죄송해 양청생
2: 죄송합니다
0: 로딘 리샹홍 상딘대 팀제 빨리 양식 됐다
1: 상딘 로딘 팀제 학생아 야 이 반년
0: 야
3: 네 양원은 대신매
0: 상게 마우지 송섬들로 혼자 양식 뉴인들라
1: 영아 영아 딘데 챙 양식
2: 영아
3: 네 옛날고 계속 대두야
0: 양식 좀 주라 뭐야
3: 이제 랑 같이 마 되야
0: 어야
2: 好的是
0: 이다 야우도 뭐야 숨 니 찍
3: Jason,
1: Jason,
0: Jason,
1: Jason,
0: Jason,
1: Jason,
0: Jason, Jason, Jason, Jason, Jason, Jason, Jason, Jason, Jason, Jason, Jason, Jason, Jason, Jason, Jason, Jason, Jason, Jason, Jason,
3: Jason, Jason, Jason, Jason,
0: Jason, Jason, Jason, Jason, Jason, Jason, Jason,
3: Jason, Jason, Jason, Jason, Jason, Jason,
1: Jason, Jason,
0: Jason, Jason,
1: Jason, Jason, Jason,
0: Jason,
3: 这次陆定理想红上个小时吃的中大级别爬升了你是接不起的苍马那我就预备从南去这都不好吃我那边要小时是吧你先红了刚把麦克风放上他的要求是查明度下面的这些你也可以做些事当过可以做俺们都懂啊这些人的要求是也马姐
0: 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

0: 어야 생계 링고 딱진 한국디에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디 나란주 사버도와대 예 티데 직신다 이네데 이 나로데 직신다 대 별 체념도와대 대신다 대 이네야 소프트데 직신다
1: 고대 단소에 한국디 진짜
2: 전수당 내 지금이 집에 지고 전수당낭 계신다 정규영이 내년제 유계조 예전과도 편민 이미 비주당 내년제 다경 지적배 내년제 유계조 더나나로 내년제기 내둔기 업직무 미대와당 영무 미당와 예수야구 미티바 소리 집에 차로다 롭중라 슈긴티바 마세 미남기 내게 뉴제 마로 좋아당 연구주 내배 착세네 법배 내가 토로듯이 내년제 유나 전수당낭 편당 개용기 무지성 다성가 이비 연수유 사용월수 나구 대로집에 전남토라 업직무비 전수당기 심사기 저와줌니 군란 대당치 유주당 미주 나주 상황소비 주터마위 성가두피니 이민안 배주제나 초라 단도 바야 바윤산 진수당 중매 금주진리조 미장라 70유배 문란림나 문란부유인 퇴주 탐지기 니의 성가두피니 루트당 이민안 연부당 배주낭초 3년 하수종기 링고사람 파고송종기 이람 가방자 내고제 구지 주지응안 안니추
3: 行政部长彭俊也让部长警御兵他长国统局的野东的地点彭俊的样子不借托给

0: 부디 이나 삼시에 마담치 더비 약지라 수수 라고야 사바요리 계수 라푼 임부 이나 수수 루딘 고간 슈나 용어를 배
1: 赵红兵 내줄허디 남자다 콘주치기 요마지
0: 루딘 치든 봐 둔다 디테일 랑초 고르다
1: 미스네 지자 주갈 존예지 나 랑초 댐부 윤네 탑시 가르여지
0: 지자 주갈 레규치아디 모랑 둔다지

0: 계속 님지 가시비는 자당강게 메덕 좀 넘지 시기이
1: 야이 남도는기 교신 라가찬제 툴툴툴스러다 교시
0: 영아 신을 라구차 툴툴툴
1: 예모라게 자탄토르 남도는 얘기스든지 마셔송기 시부다 쓰엠스야든지 장게 좀 안내 셔먹어
0: 영아 녜셔먹어 롱마차 모이헌
1: 하르코르칸
0: 모이헌
1: 하르코르칸
0: 어저께 아시 구경만던다 어야 뜻엠증만 려치 어야 랑게 타고 등아줘다 어야 꼽뒤뒤
1: 영아
0: 어야 주도야 오제게 아

0: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1: 喂，南博海，赶早点的去外头啊！哈哈哈哈哈哈！啦啦啦！鸡，你松西，你松西，松你松西。哎呀，快走，别入入去的。有啊，知道吗？哎呀，入入去的。 여시다. 어야, 디딩에 계란조 루틴 사업 좀 드려요. 야쇼 고문에 요베 루틴 리샹홍.
2: 루틴 리샹홍 가시옵니다.
3: 가시옵니다.
1: 가시옵니다.
3: 가시옵니다. 루빈, 더 시간 안 줘다.
1: 유쇼, 장게 겸도.
3: 예민은 봉샤회 수유, 야쇼 선배는 이 지자로 가는 연바 가시옵니다.
4: 예민 리샹홍 수유, 야쇼 고배 카바링 예인.
3: 前几晚呢，让俺家相公是不晕的。
4: 好些，让俺看你们到了啊。明子让俺来请一杯，肯定差不着。小慧，我点不起来，有点儿大，确实急了，点不起来，煮菜不行。让同孙请嘛都。哈哘哈哈哈哈。俺就只这样子过了，上面只送学校去，谁叫的？这谁的客人啊？
3: 没人干活嘛，老同孙，小慧的同孙请。
4: 这过年是啥子？这相公，看最近就下了年嘛是，俺退休长着退休又长，看最近俺退休也嘛是啊。
1: 俺也长着腿不圆，看准俺嘞，马个起码吧。今天起码的，长腿不圆，一起到的多。阿家相公，阿家让两妹弟，俺这个他们吃单了啊。那边可以了，路顶里向红队永远的，这个他们也不去吃不着，大小阿辈，平民妈妈蹦的啥的，鼓励阿去多的，热么的？
5: 好耶！
1: 我要整这个。
5: 那么快，
1: 我这个老母就弄不出来啊！也是考虑你生意去，让小慧的你们都下一道，同大考虑你们拿去，你让将来的给快点啊！小慧，我让你试试啊！
4: 那么好，马扎卡拉姆，马扎姆的这个是呗。

0: 야 미김비 너 공대 보 매부다 너 공가 봐 너 취약스 된 봐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봐서기 야 매니 취퇴시 겨부 칭비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비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 매니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시 유비 십시 비치라 게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투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서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로고총기 니동치 권부람 로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2: 로제파주 열기치고 팅지기 제주고로 니디구주고로고생제 로제파주 뷰레도베지캉 양나 로제파주 진서바 창진시에바 노부송주라기 버리유베 푸메듀동지 강대도 됨초 kedi tengji gi zhe zhe guo rong a ti gu zu kuo jie xin zhe luo ji pa zhu bu le de bian ji tang luo ji pa zhu jin zhe ba cha jian xie ba nu bu song zhu la ki fe ri yu bei hu mei du dong ji niang du bu ju yin chang bo la ci xi yu bei mo la lin na mo la bu ju yin
1: ye tu ji ya ni mei cha wa qi nga gong hu long dan wei chang xiu xiu luo ji pa zhu ni guo qi kui di si tu sa tu nam xi ki ke ju le ming ne sui yu la ni guo ki nu bu yang qian bu dian yu bei nga gong tang ni kong ke du qiu

0: 다 디조 탄데 먼저 덴타야게 급제조 되게
1: 소르게 비요 모신
2: 빈도르라
1: 모신
0: 다 파르데 데제 빈도가 앙자디데 추시데야 앙자디는 앙자디다
1: 어도서
0: 네 오늘 대야 무디 디르도가 오늘 设计编号起，
2: 巧克力昂扎，
0: 的那巧克力名里啊，
2: 设计名称
0: 起，那其中恰恰呢尺寸起，
3: 这看不上，
2: 看不上，
3: 这穿了还是舒服呢，
4: 这样子，
3: 给让他。

0: 시 계란게 차례디 담그나야 겸세 가리나
1: 데팅 알 수수 녜만네 락시다 진네데 텔레야 가부스에 쉬업체 아니 카바난네 데림 두유부터 은 구금데 스틴제데 좋아체데요
0: 미리 락시기 데 차례디 데리 아니레 민두 소공이세 총계미야 캐난주 디스도와 룸다 소자 장탄 공방 스므라 소저비기 주제 로초츠 주도와 안 비야야야 에이슈 소고레 정단 노로 난두 조 가르카르라 지나
1: 비리다야디리
0: 지게 도안 스바
1: 비리다야다 아니 탄등아 주 응게 대제 추시담야다 두르게미야디스
2: 那是年限，那看到这片也难得，嗯，吃了那年没看菜子用的，嗯，没什么就辣子些而已。嗯，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
0: 룸디 터드스 바이 여기 규림디게 근절근절하지나
1: 뜻이 규림왕 여기 당봉아즈 알레 찬네 아즈 넉주당어리네 배추태 은 배태 차제 배주 배셉 강체제 아주 신의 전개려 어 근데 아자 구주 구부다 되게 짐 근데 최게 최딩 아주 태야 레시네 팅거리 레시네 태 이네 겹스디 더 고려야 겹
2: 위토서
1: 안되는 신내 된타 안된 타차스는 된주 된감 된내 아주 갤라자 치제 된 갤라자 키제 침지 양
3: 어 아주 지게
1: 코연연부찬
3: 소공 빈젠
1: 어디요 소공 빈젠체
0: 정말 봐다 비리다 이제 메드도 봐 혼난도 수수 리모트 스테제
1: 수수 나와다 야면 니마기 대닝부터서 벨데제 두스 된다 단대는 신 비리인데 요 말라 제장구수 피조 비리다야 딜롭준 호르로니즈체 더 수규 리모트그리다 어 주그 리모서
0: 안데 비리다 어 덕루 무탄체
1: 주기
0: 주그 디카레 룸딘이야 롱탄체
1: 온데다 야메네 베메 莲花스니 딘체
0: 아 네 莲花潭
1: 음
0: 레스레스 르무디게 야다 팅원다 마자바다 지게 돈에 신의 创意 소머베 다 서좀 소머바
1: 엔딩아 조스소 서트치니 촉베 촉부지요리
0: 진짜
1: 탄더 수균다 근데 배사 차 르무다 강글로 아 수수 서트치요리
0: 수균게 디간리야 다 배사 잡든 제 양초 럽촌 체제 대초 키용 디크는데 탑 가도 돼.
1: 어, 원데.
0: 아, 네, 체자.
3: 속도 좀 아주 지게 있는 团队.
0: 네서.
3: 근데 배때 지중에 민나 저도 다 이렇게나 좀 다 치는 좀 좀 배서 저 제수나.
1: 이내 탄도 좀 망체 차도간 체.
0: 나는 차도간 디 존도 좀 봐야리야. 다 넘규 캐나 좀 뭐 냠래 체하게 된대 이거다 유고 적거든 돼. 旅行社 소리 旅行团 소리. 원대가 초보다 님보냠 레체
1: 근데 그 중에서 근데 계지다 이게 난기 미망 우치용라 별된다 별진내가 위교디스 근데 가브레스 청강월이야요 은 구조 다고체 제세교
3: 장제
1: 아주 근데 계지다 이게 난 텔리아 展览 지게 좀
0: 근데
1: 저거
0: 잼도 제가 체
1: 아니 아자다 아주 강글로 치 된다 되게 키 은구즈 피게스 양 표기 된다 진행다 되게 구조
0: 세세게요.
1: 진짜 근데 그거만 오죠. 아,
0: 남규 망 사지 가봐 가봐라 시 좋아 지나.
1: 망체 베이징 상하이 스네 진짜.
0: 네. 네 거야 전에 걔나 다와 쇼무데 야래 香港 태님 저래.
1: 이제 대량 아주 잼든 채우지.
0: 잼든 채우고 쇼 챔버지.
4: 迷离朗细所节

리가르니 워자르치위 강종인디 리위무규 사동알라 增进我母 人体力 디가르니 지도点别 사도인点 당가라格语 남胖聚集 계산매도 测度点 디가르니 규럽사비 윤종 사르바인 윤종 사르비 교육이 미리카기 미모남 둔디타 야즈인비에 규럽기 년아 삼유라 중화 미리 지둔소비 두시 체린토 동주 주닝조 제신 미리카와라 빈준 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 당년 계용기 미리 튼지 야튼기 비상규 뒤주로 슈는 계류 변정 사비 교육이 퇴응을 타 참비 규제 내비 피해지기 렘비토 규유라 피해지기 퇴성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지기 도시 사바 라다르 체비 규제 내비토리 사도 변조로 피해지 동위 문규 규 뒤주로 슈는 계류 변정 사비 지도 点别 교육이 주진 띵여태 진강 기몽시 등도 주바타 사두 진강 불류 초두 성종의 숭능 겜미 예급이 진강 시에비에 토가 서둔 제주로 숭능 겜미 변종 사비에 탄성 도띵타 허승 사띵기 지지 루양 주여태 조용리 탄성 띵링타 탄성 사띵 탄성 타계지기 누가 제지를 당리 예급이 타딘 타다르 문주기 라린 베드윈규 조드 후다 체유 베베 튜르 사바드 양규 렘보 사바라 슈 교육이 미리카기 미멍기 모두 교육리 튜르 사비 방기 표정 제주 라린 터진 단리 듄지타 조주 제비 시린 지도지 点别 지조 리루기 변종 사바 튼지 베드 후다 체규이

0: 바기 니리 토담타 규남 젠키 렙시 레튼 딘디 주네 망조 데쿠 레즌 토교 게린 체규 인시 송버지
1: 지체 주진인 네도니 서초르 게지 유고 튼레 점초 광州如国促预批，宁志成开启北里人类与国吞空堂，为民许下人类，三推肯定行所吞在，正草南正对签约，正看起绝吞作内，民与其特性，再被宁志写不听言行，再将正对开堂，为民许下人类两零开，肯定吞在正从开界规制签约不堂，光不不堂，配随人对吞在。每到去肯定铁路所，宁车肯定团在赶下整顿签约。广播赶得从人类塔与国局，结果的那些主任选拔约准他们。从卡塔鲁南镇中区托他们乌云连看，提醒人类与国起来这组前列，正草南修的，苦情可以去从不谈从明儿，只有那宁车人类与国吞空完成签约。他听从红满城所去，西去杨月边，苦情可以去从头看他，娘来七九日娃月接送别。米赛去三头镇江塘，我才等别日准与苏姐去，崇明忙不一往朝月别。如果娃离家去，听俺奶陪了个不月，宁吃准牛面，苦个穷呢，肯不买到些别个。宁吃云江塘，南家把娃塘，一路上不愁弄钱么？提醒买到中间了，等我准备银先送别。他定给这么多，人类有个吞的比他狂别用劲儿，吞进酒局，明菜钱呢？给其背的娘的汤，承进人类前三队，人类有个吃着文件儿，来日归回之途，人类有个在军忙偏所，几度对别球队那边这么错跌破队员，天宁吃人类有个前边。肯定吞空堂，娘来给解冻狗，苦个也不是准有些。宁志重开人类堂有个局，吞来娘这可以扩张，学龄意义，俺做这么早些，得不提了点呢。苦情可以去人类有个开来堂之外切的，木推广东堂，宁吃人类有个娘来顶色土当托，宁吃推起有个吞在文角前呢。苦情可以去有个玩，宁吃有个来皮狗，各属许多人些送些。
2: 你对我的社会给健康识别足够给全大人心给联系的三个科目请人我将建给你的女士作品率联系南站了也对给大众前面各自推出的表达大众如果给开工检查两年去动画堂旅游所切的东方街上的也不特别清醒于
3: 三个科目重点年国促的如果预备熊南以强为日的数接着拉车的他家长我不心说接着也不穷年前年四百多在民协同阿吉身边实施铁托孙杨进行员，出动车和松江苏中区组长唐辉义，列入唐杨图，跟国路开工开了国十七线预警，全国千瓦塔布兰了立起了，出动了有届松江街七九年，工作年代的起点给列队演示。我的社会三个科目题，前年我将接近南昌铁，进入一段十几路了，别个出行，健康木。年冬团结二十七场啊，拉出七九团，木七冬个别就场啊了，那是我将七九七十个吧。天呢，我哋嘅阶级健康识别脱失对比，做内期健康南昌实验。三个科目嘅前头我将在南昌区出动超为松江苏中嘅组长唐辉义，进入一段二十几六到我对面嘅他拍了，年代了松江团出动话，年团现在填满了他最起码接七个月。我问他多呢，我给一家院七六千元了，农民孙子家七六千元结算谁？我的社会图年前期出在黑白七八月边，出战布拉姆凝聚了他，出到了腰间。不过俺拉不有把他点，从人口一天干枯死，忙不了一万他。大用初中送去两段把国贵的钱的，拆满了两段卡，他就七八他，却可能跟送几个月时。三个科目比前头我讲在南昌区出动超越松江干过了话，带来的新仓马的出单年，现在跟送几个月。新疆对着朝东塔十点七百，现在加这个就延伸一百。朝东角塔旅游局说的那个项目，结果一月结束不是？具体么说不着，大众现在前年读书季度特别新疆什么点不用啊签约？前日你的新我们做把团队，三个客户充电的满足区经常推多做签约，满足团队级，听闻他把阶段什么签么是？我讲南昌了，从这三步脱不的，所有可有亚度前边，民忙问题的用对几个多结算不是？健康军队连续性不谈，切不及。我讲南昌去帮助偏浙江团协约，南昌提新酸牛肉铁过路车，加到二十三个单位南去，这个就可以。我这个牛肉团来了，燃油不谈。 Dilu nasu sabdip chirin, kyun yu dige manzo chuchu resum, sholay su yon wara yumbab goro chi gyada ju ran yubshi. Ngari sagui na le tang zidan ju nasu ko yi gen goro wa gyurme chirin ki. Le chi ngan zui mutu nasu kuygon la dagyong chishu chiru dangdi, nasu sabdip chie ne, chino yedon yisargu loro dagyong ki tunyu lo nga changji, ngan zui donggan suen zai gyaji gyaju yen simba chie di, kondo kuyu ki mutu dagyong chayu ro ziru chayu yinxie sumshi.
0: 니튜 후비 신진기 전에 표결 천재 남장 임배 갸제 딸게 튜네기 락제 심주러 춤제 사바톱디 딸게 귀기 링제러 리미 듀네 치외 다가 친부 다토유부지 장장 롭친 표기 딸게 튜네 심주 소이 소장 选바 张义기 딸게 박바스바타 샤친부 유바마세 셔지 点제강 토부 유지 송부지 갸자 정도 로긴 옌키 Tartong, Somdong, Chukingab Chungab Dun Yuebe, Targe Tuenle Tengi, Mangzo Bopar Yongwe, Gadien Tuenle Dabu Gyuryu. Tun Yuebe Na, Sadu Namsi Tan Sankamgi Shukingwo, Yutige Targe Tuenbub Rimshin Maru Zhuwa Tan, Jibu Chungdu Zhuwa Sogi Nengzui Che Ti, Tuenle Peke Zhugyuru Gokin Che Si Yubashi. Niwe Lue Na, Hubi Yi Chang Pekyo Le Tuen Rukagi Tun Gyurwo, Changjiang Lopchinki Cinship Chokba Gyaza Zongdu Jadu Che Ne, 냠도 벽이 다르게 되는 심주소 주부타 천시배 유포탄 뒤에 다르게 순사 딤주게디 척두 정신체외 다르동경과 주담네 개용기 사투 직류 다르동기 정시체면 다경말라 차상 통모 대대부타 뒤종 양교저진배 제거 약단기 최시 칸이 수티 제거 약단태기 동적 공유부지 장이기 네도니 집등로 안수 다르게 배튼 튀김 업주팔 망도 동지 유예지 송부지
2: Niwe lue na, chamdo chongye ruchi zongge nushu yugu diyaagi tuenle kwaadri dugu zo cheba tang. Le na mangbo tuenjor peke dongwe kenden tuenle chongdu duti chongsep targe donggur degyor che yubshi.
3: Ruchi zongki gengam sule lingui tu gyugab. Tsenden jengki sura chedara jingne kansara tuenle targe zhogwe naba kalengwen shihyo. Tsashi le nyon che ne, lo chungni chingbe penjong chamdo chongye re pyoyim diya magan ceyu gongsindi. 다자 자유조 준비에 신조 튜네기 내진 클래스 교수님 역시 클래기 계급기 튜네로 교류 먹는 고로치 솜돌아 때네 튜네기 고르간 좀보르다 교류 지시 역시 변전 참도 총기를 표김지야 마간 세유 공시 진열 대외 특이 교류에 타 자기 제지 나주 튜법 자제 솜주 연연 토로 조주시 나주 미제니 로레라 진조르 진보로 고 통주로 직심바 지리 인시 솜시 클래기 주노 초로 레네 코드 체법 표 더동 公司谈这样东西电视你们来看行政推进这些速度这位配给东大三对钱的昨天用起相中注意行政满足最拥抱讨论着有了这段钱有事平常强度冲击的配给这样马上才有公司来明最近三月按最配于及这样层吗这个啦谢东个月别今早没人我来的拥抱用过月结束你提动钱的配给团子总是月结送事谢里连年七八批
4: 林桂基格局团内讲配给钱不着心血。如今总他都你为健康团内格局团在团结参与公司行动内牛竹他重组人别我们都是绝对连年级了点内三都重叠他难得重组所属我们牛竹设计组内年铁人了多把他年铁人自己有事。从团结学我们来才的老亚几年团结来看那么的那个我们怕总团结哎咋办用团结要么咋个做钱不咋些的。
3: 大家 给了格局团结西北团团结陈总结西极间期扩展西北马拉军事部马赛三十天然期行政马座团罗边罗边部西北团列修图有事肉间总他都你为健康团结格局团结团结参与公司跟国路吧给上普遍你的团部国路车阿比尼修他生归于 接种安全所在电视加切入当在月节送不是他家只要团练提肉节总体爸爸出去的用户为各店团练的去入室三年提给肉节只要给给个三个村大给名称俺的位也不对提团练扩展军舰没把的农村钱呢只要团共一人他俺的位切入当就用不是肉节总行李重视他这里了这就一当最熟悉学员吧局长要过才艺来见安全
1: 让总体领归他抢救书国门业务为批给给你的了些年进入你的你四周落落行着团在连年期间解决出去两个汉森巴解决他如果用不过了去冲动汉森巴解决最难解决一些松不是机器就是年不准切别喷就你的擦管托但其三对日常扩的监督球外写别其这难龙东体年这等决定今晚年不托列前三百总写别总一些别预备总一呢
0: 강정 사도르 롱어동자 타웨 미리 튠지기 덤규유라 갸지 싱조 쿠도 튠베 선염 댄신 미심규웨 덤규강유 미리카 종원타 비리 냠디제 체베 워자 루규타 튀럽기 라린토네 중화 미리 직균 속베 삼류 멍시 댐부 쪽 유지 괴유 좀이나 루규기 튠제 직도 지네 미리나 초 서류 직도 지베 루규기 튠외라 문제 세도 토가 체괴 로규를 심히다급 변중팀이 낭어문에서 매개기 카티에도 미룬외 차세지인배 라주 강리체유라 미르망비 튠기탄 소외추네 미리카기 튠지자와 양외유 잉내를 매버서도 당내 직튠속배 두시티 망조추 심수수버체구 랑종기 미리카기 종원탄 비리 냠지제기 로규튠공 옥비 딩섭체네 중화이 표준수규진의 균진탄 폐계동교 군디동교 튠디 베터 균형 체내 망종의 주로 띠내 직균 속배 외부 멍시된 동구 미리카기 망조기 피계 침배 충제 냠주 체내 매개 김산 침의 주기 소화 체디 직균 속배 두시티 지소 진로 팅럽 진기 편조 사바 주 균 체배 영구 차주도 교와 체괴시 괴유 주미나 중화 미리 직균 속배 두시 된부 주발 조 닝주 된형 체괴 안주 튠진외 루규기 덤규 약불링괴바타 티외 니에콜기 통투베 미리 튠지 덤규 약불링디 미리 카기 망조기 기도 냠뇽타 티자 냠코로 시수 냠네 레왕직 튠체기 직튠 속베 두시 덴부 조규 티튠 체디 미리 튠지 기메도 강중 사도르 남양 시에도 체괴시 괴유브시
1: 내리 서크의 루토총 라방향 루무카르 총추 망편 구지 총칸토 년달 총소 뇨월 용캠 망총 망부유 신장 카시네 인비 이메일 시드리 내티엘 시수네 로니슐하 주유 로니슐하그낭 콩탄 총미 쇠월 편순 로람탄 다도 치리 치네 미리 튠티 히 메도 럽두 시에발 치유시
3: 쇼분 아버로 에메리키 망뱅 구제 송간 춘조낭 미망불립유 니가라 용게니 자라 요겐 콘도 미엔바라 진진 민주링겐 겐 예베 공주와리키 제와 서도 조신휴
4: 아 통보 공민 행장네 스타롱 니기 사탄디디 통장 대어데 쪽보 이거 요들 세요 시고
5: 지요 시고 지하니코 콘체보 타니
6: 함고 할까지
5: 쇼부터
6: 제가 안 임보
3: 에메리키 다제 표게 추교교 쉐시게 예베 유민초탄 진주민주랭교로 강에 강야매 왠야 로니슈콩 통마란 디가라 리뷰 깨듬 해주바타 참민자우베 망수에키 에메르라 강에 침부체 유시 로마카라 총주 유미카지기 콩란 듀니 고든 제바타 양카지기 균도니 콩기 초바라 다도 제브시 로점디르 제베 에메르키 총주 초베낭 냠제 투규 셈다 제브시
7: 뭐지
3: 샘즈크위의 중미 人为因为而呢, 若然切的, 공개총각总队切别森队, 공로切于不是. 罗尼修一人, 에메리키네的, 人义给培育了自己呢, 你给祖准切, 人女看越端于把他, 种族于没错他, 强不于不是. 에메리키, 于没错念你得不如自己呢, 若然切求, 个人提南洋宁战学个人, 他家, 错话连锁进约别, 你准确帮助于没错了, 若然切就引写算不是.
0: 닝지 총길 총길 더담 주기 중국 기급 상감 가르스타 냠도 개용기 펑림닌딩기 초두 정중 서주 미링외 공 공부 진린토 폐주 지구 소유시
8: 서주 티니 빠진 닌기 넘버 빠린 제도 비차르고 신의 준비식이 못하 서주 티에 토니 닌류 로즈를 띠니 로 코딘식이 요바타 난공소 친리 협대기 비둠 시주시 좀타 님구 디제 니슈라 디저 치여베 주민수 닌지 편숨 소비 정중 넘버라 냠린 딩습 토구 요바시 서주 고무이베 지에 주민 망부시 디가라 니야바르 토 세골로 용구여 상미 잼강나 규디 리카기 냠린 징을 디디 친리 협대트 사드 소자는 문진타 긴우기 상와 도토구여 닌지 주민 우즈이기 서주들이 용주로 하장 가부여 ཁྱི ཕྱད མམ་བོ་ཤི་ཤི་ཏུང་དུ་ཟམ་ལིང་ཐོ་ཀི་རིང་གོ་ཐོ་ཤི་ཐ་ཤིང་ཤི་ཤི་ཁ་རི་ཡིན་པ་སོ་གྱུང་ཐོབ་ཆུང་ཤི་ཤི་བ་ཤི་སུ་ཙུ་ཏི་ཚན་ཙེ་ཐ་རིང་ནེ་ཡུ་གོ་རོ་སོང་ཐོ་ཅེ་ཡོ་བེ་སུ་ཇུང་ཀི་ཅེམ་དོན་ཁང་དར་མ་ཡིན་པ་ར་ཚན་ཙེ་ཡོང་ཅེབ་ཏ་ཤི་ཐ་ཇུང་སི་ཏོ་སིན་ནིམ་གུ་ཅེ་ཤི་ཅིག་ཏུ

0: 나제 레드니 체리기 정신타 말라기 정신 침부 덴베 링네 차샤지기라 대 나우의 뒤기 로아미 리기 촌의 지슈타 링네 슈샤 소라 독십타 먹든 촉지 20소 심주 띵섭 체네 루주 심주 체주로 차창와타 카세와 콩젠바 제기 므베 빵다 고든치기유 페도 시외징주 당춘타 타과르도 주주 고이 체춘 편종기 낮에 차샤랑 가구유베 좀제 민용원시 토유 탱디 시제 생멜리세나 페랑종종 링위 송급 심주칸기 운진 쉬바타 日本이베 심주바 체모 게샤르케 운두라네 편종기 낮에 차샤골라 무투 모조능규 임베 랭게네 기시 유바슈
1: 시리기 외랑 디니 초 로드 빈님구 디니 슈로 그렌조 시리
0: 샤르게 온두 라니 젤로 직동 국제 두주 둔숨로로 편조 셰 통매 종코 기딘 총조로 총바타 직동 국제 국주 국둔로로 스촌 롭친니 롭타르 친지 편조 덴조 강토 차레나 녀도 게로로 편조 롭친기 루규 릭베 셰랑베 롬네 톱 탄다 페랑종종 링위 송교 심주 칸키 日本이베 심주바 체모타 우지 슌베 두겐 시시유 심주 카조니 초베 토간기 나제 리부타 페기 나위 루규이 콩라 제세 지격한 시슌키 믹스에 폭류 체계 바타 페랑종종 미마 시슌키 믹스에 폭류 체계 바 페랑종종기 릭슌라 제 니티베 체계 바 계급 링내 부이 표준 체계 바 대시 종용기 제자 링내 캡군기 차진 링내 캡에 체년소 톱유바이
2: 코나 쉬베디 배기 장단계 의기와 현재 종 공기니 내려내 주세베디다 안 딜리 표백의 단동 말한조 배기 장동의 생기컵업 추주기 아니 메롱 떡우스야기 진짜 자고 진게 되어서 다 메롱 떡우디 차샤면 내유 머리 서구기 아니 개개 종기 아 생기컵업 추운거기 아니 영어에서 예배기 아니 처부 진짜지레스 다리게 내유지 사바 토젤라이나 아니 지지이나네 시동 등장 학습이요 봐 대양 걸을 애수도 아니 잡링토 단대 버루려야 말아서 낮에 도십 전에 산에 충백이 아니 사바 토쇼기 도매 처부기 인데 도제 닝맥이 내슈 천재지인 바 자주 토비오레스 아니 니동 대개인 자매에게 좁게 존재하는 숨지에 말아서 아니 뜸을 공로 쉬고는 시 롱아 나 인내 초기 중이라야 낮에 목돈 채워래 딱 만족 들어야 아니 여러 내시우티

0: 나제 독제 체네 아니 산이 중춘제는 섬제 먼저 못튀네 단도 생각하고 추규 말아야 아니 노제 닝메키 아니 내슈당 저거 여백에 나제게 떡십 틴데야 제비 주름 뒤나로라 단대에게 말아서 멜로 떡부 세게 내슈 틴데지 녀 되어래 다 멜론 떡부 내슈들이 차샤바 있나 코랑 드름 드름게 폐지에다 마송바 있나 다 드름게 폐지 숨잠시 두고도스 드름 폐지에 당고디 가르스나 다벤부르라 로치 나네 아니 로치게 네 nga paru tinte jiya dhugo res ane dhurim nipa dhile ina ane lochi shine nga dhung paru chi dhugo res dhurim sumba dhile kanchis dhugo res ane lo ina shidhoni ane sumdhung paru ta cha shaam ina chagbu chenpu tinte ji ta nawe ge doche nyingmen tujun go zuba chunji ne sumji je ane ngaranzu chi su jagje dhuro rwa per ge na je ge ane pirim nalola ya jagje ngame dhurib serbe tinte dhurib ane longo shidong chunji ne sumdong baru tinte jik kabge ane turim dita ti paru chikla yana melong tukbu siyagi tukbu di nalong la ane nawayoki nga rangzu mebu soyoki tsowa tang tunge o tinte jik ya chun diga wares ta kongi tanda nga rangzu ngonchoy shubegi ane nyeru neshu tang tenegi ane singi kabu chukyu ngayagi melong tukbu pu ane nidong gyame nyugzabson lo ne nidong ane gyame nyugzabshu lo la yinba yinna 먼저 화사 기주의 쇼규라 이나 한 학바르도 대롱기 상가르강스야게 한텐데 도제 닝맥 튜주 아 콘스톱에게 인데 내슈지 야산에 종대어레스 다 되게 로제들 샤샤바 인바 있나 로 단단 다배행 아랑조 세리게 딱제 제바다 심주 제베게 종제라야 대베 인바 있나 아 상가르강스야게 도제 닝맨 튜주기 내슈티앙 아 드림 숨잠지야 된데게 여제 도고레스 드림 담보되니 다변 로 치 줄군니 줍딤 된제 바르게 드림직다 니버티니 아니 다변 로 치 있나 중앙니 아니 죽지 중이 바르 된제지 드림 숨버디 가르서 다변 길로 말아도 치직네 숨동니 근데네 치직 바로 된제게 아니 말아도 내슈 된제지 니 되어서 다 뒤에게 말아도 상가르강스에게 아니 도제를 차샤바 임베이나 공도 슈베 말아도 다 장당 티게 현재에게 딱 내도 내슈를 찾아봤나 안에 돌립 로입 지엔스에게 된데 또 나로 리모 된데지야 녀디어레스 다 상가르가나 찾아봤나 나로 리모 메인바 나로 안에 돌립게 안에 로입 지엔게 소다 라세게 된데 튼세 콘수 또베 멍시 강라야 디게 마라조 폰수디 안에 녀투 내슈니 니베게 돌립 로입 지엔스에게 안에 도체게 튼제들 폰수 안에 또 잠지게 총잠 유바 된데기 다 뒤에 가르친 거 어렸을 때 이걸라 아니 마란조 로투 진행이나 마란조 서유 카기는 도시 닝맥 때문에 미리에네 도시에게 락세 이날에 초답 이날에 네게 넘버 또서 만잡아 지타 니네 마란조 로투 가네 아니 너지 퍼슨을야 폐제 점이 나서게 진제기 아니 나제기 지게게 아니 락세 이날에 연하면은 마란조 도시에게 소재 이날에 진제기 개발을 여바지 진제 Chungi Yores.
1: Shiri Yuenang, Dini Chua. Lodu Vinyinku, Dini Shuro. Kuenjo, Shiri.
0: Ta kandar kanyi na mena ngaranzo, pyoge tandu maungbege, ane pyoge doje nyingmeki tuyegi nashu kalayi na, tandu ngaranzo unay chaneshima takje chebi gyurimdi nalola ya, 상은이야 최도 최토백에 내주 빼차샤비나 다 도제 닝맥이 소재 체조된 백에 내주 딘데 있나 최도 최토바딘데 잘하고 잠시 간 중에 되어레스 사마르도 다 단다 공을 쉬는 날씨 좋아 지금 내가 나서 장당 티네 내도 내주 그 안에 잡전 체백에 안에 롱어 치신에 숨버루기 도제 닝맥 투급 튠죽게 안에 내주 여보자마 임바 아니 가라운즈 표현 높죠게 생기 카바키 좋아 네 슈르균 모스야 예비게 아니 메론 더분네 슈 텐낭신 가라운즈 유상기 유기 때와 하세 기슈기 아니 야라 추보 뚜롱기 아니 멍추 아니 뚜롱 푸주기 아니 야라 단도게 야라 되는게 멍추기 추주 디나노리아 상가르강스에게 아니 도제 닝맹기 아니 롱어 치직네 치주 옛라야 개데비게 나슈 Rabdan rinpa nyeba tunzuyo ge, ndi rajuyo karachi.

加沙娘色呢原将社会困难的月别在所有国家没色前夕时土国重组没错加沙娘色界内在所有娘色得罪南土包括穷国马尾在咱们南土人中的那个传统加沙娘色界别在咱们提蔡琴社会没脱脱下呢谁的月就是切对卡下拉不明白天呢 유티의 자샤 냐스니 자고 소제키 교제 약슈티시

부담 들이 직체나 뛰어가 체례 되듯이 인시. 왠간 등을 토 뒤다 도지탄 체외 리주토 기자로 중화 잠시. 계시 대니 고르기 긴감나 박조 포체 대단나 소화 처부 중원이 된탐배 치워대 남야 라르스 용미도 대체라 체리베 벨라니 정중 코리오 약신 딱제 지제 더불어 원진디 강토 벨라 계유나 큰디 코리오 야부 유베 딱센시 계시 대조 감치나 그 뒤에 쿠류라 바조 팁 선배 내부 챔부 휴

장외 요구로 초아 댐베 감신 차외 종수로 니더비 코리오 냠 차외 최도야 벨라 티즈 순수 챔비 최시의 좀비 남다 유연에 장아르키 유제 좀비 투지 난도야 티 오균 하제 봐라 라리아 지그 리뷰 리구 장신치 태야 롱치 숨징급주 이콩 리오 히말라야 리규티 튜징부 세슌 규규 태명추 윤난 알허 장부 규토 레균 태미 마라티발레 체팀 큐츠 차바타 데니 팅키 알하이 초 시베데시 태명시엔라 나조 시에야 세르데 초입 미나조 탄자오베 민티다라 토브시 초시에베 뷰단 테야 유티게 공수 왕키 테다라 토보시 제티 감스 낭마라 네베 윈난 세군이 머시 초타 양도 케베 유도 네나야 유티게 미츠 갸주 첨보로 메버 첨보 치베나 윈난 토 세우망보로 초첨보 명이야 다시

아야 하에 초로 타다야 롱 치자기 규비 중우에 유랑세 경외 리식데 아르하에 통가라 초대 제진 아르하에 통가르니 경외토 세트 미규르 중우에 사워 통가르 신인심 대다 云南기 토강기 추천문 최우루 캡유 대주 수봉체라 슌바 땡토 보도 튜엔베 고르키기르 망심 대조로 지마세라 니더비 캐주니 서워 통가르 신기 최토 통금부 이마타 딘제 이도 왕웨 지메 알하에 통가르 티 서워 통가르 챙공기 캐주 치슈기 리소소 교류해

급 대두기 신뢰인데라 랑외 사규르키 뉴반 좀메 계시 뉴르교 탑시 다니 신뢰 캡지 체로 마다체 신뢰디 자동 조기 땡키시 테르딘 창메 두고르 침바 제베 신뢰 테라 명시에시 유바티 自行吹起，统称歇斯底里。

알루니 당도 어브지게 체구이키 감시 체위에 그유도 퇴마타 알루지 고로 롱숨도 납게 야르무인키 나오이 이집키 뚜르수 나도 니에베 맹기 베자 아이브누스 바비누스 시베 나무 테라 감히도 베자 시크이유 카인스나 알루라 순슈 체부 디엠베 티 자와타 제바 고나야 저제 세수도 시주 시행한 점식 다와 카시에 니세 따나야 순 토기 시 티미 알루기 로마 제차 따나야 추주 지게 능준 토 티마가 정신키 소토기 테야 지류 튀럽 텅부 로메 수리 베자 켈리시에 몸에 시베 남나 내리 민다 와라 알루 주베 맨주 소도 체이 와마세 알루나 군편 면접 시주기

타자 연장토 디리키 야하주 시세르와띠 메타라 차오에 멘자 시베트위 땡기차라 알루니 레리망부의 난토 느바케첸 뎀베치신히 리게 알루티 뒤수체바규 윤난 연장종토 타자 산에디게 벤주로 튀네 케징게 제시도 교류 네디야 민튼 송비 중국 알루기 파유시도 교류 연장 종총네 머주 정부 법규 규티 마르 용웨나 조종 연연도 차비 무규 지워로 모장 지신기 개바타 네디니 어버지게 사와나 차구 동제 자단탄 자오베 감신 차오베 연장 정부 용주로 규이나 동전타 동동 오게 또부디니 지 챔피언디게 쿠공 쿠군라 케비 신 도지 자스르니 종주르 예윤기 창외타 리스쿠도 또보르 게히 지신디리 감제 쿠타 니외 초쇼 체세 쿠토 게가 상신 머시티다 어브지게 자단토 체 균동기 지신시 이내야 타자 云南元江藏规 차신 干别朝上土 자와 추토바 穷夜

0: 听一听朋友的音乐。
1: 看这雷弟弟刚给人洗浴塞不着下。那再忙过去雷弟弟跟陪酒大爷没多。
2: 雷弟跟这些呢刚给人洗浴的。陪酒大爷忙着我那些呢。老家的陪女也是顿住陪酒要嘛是。他的下边老在啥点做有这怎么的。
1: 前的事儿就小嘛呗。
3: 啊他这一下这一下。再不没给他。天色三家那最心思。下面的几条小老跟这宿面年多。
0: 张国贤呢？老在个人不肯这些，毛屋给偏家住小姨不念心个咩？杨三给话要嘛是？丁国贤呢？俺最密集的住我是，俺最三品过了吧？昆最中这地，俺最偏家孙子，俺最昆最急了长大个这。一年他的，俺最离这地那几年是，俺最念了住念得了的。老在个人不去过头那些呢，忙我了，忙过其他几个土伙人。现在，既然说人不忙过去，当过钱又不差不是。他的工作最难切吧，你过去，要其他多。忙我腿最难了，最累的这木腿切过几只，木腿的。
3: 年前的六千里九千五月三，这都算都忙子错过的。
4: 三明一春，过去了年这礼物呢，给那两千三百左右买的这些年章。是，一年年全面幸福送。
5: 给那给年章的每段识别，我把龙眼的八条能对，几百个位团长还是有能。
4: 三爷叫不打电视叫不，吃鸡叫不，年是呢，吃鸡叫不的这我了。没给我们第二个，六千两个吃肚子，他的三百多对，我那什么提议？
6: 过对了，给那给咱买不吃。刚才的就能够我打可是没在从兄弟那修不起你真是变了
4: 可就不去你腿我不去中等水不是打给他嘴一起嘛去
5: 前的给他打八天不封都中间抢不起变
4: 你说的也给他嘴肯定行行
5: 再去切别
4: 再去切别哼那拉不了四处牛面中间抢不起卡死谁三亚这边行不了这边我呀再打个一打
5: 呀我自己
4: 我
5: 自己
4: 能就得这
5: 能就得这谁
4: 哎呦呦呦
5: 这谁还让他们做
4: 赢
5: 走
4: 喂喂喂顾家姐姐秀雨啊我们顾家姐姐你也没吃的
2: 让顾家姐我们的人嘛这边呀
4: 让给俺罗列下手一遍
2: 也上代忙差事，没事，你最近这是一点，你也得这上不去嘛。
4: 可就不就谢我的。卡的，三里屯了，古军那给菜还去没变？
2: 啊去，可是菜变，一年确实给没多，叫没多。顶上不过点子，三门还是等个月拿锅出来没多。
4: 没让我呢，热娃托他去下。你从三门口到我面去多少多？你染死我的这了，染住我嘛是呗？
2: 一年，那边那了倒是干活了吧？那不动你不到店里去看了没得？
4: 染着我偷偷去不是？
2: 染可嫁着你吧？
4: 我来倒是有，不是够的。
2: 来够的，等他回来，怎么都嫁着你们着？
4: 咦，怎么都着你姨有嘛是呗？
2: 呵呵，是，我那姨不是。杨啊。老大把奶奶钱给买吧，你就是拉个钱给你这个，你也打不着。
4: 呀！
2: 他就是的，他没好多。你看了我去，没来没用了，笑了打不着。我。
7: 上了大差别。
5: 嗯。年纪两个两个的年老年子前些年爸爸呀老姐姐看脸皮没事呢大路也清楚
7: 今晚可这起自愈
5: Jima e, tanda samdang yu hi. Amna nga nga, chanti ma tong a.
7: Chanti da ma yu. Tanda ra mien xia cha za. Su su tun da su su ta jie wu da. Ni jia rang, feng du da zhe wa qie bie.
5: Zhe wa qing yu. Amna nga ji di, ka si ri.
7: Rang lo lu zhu tu na, amme mu tu ma jie qie ma yu.
5: Amna nga ka si wo ri. Zhu zhu du zi si na, a cha qi chen mu do yu ma ri.
7: Duzi ge bie duzi ding ma ri.
5: Zhu zhu feng du ge a cha qi chen jie tong ma ri. Kien si jie tong ba cha xia ne le.
8: Xia wei yi. Xia wei yi. A cha la.
5: Xiao gu sa. A cha yi chen. Xia wei yi.
8: Wei yi. Jie ma ne a cha yi chen si ma bie a. Zhu zhu a ji si bie wo da.
5: Ke zhu zhu ka xie yu a. Pin yi hua zhen ye ba.
8: Zeng de jia zhen ye.
5: 姑三来左眼一边小伟姑三给可就不就谢吧吧你啊可是让给见连着我在喝多看中有对连前面给你捏住一打阿家修过要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
4: 그니
7: 디카 뒤에 주시
4: 아자 이천은 신의 로데제스 주무시
1: 다 그래 글쎄 오라 나서 되니 마 되나 비친 로슈
0: 나 낭솔 가부유 타바르 가부제비기 당아 베드 대기엔 수제 대니에인다 다다리 니에랄시오 딩원 아주 빠르게 제베 원발로 니에디 미망고에 대샤 아주 기죽기 차와 상고지 주부스그도와
1: 레드 아주 마시니 음심으로 미치니에 요시
0: 그지 딩양 시수 디그 말다
1: 용아 오라 레지시 예습지 아잘 성지슈아 와야
3: 多想起个名啊，对对对，预备。嗯，格来可以用啊。格来可以。可把格来可就。
1: 来吧。电话一拿，你也提不打电器了，就当成老年人。相信名啊的，听不顺不得的，恐怕不当心蛮多。
3: 我那来把军校一个嘛是吧？
1: 谢谢马达。
3: 레바 균쇼나 레게니에 세미죠
1: 레게니에 저 법이나 구구사 마시베
3: 랑게 가게지 마니나 구구 마르베
1: 마 레게니에 저 사디 보호도 것이 마 뿜니다
3: 아세 니에 대나 원에 나부자 니에 칼이 니에 저 조금 맹가라 다가죠 온거 나서 칼이 임비 있네 Nyeh-nyeh ha-khu-na jyue-tu-gu-ri, chi-chan-na sa-bu-ri-da.
1: Si-ba-bu-ran kar-si-go-si, nga-nang-mu-ndu. Ma-dib-chi-mu-ndu-la, na-zai-dang-mu-ndu.
3: Si-ngu-ne-gu-bu-cha-bu-cha. Le-ba-na-zi-chu-na su-gu-da-cha-wa-yo-ma-ri-da. Xiao-du-za, ra-chung-du-ne-cha-ma-cha-sam-ra-da-za, le-ba-pe-chu-da-ya-mang-cha-bu-yin-ge-ri. Nyeh-chi-na-ne-lu-kham-di-sung-gu-le-se-ne-she-gu-mi-du-gu-i. 맹가를 딱제 제가요. 라게 보모 삼로 단지에 조금 말베.
1: 영아. 뒤뒤 좀 다 신이죠.
3: 다 제샤 제샤 따고 말해.
4: 지죠.
0: 로이베.
4: 고마 좀 아.
0: 맹가를 아무라고 쇠멜링 가지고 얘기.
4: 영아. 지죠. 된다 시야휴.
0: 俺念着留我作用，
4: 清明。念着留我那同个意思。嗯。今天考试怎样？念了这次就业总就是年底，第开始他这次是，人家阿妹念同他第四门这是他去的，接着老师请他用品。念了这次，这次的他初中上着，龙年念这个天才数学是，都是得对，毛文白皮克考不着大学的，特别多是生病。 이내 된다 대 세수 팀 무슨 아다 소식 들히.
0: 영아. 예 없이.
4: 영아. 교수교.
0: 달로요.
4: 응응.
5: 람팔 대자 용쇼.
9: 인질아, 얘 나서 대 하리나.
2: 라디 배수기 전신 야물샤.
0: 봉도.
9: 어찌 라디 가서 용봐.
0: 아무라고 수매를 가요.
9: 아자 원라 남담도.
0: 남담도. 견고네시. 자. 수빈쇼냐데.
9: 마레빈쇼시.
0: 상치도.
9: 이자 가서 제비나. 되다 그리니 님도. 시저가 아샤베 민마 명아데 팀 가셔 데비데. 그니 님도. 녜바베 녜레바 나서 얼삼제. 이지 명가다 제가 교사.
0: 엄지 글수도.
9: 엄지디 비춘기 진신님이야 인기시. 로슴주 여행을 가서 울사.
0: 쟤는 섭집도 왜?
9: 섭집이야 그래요 봐. 그것도 쟤는 로슴주 랩시.
1: 다 개버다.
0: 리샤. 니 장아이 진신님만의 시대임도.
9: 라슈다 진짜 가린 있어 혹시. 아. 하고 되고 매매가네. 계사샤
0: 충대가 저 상란화라 가서가 유럽에 능주디 계세는 지수로도 급대도 흔히 봐라 견도 갑시도 그여 미유시라 흔히로 저대 레디어로와
9: 디디 인고쇼 문에 미유시를 신송아
0: 한대 시정 도서 굳이 제사배 마다가 준비도
9: 모르다 유배 저
0: 니에 타부도 디규일러 집에 도서 유매 고대 못죠 은이 과조래
9: 내 손은 싱싱

팅도기 콜라티리 시리 여도조 충유 짱부시인 충무이 소련 군의 순수 진심 特동 시리기 윤장례 조조 군두위 겐지모차도코로 충무 샹샹도조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지금 집에 세 고라라 준비 모자를 입어라지

0: 조심.
1: 조심해 줘.
0: 조금 더 쉬게.
1: 조금 더.
2: 가르쳐 그래.
0: 너도 잠시. 조금 더.
1: 조금 더.
0: 나와야 줘. 나와야 줘. 계속 같이 해요.
2: 요.
1: 시골에. 요.
2: 요.
1: 요.
0: 됐어. 시골에 그렇지 다시.
2: 요. 가좀.
3: 巴拉伊巴库耶，公墓送过去哦。你看巴吉林这个是呗？
4: 用个嘛这？巴拉些巴拉些，连这个是呗？用个嘛这？
3: 卡巴吉林巴卡里奥嘞？
4: 用个嘛这？小东，
3: 嗯，咱俺你年末送个。
4: 파로제 녀석이 와줘. 다 화장 마세.
3: 농이
4: 예봐. 꼬라 치레다 주샤.
3: 수석이.
4: 수에. 랑 보면 막 수석이.

0: 제장 레그르 좀 해줘. 그지 로이.
1: 그지. 아, 고셔빈라 기란 제사 갑시다시오. 고셔슨라.
0: 그지. 감사. 기란이 예비님 손세만 넘치. 안주 기란 필수 제거 봐.
2: 기란 오장장고에 세세 중에 되면 줘.
1: 아, 나타도 심세 다사 되미도. 기나니를 쉬야디. 담니지.
0: 루이. 나 신앙 군만 나라. 어야, 슈다. 송다. 담니야 거래.
1: 뒤지 뒤지 레디. 니에게 나서. 배사 지금에. 왜 공세 강해 제주. 지금에 선거 전세 공사 단지다 거기 봐. 단지스가 집에 맞어. 대응해도 선거 전세 공사. 안주 공사 규미든 지식이.
2: 영인이도 할라브레.
1: 안주외 공사디. 단단냐 친게 내 총세보다 직부리 이내 내주디 격부디 대통령이 삼삼맞죠.
0: 혼자 다 봐도 상황시 가슴시 중아. 루이, 공신이 된지 당비는 안족기래라 쇼징 할티래.
1: 지게빈라, 왜 공스다 키나주 로주 냠레기기디 죽디 도요마르베. 안주 생리 속바 락제다 직제토네 겹겨치 요마르베. 거디디 양야 긴게 샤워 치그리 이내양한 주공시 선거 천재 공시 뒤뉴 체자 왕자상마 콘츠 심지 제마 히나스다 냠레 치그 유메디 나스에 시마스
0: 만조 코르딘레니 조진에게 길레지 기스 겐자 무두샤의 왕자 선거 천재 공시 유나 나 이치 콘츠 길레 침지지 류동 자원의 치스마리
1: 계란라 할없이 뒤뒤이디 안군에 이란 이기 이내 계란게 규흠이도 선거 전세 공시 마카 공시 전화 선공 총부지르다 공개 버디나 주세베 시고 주티부지 주회신에 쇼어 주고 말이 디디알 계란주 인지 캠버거리
0: 저거 장담이동아
3: 소그텐수
0: 알레
4: 한다 권소 취침 찍으래.
0: 어.
4: 감사.
3: 기란수 있나?
4: 예민로 왕지스유 중국 흉전하니. 기란수 니즈일 하브 하과자 권소 다 계시하유비. 다 니즈이 다 취했어. 아닌도 론 찍으래.
3: 터제나.
4: 기란수 토린 로스 덤유유비 보람 경지 침루구 도시메 가리나. 지유 첸바 닌산 휴제 초첸 토너마도 최대 최초고 매바 하고 매베 김순이 저강지 레제 심주 제도가 군소의 김소 침계기 괜찮 주니에다 지구민의 일상구조
2: 진짜 와라 남주 침루 맛이 매라 침루를 쓰소 못 쉬베매 남주 호주 침루 다 개베 내가 각해 쉬매
4: 군소 침루 내 개매나 김소 쓰며 가래
5: 니에대나 다리 간수 쓰며 디 댄디 고순 쉬워리
4: 고주의 주무 이네 나란수 유도 제아 여르바.
5: 라리라리. 이내선 자왕라. 다들 내수디 탁주 제수.
4: 탁주 제투브레스 에. 삼을 기마도. 개울이 지되다. 돈주게. 모즈비기. 나주 퇴보대지. 베트 진리 등기.
5: 시, 디텐치와 아유. 겐지 도르스도. 나주 송게 지당기 수대 제삼이. 진대 다시 갈성군다.
6: 나란수요 시당 초대 협상 마시 럽균 누군가 로다야 초대 협시
4: 럽균 누군 로다야
2: 천재 왕라
4: 아
2: 럽균 누군 로다야디 누구 자면 라세베 사시리 뜻제 세세나 갸저 수규 폐제제 로다야들이
4: 딘제 인부 인나 기란수 아이 최대 간 직지다 네 통계 칠 주리
2: 잠깐만 폐다
1: 됐어 맞아
6: 랍유 뉴공스나 갸주 볼럽초베 숙제 뉴공트리 나주 지하디 뉴공디 로그 뉴공 교부리

0: 린지, 라가시베 고긴디 탁주 제대로 하리. 단다 접시 상수이디. 나랑 숨 미래가 저때 가디 나슈고기. 이제 주민은 나랑 숨 남자 리주여 하지 화채여 뭐.
1: 이 차가 시해봐, 무튜유. 린지, 나도 미래가 저거에 나슈고기는. 지만 나도 통치를 다 죽었다. 최근 약국인지, 라가 면세야 하리.
2: 지난게 긴급이. 디린 캐나조 년도주 년료야디. 네 계좌 세자다. 네 콘조. 키나숨 계좌 천재 제품기 표준 민들스 랩이.
3: 네 셰바 심쇼 아. 게나 로비나. 듀람 티웨 체르.
4: 포딩 비제다 차타미디 인지 세시는 거리.
5: 본상에 나다 세기 수기.
4: 하나봐 국민도
5: 만주대 유배 우아공수 투림 도탄보다 락재민이 그런 새끼 주고 있으기
4: 대난단이도 이제 좋아해 가래
5: 문이 계슴 제치야 된다디 문에 함을 있는 생비 화신 제시해 주고래
6: 구조링라
4: 니즈 갈라송
6: 안조 탄다오 우아공수 내 다도 줘줘 공림 내 안조 승리 초군에 가져야 땡빕 제시야 세상 안조 상계라 로지유
4: 토비야든지
6: 단다 샹거 천재공시 웨어공시 등지당시야 샹거 웨어 초보스다시야 사르도 고샤제베 진도바 차원나 성게 마주람상상게 로이시 공범마소 구쇼링라 나의 로판구시다시오
7: 망원원짐라 지교순라 샹거 웨어 초보니 익지시 고샤
4: 로다
7: 威尔公司的圣灵操办念力垂顶给推举新版的天文念力参照起居营主持军备团大忙过去推举新的赛节垂顶起居营参照起居营赛队满足喇叭月备国定兄弟的天气参谋参照起居营是我的吧就提着要的三三马去
4: 现在怎么的水备?
5: 广播中 俺是下边明明
4: 配合那人吧?
5: 中国那人
4: 中国哎 先爹和这个人吧
0: 古秀米勒给电视那节俺是在大号的用笔不是米勒给电视那节大哥嘞俺是乐居女工了最的下笔爹妈在中间看了看啥也得不去电视马拉的用途给亲自乐居女工了心中心有事
4: 不是公墓村俺做中国先水的这些人民什么难的大个什么去吃不是台湾人俺做老群居的什么的同住前的用马的你也见做同住前的我先做三十七十七的地他们的俺这三十七的地就买了呗啊应该的俺最近和给准备的苏里了努力吃个的女友的行吗是咯第一六七女工的都六幺买了
6: 看他俺这种这了龙脊起鱼要买的让开些鱼啊是吧你也让了他最主意的让开些鱼其实俺爹爹隐隐呢你也起来看那个说什么必下吧说必个是你开始的开始的开始的有没有新的妹妹他好吗是你也说不也让给看那个说必我去归我是个游戏来吧长是你也要开些说
8: 兄弟，困难是故乡米勒给的这水不的，这米等着前人用马的。
4: 俺老婆就是些，
8: 就是些，你那其他老婆家不能，你也参些的。
6: 俺那是没那么难的。这是，等俺俺是着，对面鸟吃有马的，着。

0: 감사 피다.
1: 어, 감사.
0: 도와주네. 정규 넘었음. 대다고 시가 인구리. 랑게 드리시야.
1: 콘섬 지난 대리슈 나오네.
0: 가르치였어.
1: 되게 고스타 고스터 어스슝스.
2: 미소 그저 켜네 마체브체 비샤스.
0: 가리나. 녀라라 예지 증민두게.
1: 디잉에 놈에. 기랑게 딘시나 뭉게 하고 무주. 세상에 콘소 야 줄줄매.
2: 콘소 그저 켜네 마체브체 야마다자. 콘소 롱랑제 친소.
0: 녀시스 피다. 라데 레그치야디. 레드미나 숨급치야 시도리마도. 미카줄라 부야시도 마다. 도스 내시쇼리.
3: 공이 차다 쉬시야. 링지, 등기장에 막 해주면, 네 회사 파신지 참하시니라 다기. 니네 성그리.
4: 자든 니네 상이기리. 양아지마 종가는 주모개가 용구르베.
5: 라우 디샤, 링지가 시에 다리. 니주 갈라비네 형을 계시 좀 두. 장도 없다지. 미들 라키 두고.
3: 예예. 등기 니네 시에. 다시도 미들 가지고 올 시에 그러비야.
4: 계란이게 고무 중에. 등기 미디. 당도 중구. 콘서트 사도 제배 제보 농주치 올 승무 두에. 세상 하나 조직 버팀제 럽규 뉴공기 로완디 힌지 쪽도 보고지 디조도 비나 신의 혼종이야 자 도지
3: 우디
5: 무슨 요거죠
4: 드리사바 가조래
5: 더왕아베 세주들이
4: 더왕아베 첩주들이 세상에 다자나 드링 하나 조대 나게도 럽규 뉴공기 로다야 들리 쪽도 보지기 강에 가조제네 려동현 지금이
5: 려동현 지금이
3: 리쪽도 보지기
0: 李叔叔，李叔叔，李叔叔，李叔叔，李叔叔，李叔叔，李叔叔，李叔叔，李叔叔，李叔叔，李叔叔，李叔叔，李叔叔，李叔叔，李叔叔，李叔叔，李叔叔，李叔叔，李叔叔，李叔叔，李叔叔，李叔叔，李叔叔，李叔叔，李叔叔，李叔叔，李叔叔，李叔叔，李叔叔，李叔叔，李叔叔，李叔叔，李叔叔，李叔叔，李叔叔，李叔叔，李叔叔，李叔叔，李叔叔，李叔叔，李叔叔，李叔叔，李叔叔，李叔叔，李叔叔，李叔叔，李叔叔，李叔叔，李叔叔，李叔叔，李叔叔，李叔叔，李叔叔，李叔叔，李叔叔，李叔叔，李叔叔，李叔叔，李叔叔，李叔叔，李叔叔，李叔叔，李叔叔，李 감사. 감사. 지난 시사 감사.
6: 재미를 우수 쓰기.
0: 피다. 피해줘 쉬우시.
4: 됐어. 님도 용기.
0: 지나서 쉬죠. 대전리토 치문두기. 러브유니고 로다야기 심주다. 살비치세 디네시. 직제상마 제스샤다리.
4: 예신세라 로큐니고기 로다야 리쭈 총마총디 밀레자레 요르마도 직제마시
0: 구샤밀라게 호소스 녀석베 날레게 신야상마 피주샤다이 갸즈니고 심주다 살비체니 로치 락스트기 제자 케나조 녀석베 날 슈티이나
3: 뭐냐라 구샤밀라 케나게 나조소 케랑 초대카나 슈송이베 다가리
0: 케나조 슈티이나 녀럽유니고기 남자디 키나스 마시데샤 더비아스 구샤밀라 지나가 통제나 봐 통제나 쇼이 디데 마서시
3: 더비아스
0: 키나조 퓨주미나 소아자 직제 약슈디 코드 치고쇼 러브유 뉴공이 로다야라 라세티 강가 유자 쿠브레 리시스 예프리 제잔 톱제 테라 키나스 투테 나오마리 네 루이스 퓨주 키나조 켄세리 심주다 서비스류 무유다 투수 막구단 구유자 네가 첨부 요리 도니나 꼭디고서봐. 디데인자 나무네 뉴슈 첨부도 제자 심주다 서비스에 좀제기다 화유세. 나주 최득하라 답치우유. 첩지 키나주 키완레 네 송교시죠.
4: 구조미러 나주 좀 답어도 밀림자 삼등유메다.
0: 쉬봐 단더 공부시는 즉리 고급진제 공부르다.
4: 나주 송게 통마 럽균 뉴콩 심주다 서비스 뒤네 미신다다 냠레체 섬더뉴메 디지시디 공개맵지
0: 저리 냐 삼시토기 이내내수라 교화조 씹지마 통매 삼로 교화마시바 가봐야래
4: 나도 좀 신다다 저거 마시 통매 삼로 교화등지메
5: 로리 산을 폭섬유와 니 싱그유 이내 고수여마소 상게 구급 야호티제 레도지야 카리나
4: 상게 제나 디 구급스베 당기치라 계속 하시에메 제도에
5: 제메 이내 돈타디니 정말이 겐드메 봐 라우 라쇼다 겐드도 거야
4: 장게 제나 겐드미 누구에 제나라 모두 그 사주
5: 머리 머리
7: 야
4: 공무송.
2: 난가 주도 미등 매자. 왜? 미켄 사시도.
3: 중국 아시.

0: 있대. 증마사. 당기디 녀로 그리. 굴셈 입시에서. 장가와 참 도와.
1: 장로부대 굴셈 핀 민도아. 녀카바자. 곱도 더제 신수.
0: 증마사, 증마사. 야면 진짜시. 장기에 녀나 실로다. 세진에 장가와 시오 제제. 사켰어요. 야.
1: 왜 민도?
2: 야. 뭐시기 왜?
0: 중국 아시아. 이창 미래 저도 하나 맞춰 본도 열이 삼삼 중화
2: 다 뒤시야 나게 봄다 저 조야 나 갑자기 쇼르베
0: 이디
1: 고셔 미러 컨트 키라르 메르 비아디 코란츠 경괴지
3: 아 문에시나 나 지 경괴리
1: 감사 세미 고셔 키란 차로 쇼고 야 가르도 근지 시교 키란 미러 이나
3: 이 나 미러 이
1: 나 뒤에서 다 섬제 자베 중국 선제 비리 초베 기교 예도도 이
2: 哦，电梯吧，可是就一三米了。公墓所，俺最谢谢军队就在，今那所都是些事。林姐，可吧可吧，是你俺最别的错过，今那最错的看了，当我打了不想看有你时，是你规矩肯接一面，你也来，今那休息下家边。
4: 嗯，来是。听说的，天气跑不的，今天宁静，宿舍也去的，明天早点看那，来个精美妆。宁静不多个，才你也不多事，大家能陪个带我玩，你们都用这卡车个。林姐，你俺俩休息没得。
2: 上天一起打点几队的，你是看这年俺也是彪马的，天气看有点有些闲他妈的。可这小的，等给上个关闸呢，密码被打没出来。今天杨秘书给把这奥马区区县长，给他用同门三门的打劫不是呗？所以同门三门接到啊，你也等几队的下的，那么这的打俺还送了三门等于。到那那么这的，看有里头球球还送门队。这是，一张，让现在到了能打门多，你那真有鬼查下。俺真有鬼多事，俺让些少有点准备。
4: 他等俺俩最心就蛮苦切不是，大姐妈肯定是小鬼妹，三门也会是大姑姑。
2: 三门当然要嘛是，姐妈让给别去鬼。
4: 林姐，你屋内过岁么数？俺俩最岁数的，啥时候把钱呢？看好了啊！
2: 看有的有，明了走到看钱为呢？当晚又在昆州大街，俺是打着完全的买不起了。
4: 大哥，一年他的俺俩送了，看看是买不的三平米呗啊！他爹下一大姐，说的地里主要看过其他的。
0: 追追追追！ 看你这么黑的，现在完了给，俺做车站长不错的，车站长就先把票借，车站长都得给。
4: 喂，陈三旺那边，俺屋属于，俺那边的户，昨天星期六，老么天，你那边的户，昨天星期六，老么天，你那边的户，昨天星期六，老么天，你那边的户，昨天星期六，老么天，你那边的户，昨天星期六，老么天，你那边的户，昨天星期六，老么天，你那边的户，昨天星期六，老么天，你那边的户，昨天星期六，老么天，你那边的户，昨天星期六，老么天，你那边的户，昨天星期六，老么天，你那边的户，昨天星期六，老么天，你那边的户，昨天星期六，老么天，你那边的户，昨天星期六，老么天，你那边的户，昨天星期六，老么天，你那边的户，昨天星期六，老么天，你那边的户，昨天星期六，老么天，你那边的户，昨天星期六，老么天，你那边的户，昨天星期六，老么天，你那边的户，昨天星期六，老么天，你那边的户，昨天星期六，老么天，你那边的户，昨天星期六，老么天，你那边
5: 수송 더 남네 줄로 레타 줄버리 내제나 진이 체살견의 신의 순약 좋아요리 세상에 소소 치슈 체스형매
2: 아니 장애들 대세유는 내로 좀 세켜는 민도
5: 다 재능에 내로 좀 세유 백개 가르셔오래
2: 빨리 좀만 기는 형도게
0: 세상아 키라 죽음에 네 혼이 쓰기 키라 쏟아 네 현재 유 하고 사고 세상아 토시아나 바이바이
4: 让姐姐这些姐去喝多啊！
5: 什么都喂，
0: 什么都，
4: 得得得，快去喂！
0: 走。

0: 가수도
1: 주장시도 나주다 외야 공사 냠내 삼주 집에 성지 가서가 캡처하시아 내 니보로 허바시라 용지 청소 로우 휴스기 던동 안주 제도 심마 제비너 만주 토과 경구 챔부시르 그리 승가 외야 토배 전면 이그디 联络呗 저는 특별히 나도 그때요 디네 모초는 더블론시 교교리 락대다 직접 유해버 콘스 죽으면 봐
0: 러스 콘스다 냠래 제디 루동치쇼 상다 사두시주리 가르생거 센세 콘스다 전화센스에 된조 르와주에 대여 말해
1: 저동 랑가사바 니삼단 허마르삼 주야 디톤다 신주 마르다 마주성님 소과 림치자 효리 랑다 사르투치 튼기 삼주 제비너 나치 근데 생이 봐 디 김자만구에 소화투디 허다
0: 성거 천세 공시 나주 권한 허수기 계생 안주 랑다 사르투 마 제비너 권수 강세 참 말베 아 랑딘제 친두 두게
1: 랑다 사르투치 봐 노용 마시 이네 되게 그렇게 생긴 봐. 먼저 컴퓨터에 이제 침배마도 남자 롱지 교 말이.
0: 아. 이네 다다 봐도 혼수 랜런년 미두가. 다오나 베디 두스 고디 주르베.
2: 망아 문짐라 지겹슬라. 생겨와 속분에 이년 고샤. 니셰스네 튀미서 부단제. 총된 그 최면 칭인사.
1: 하고서

0: 미지게 다유글 내가 참을 뇌동치드
1: 된다신 다시 두고 이거 쓴 거지
2: 규정 고마 토자 잔천이 집 캐젠 차브베
3: 장카르 셴데도 니하 공민도 가스제
1: 이로 땅 아직 예로 럽지 자 죽지스
2: 아 장도 럽지 내 튕고 요마르베
1: 말람 사게 나 로용이
2: 아치 땅 안에 베드 토마스 내 저게 하마송아
1: 팔립다 장시오
3: 쟤는 영아
2: 남주 양장 알고 싶다 네 남탄을 라수가 영고
1: 영아 남탄을 도우용
2: 영아
0: 알리보다
2: 가르쳐서 아니 십시오
1: 나 바로 야디 장바라 름네 지그리 이네 녀바라 름을 못어
0: 콩콩롱 샹제 지그리다
2: 장바라 콩콩롱 샹그 유바 하코그두게 럽치에 마치에
3: 로영 로가 채라
1: 성원치야
2: 영아
1: 야주

0: 발랄 피야지 니저 이저 대추상어 범위 잘하지도 고
1: 딩애가 말이야
0: 쟤는 랑 감 가봐요
1: 감 너제 기쁘지 그럼 야구치 키스 감디 나 기쁘다
0: 린지에게 감 미신다다 너샤 랑다 감 피기나 요리
2: 어디는 허구를 사나 감 너제 기야 그제 제브래
3: Rang gam dida cha zhwe.
1: Gam dida sobda jikwa zhi, di zhabu zhu.
0: Jixen namdan liya de yu zhu, yami na kaba shi gimna.
3: Zhi, namdan kaba yu da.
0: Shizan.
1: Lamsa gyu yi. Gung hamsa, kirang ge bing hai ge jin namdan ge shibshu dik biu kaba ngra khazur do jik si da. Liz, to chen na. Bing hai namdan zhwe, yin. Ngay gam da jikwa jikyan chebi ji pe jin namdan liya bja. 失败了我那了Liz，托钱呐，托钱呐，Liz，钱能啊，退到了怕用不赢。Liz，托钱呐，俺家那路塞干的，没想到给，那么大个小区的保险箱，生意如果出最淡薄，人家休息给，现在俺那就老大的生意没得做嘛是。钱值不值？那面值不值？
2: 他这咋送哎？
1: 특별아가시부래 감등은 내 맛이 너제 기자 등경아 가봐야겠도 괜찮아서 생송아
2: 내 감고 싱미 상다 윤루 과거 수수제 기자비도 유체되도 알아야 하지 말이 좀 제세하지 말이 롤에 쓰지 말이 쉬다 영진아 둔다 갈상 제대유
1: 기랑을 갈상 그래 상고 삼내 상토마시
0: 다마시다
1: 내지랑 정부시오 나 다리 소 로용제 다바 주지메
2: 밥장은 너무 틀미르베
1: 틀요마시 나 당당 남자 지금 락제 심주다 살피시기요 이내 지게를 책임 제가 유장 개난 로용제 첫신이기
2: 등도 라르트 말로 주요 마르베
1: 로동 제비
2: 가리 지제 라브라 진제 로싱의 주요리 남산부노베 윤세자저여르 두즈레동진년베 수민두셔
1: 녀삼단사 윤세자 개첨마지 다능의 심주자대 제부터비는 디모네 카유라유지 다능아 소견나리용제 두즈탐지시기
4: 그 주문 좀 하셔
5: 아 제 저도 롱마시다 롱마시다시
4: 롱라우주 지레지긴 지레지브리 다양랍던 되제 심주식인 수요 주여부 뒤절로지 니라시유 이집아 로주 랍점마티 봐도 수로용모가
1: 단다파 도도야요 마시
5: 아 지 랑게바라 지시 호제슈다
0: 샤네 호제슈 지시 니 여러에 바라고 로 가서 샤면도
3: 계지 가르유네 가르르 쉬다 뭐
4: 가르시브레 다도 좀 차지 니 주도 제도부요 마리
3: 저도 롱라메 기스티려 마시
5: 저도
0: 어 린라
3: 저도
0: 뜨다 랑바라 리 호제 쉬슈다 아지다 규다체 진짜 신이 여러베
5: 보디노 문이게 계시체 클라사가 계단야디 그러니 참으로 재밌었죠. 또 다다. 보기 볼 배트 치자. 람발라시 그 유이 허러버.
3: 달린지에 시체 다운 마지. 니네 저동기에 동시다.
5: 신사송 깨단 허러버.
3: 저동기에 주인한 마지 봐 친샤.
5: 미디나.
0: 당 이제 저러 암라.
4: 네 한고.
5: 장식대 직도다. 남산 롱라지

0: 춘이 챙부치르다라
1: 산섬 중에 하고서 이내 자든 같이 토르닝 마리 춘이 저라 여한 상군도 약게 동다
2: 란스
1: 모두 콘스타 기치주리
3: 마가디 거지 같이 봐.
0: 지겹선 라고 무슨 뭐라놈 싫다면도 놈로 가러 와케 봐.
3: 좋아서 가디 놈로 가시지. 피부도 겸 두게.
0: 공무소 내 삼바 드린 사이 님은 손자 저거 킹 말이 삼초. 세상 당고 뭐라 놈로 매. 뒤에다가 놈로 쓰셔리. 배신 규정 불리 마실.
4: 린차도 게 대비 취시디. 나서 같이 드시면 없으시죠. 다 레크리스 겨우 매시면서.
5: 만주 락제 심주 사비 셰브디 콘조다 냠주체네 괜히 용고마리 만주 좀라 미갸 링스 셰제 콘조 기변도 되네 지그지
4: 녜셰스
2: 구쇼 윤한선 촌도 못이 인송게

0: 마세 지나수 기바 대전이 죽어 있어야 돼 간주 삼당초
1: 진짜 자원이네 형식 말이 도스다디 다리 하나 주발라 삼차지기 영범인도 아직이야 보러 레스나 내수디니 구십천나 센라 내사슈부이 계시 구십린라게 모두 자주디 균형나게 예나 간주 공시 팀집에 이기더네 지나자다 냠리에 참조나야 되라 최민식이 제비 구십린라게 생리사회마 홍바 광고망스시로
0: 비고 구쇼 전화상다 삼진나로
1: 레스 나자드라타
2: 이르라.
3: 지교수라.
2: 거기 저자가 놔두게. 네 지치기다.
3: 구쇼 유한슨 태차스.
2: 전지기 능라.
3: 공주 저하나 쇼샤.

0: 야시다. 디네 나리.
1: 디데 총무소. 차진교 세도와. 리상 세고쇼 디네 나리 요르베.
0: 차진교 차도에. 디네 마트에 예원서 미자주다. 감가디 수조카쇼리. 비게 차지 삼조 먹다.
1: 로디게날 장기도 켠 총무도. 롱차부 대가랑 하시야.
0: 你也确有人没啦，什么都没。爹爹别说过，你也是拉回去当小朋友。拉过来多弄点那一些天数，开些小朋友啊。
1: 是俺给，这拉可不多天数，我妈前面就看街头是什么没。
0: 是俺女婿，这些年这拉天数，我妈前面就看那街头都好些。
1: 他最什么想？我让俺来有的，才打阿拉查个是当年没呗。
0: 没嫌弃点小的，一年让俺孙子来有学。所以这个弟弟是很要的。 Gleso sa hajusi.
1: Kalil don la.

0: Dinde gap kebla. Pomdi labyu nyu gong simju chin yesha. Mase mi le tsu ta khanda chib shi ta do. Seni to suna ge ja bu shi yin. Jik chen na ge na la labyu nyu gong simju che ya la. Pian to ri. Labyu nyu kong ne ni wu da long bu nyu kong da do ba yin na. Shun yi ren xin wen se te bu da xiong zai chen bu do. Che zang ngun ba che de bu yu be. Bütak nüng gong zang ma shi ri.
1: Ji ge sun la. Wen er suo gua, shen ge cen zai gong si ge niu zhu qie bi zi yi. Qin zui pa ge qian ge di, mu tu nü bu tun bu zhi bei.
2: Gong si sao di, cai xi le ge bei shuo tun ge. Wan zu niam le jia, ka xie ba. Tan de wan zui gong si, gan gan xi ra che su. Chang gu xue bi ne. Ti lin ji ge zhong la da jia jie. 차로는 다 쉬어야 이. 대공 안주, 캐나주 총체 못 가시지 보합지. 공 다 쉬고 이. 대공 내주 대도 캐나주 토를 마셔야지. 차로는 하나.
1: 지금 쏠라. 기랑기 감염디 안주 통증 잘하시다. 근데 셰비네 안주 본턴 소과 게 니가 키래 지그리. 에 니로자 랑기 셰비는 신 춘주 딘제 말다. 밀 강의 제도 니가 시그리베. 모자 랑 갈삼니 개가 쉬다.
2: 견나서 본다 저거 코디네리나라 게자효리 락제다 튕기니 베텔리 마줄레 시라가 야효리 녜저와르 견나서 라세미네 단체 마조로 코치로 아주 생네 저거 정대 제비네 랑다 사비치아 테레 각주투바
1: 아 랑게 저어 된자 녜 랑을 생금인다 아주 게니기 키레지리 녜 미지게 타지 도마리 나 삼지 단주다 nga tun do kong wo mi la nian san xu chu du qie wo zhi ba
2: zhe zhe zhe ti de qin ne yong ba qian ni ge lang jia lian gu de yi
1: nian kun du jie zhe mao shen ran ge kang wang te xi dan jie nga ju wo ru jue ma de la
2: ni xi bu yi
3: guang zhou le pi ni ge guang zhou su yi sen na zhe ki
4: ran
3: ge dou jian na
4: mei dou dou yin bian a ni ma yi ni gan ling ga yong yi ki ran gan no jian na mei kong zhi
3: ji ma ni qie zui guo pi ren na
4: 广州那边你还是啥日子啊？我心语呗。啥好日语呗，马姐？礼拜来军语不？何子，
5: 彭部长，该吃肯定是西语。
4: 你该吃肯定是西语，让给你吞大球，到你那吃肯定是西语。何子，你也讲的哪只吃不怎么子？其他的这吃不也多呀？何子，困难你得听着，我其他啥都爱。你那想？听着，米弟达，我读书是啥？可对米弟多比呢，我弄的写给。
5: 你要没心内，莫让我心呗。让你有啥解决？看来你节奏蛮紧的，拖时间没解决，可理想的。什么事？你们突然没到？你那想，米弟，俺同妈都对，米弟俺东姑叔全部熟，光打是给这车接嘛些吧，顾不得多些亲事。
4: 俺让你可怕多不嘞？可对上东姑啊？通个心呗。今天呢，米勒催的看管着了，让给俺东姑姐姐，你可把出来亲事，他多受冤的。
6: 구셔, 디케나님 감시도 계시시다. 텐도 감나 잘라창도 계시시다. 에스.
4: 장기 예체라 터당도.
7: 나
4: 스카시리 아.
7: 디나라 예체시도 외대비 시달 터담에.
4: 수이지리. 다니 뭐 좋아. 란디메다 하루호 차간 텐도 원서 규메지. 미자라 원서 규메지 임자.
6: 아지 감에 가르이네 클리스온다 토셈 렘난다.
4: 가리메 후제.
6: 기랑젤라 산두게 야고 시스이다.
7: 메켈린조 모랑젤라 토큰 다음에.
6: 어떠스구나.
4: 산사샤.
6: 재미그셔 대서 이식을 하나.

0: 아지 지겹슨라
1: 기라구라 기라 강고추 제비베
0: 기라게가 격장간을 연구하러 공중에 머신에 솔레다 체진팅네 디보도 레완니레요 마시 수보정다체네 야구도
1: 슈당슈당
0: 어 기란데 갔는가 봐봐
1: 어 람초키해줘 전다키메
0: 내주게 라무송아
1: 어 장구슈너 반드 허딘소라 로그시다스가 용비 이네 지게 중락에 가면냐부 송제 로다죠
0: 성린 속에 내주 내 하고유 지게 린락에 나시 반나주 아 오늘이 나나서 룸부춘의 흥지제대는 용마시 내게 나서 겹겨시죠
1: 나도 성린 속과 누슈시라도
0: 지게 없으나 기나 락자에게 잘해 나니 송자 장다 살비치아 티노요 마시 튼다디 내게 치러지오 기나 바디제 린구나
1: 들어오라. 디 도재나, 도재나.
0: 모두 등기 나시. 랭구쇼아.
1: 러스, 러스.
2: 아지, 팀장 꼬라. 기라 로버도 배야 가리나.
0: 로버도에. 장게 대마 용감인 수주. 고야 모즈콘데 셈바 장수수 차수.
2: 야비, 야비다.
0: 종자오미 장이너 다그라비 슬슬 차라. 번등 화된 소르다 승리 초보니까. 코르네 튕기진이 클레지 메시아는 전주 카디지 이내 보조를 강해 제도 저화장제상 세가 용부지 자게 야체로 마치제 로당도 와 딘제제는 레리직베 미츠 다다 큰리스 그래
2: 긴장 고라 니 면스러 메다 튕다디 니 삼등 이슬러비 기라손다 튕다 침부 딘제 기라 년사 주고 마르베 레스 기라 주다
0: 조미 미스니 로게 치스 고지 강해 제뉴메 수요제 계례발아 변주조람 제비나 신의 비게 당도지 성린급 디비나 장기변 개저마다 정불링라 코디나가 치숨주요지 견주 진이츠 튕게 제도요르바 톰르기아 정부 손자 성린능 시기 망니클레 된조 나라주로 교치아 견주요지
2: 긴장고라 니 신수
0: 장게 갈 신수 슝고클레스야데 견지 삼루고지 슝고클레스야데 트레딩도다 망니클레스야데 디로 주제 개정부직다 직부지
1: 랑글 로보도 럽균이 호노 갑치야 가리이나
0: 다디 꼴슈나 슈린슈제요지 지말 흘리 제슈와
1: 럽균이 호노 니규 후메 이네 남다사비시바 깔레시라 유빈이 싱그유 랑글 흔들 소중이 이바
0: 랑다사르 지규리
1: 랑다사르
0: 응
1: 랑다사르 제바 멍무시라고 하리 부 랄 멍무이 화유
0: 대외 총기 국어 멍부요지 당도 로친 주소 다 걸레기 부인 빠라게 나 이치 능민도 기나게 잡죠 망스나라
1: 녀랑 겹겨 최고소 퍼지니 녀라 빠라 로스 겹죠 기라니 참친 소너 뭐니 니가게 라로 후세죠
0: 오슨라 기나게 운행아 공신 능도와 클라스야 두지 심자 기나 다리 운행 페이브 줘봐 녀 샬라시 당고
1: 마 오장라 파 로저우유 클라스 미 라주고칠대에서 소소 작치라 야 무이트 파린시
0: 아 오슨라 파린시
1: 파린시 마중인다 어지 니제 저지 윤룩에 들어 쪼였으기 소소 작치라
0: 오슨라 니가 뭐지 용고
3: 시다 디크제도 그래도
0: 디오스도
3: 야매는 계란식 쓰기
0: 디제 생각이나 가지고 오래
3: 기다 디제 쓰여봐 폐지 더 지스고 오래
0: 규정 못 디제 쟤는 딩에 닐 긴 지그르베
3: 그치 디제 육말다 디미 가스네 가사스
0: 가자 유릉 류체소
4: 다니 저저도
0: 다니 지네 링가레 무슨웨 다제는 라도 맵지. 드레시 기다디 닐가고다. 미데 신다스던 다 말베.
3: 그치. 그셔 기란 거였으냐 기다디. 네. 사고숨 나스요 삽시.
0: 사고숨 좀 어서. 나도 좀 해.
3: 다디.
0: 손님 니 줘봐. 삼로스던다.
4: 아지. 디제 오늘 영야 영마리.
0: 네 응이 돼 봐줘. 납지되는 용도에.
3: 시. 这里，我那你我那他去不多，去咱咖啡去当个，我有嘛这当个。
0: 看那你这里。
4: 马红子，你来别啥想，快跟咱拉些个老兵起来去。
5: 拉家伙过来，等他点个气球吧，肯定是去不了。
4: 你还过么久？

0: 안주도 좋아 두게. 개식 말해. 다가삼 제대.
1: 랑감자지 과중이 봐.
0: 과간낭 조담 수제. 머집시라 수유입다. 줘. 다시가 줘.
1: 감상. 수채나가.
2: 말럽균이고 심주 서비스 선배 경기년 생인이.
1: 가자 수나베. 중라. 심부대 기란 생일샤.
0: 과생일이세. 도다이베.
2: 공감사. 나럽균이고기 로단야 심주 신예이.
0: 아레.
2: 민러 린제스기요. 캐나저 럽균이고기 심주 신예기 경기년시 토고요.
0: 디디엘로. 경기년 아이. 레크르유네. 마슈다.
2: 첸더비아스. 네 럽균이고기 로단야 심주 신예기요. 나 캐나저 공스다. 냠레 신도요.
0: 냠레. 상 공스 그네임 봐.
2: 공스메.
0: 제나 심주 선박 그네임 봐.
2: 딘데 마시. 나르주 고이.
0: 하, 상치 고인세. 제나랑 나르 그네 되면
2: dāng dālāp tū tūngyū yī
0: rāng lāng gōngsī mī tū lā xīm chū cēng bē mī tū lāp jū nī gōng dī zēn sū nī gōng chī rī mā sē rāng lāp tū mā tūng gōng dī lāp jū nī gōng dī xīm chū qīng yī sē
2: lāp tū mā tū nō zhū tā mē bā chā chū tū mā shī ngā chī gē lā chū lō lē chē lē chāng yā dī lāp jū nī gōng lā xīm chū chā
0: xī
3: 雄啊,
0: 상계 십주 제배 정시대 안민시 된다.
2: 저대 정시사야디 남자지 존내시 계시 견나주 공사 냠래나니 투무토 럽융뉴콘 사비나도 유나 네 저대 제배 정시 냠주 슈도슈
0: 상계 정시대 뒤면나 냠래 같이 치우래 다오나 상계 잡한 십대조 네 이지 시구르베 아
2: 냠래시도 녀라 편주 이지 고마르베
0: 로충디 자샤사디다 리주춘 성유여 디디랑의 삼시두기 이내랑 심쇼시 지제기 제수 심주 선배 동화 시제 슈색 로다 당도 요 말이 상게 가담다 저와 지금 로 당도 유스나 딩문의 딘싱 말이 아
2: 나지 게르데 두체베 네즈 텐조 게나렙다 체마리 삼초 섬유레 데브지라 디링문의 체송아
0: 산디 글쓰기오래 아
2: 네스노 심주 서비스할 개시슈디 준다제 고르스기요
0: 준다제 인세 다진랑게 지시든지 샤주시다
2: 네 샤주시도 봐
0: 디샤 로춘지딘조 눈슈시다 주시 눈뱃소로 자샤
4: 이 같이 가요나.
2: 하시, 지겨슨라. 지겨린라.
5: 겨줄라샤야 걸로 주도식이야. 겨줄신세리. 마초, 승커우아 초고다 주문세체. 밤니 쇼프리. 대외로라데도 고대치도와 마시. 조용한데 들어 더기더기체. 퇴기체 교세. 대던 줄이. 얘네 다들 지랑들이 그런 거 쥐 마세요 내 캐도 산도 미도 다들 가서 구독이 탁주 최고야 내 돈 니도 대외 로라 화전 신이다 마세요 캐랑주 라스 자야로 쌤대 체봐 금제 면 마세요
6: 지켜 순라 캐랑가 순다 체나 라스 자야가 내 돈 뒤 독터 면 마세요
5: 초과 주도 체
0: 他妈最好了，你连接都没多。几口零了，今天该结算的。我给谢妹，你谢过来上班，谢不送了送送啊。这件事就，其实说白，那家也给你了，嘉宾呢。今天是公司难做，这件都是难事。其实那家也推荐嘉宾呢，第一开始谢谢儿子能按住卡塞去列的，我到直接送那个，今天做到你们都各种你们去做。 今年天气给多了下热气，我的直接送那个，今天下午通都没多。我做过的客人，我做过的，咱们那季节刚刚来吹的气，胜利说不定配件当里，拥抱看妈妈啥，他在说的，记不记得去对？
5: 这个领那个三十多岁数，我最错过，而且五度奶了嘛，讲的那下水嘛的。 테마세 성리 속어 망이 킬레시리 스슈게 마주가게 세로시알 이지유
2: 진다님니 나제는 삼디레스다는 지그르베 내가 마주라치 저 말봐
0: 다그리 삼디레당 지리
4: 这大表示，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
0: 我人原来学不来了，米的俺做兵能量还用不着。今天吃也卡里呢。天气热呀，俺俩就炒排骨粘的米的汤去。米的卡巴多，卡巴多。天气俺也用的麻竹味，别急青菜要热。啊嘞。张哥，你们用个对了，我首先啥说？打个这些对。起来，别急当中了，忙生中呢，可把用着。老子家也过的，你个参学。
5: 苏吉勒，帝国的马修拉。错怪那神马兰的黑水里，你那拉什么笑？错怪古久马子达，你这着送，老不接子里看不到。丁爷心语，老些人我做拉不久不里，拉不久又把点那样子开马里。原来何苦来人这吃些马里了？来吧嘞，捐些些马里。爹还吃送，你还是个月。
2: 你来吧，我军心，能大没？让我说些大的，老些啥大去不得？哼！让他做不给鬼点呢，总得开通嘛的。你来俺心就得那主意。
0: 俺这修了，多管点子而已，军人们去接么？就俺，谢了是干啥么？
2: 今都不灵了，都这点点钱卡拉的呀，卡里呢？俺刚没说不学会的，说这学校也能用过意。
4: 我不要伢伢呢，给咱送么送药嘛的。
2: 俺这修了，老年过了俺做，我们当心愿。老些过了，给咱伢在接我不要送去，俺给咱介绍修病的。看他看啥么子？真都不灵了，生灵了，俺最好不，俺若不擦过去。
4: 介绍修东呢，俺修的修。
2: 伊能我讲打动医院来讲呢，一直啥不东西啊？再讲三年三年绿皮椒也没多，给咱给贡献拿着。
7: 阿姐，给你开车用吧。让大家用不？也是
8: 的，
7: 用你的能用不到。阿姐，李斌，让俺司令部里头这个姐姐啊，给你有事说了许多。
8: 等上么俺家了人，俺来对着。阿姐，
7: 让俺车还多，你也车。
8: 让俺姑娘说是哪儿走多，给你打扰说一下。
7: 李斌让老几天在冲了，俺司令部里头这些老板还留着人，迎接领奖给咱们小伙伴。
8: 用啊，老弟给那让给你的小钱去，看来没还能读书就不行。
7: 读书也不是能给吃，呀，让你也是给不得。
8: 不是，让给老表女工给老大爷给贵有些。给我一百块钱一个，等等俺起来好点的。哎，让爹也冲进了，还吃个油面，你谁不写死？俺吃个油面是老不来的，爹个年把了，吃个现在干面着。
7: 让给谁不打个谁，把那个吃了能吐出呗。
8: 年把拉货，病人心就看去，院长选不谁。
7: 他让我病人心就看了，这个什么意？那我得不接老用过去去。李斌，让给把拉了，我到土城这个礼拜去修的。他什么消息？什么给不听嘛多？光在这啥不是？你要什么说？看谁也，你要是看谁身上？
8: 哦，也是没说，娘大妹。今天俺出货多给是多，可拉啥多多？
7: 养啊，哎，这的。
2: 李斌该卡拉当个四个多个，
8: 对的，人也能挣这么多，我大家卡拉去哪家安慰？敌人让来咋？李斌该卡拉接不起单你了呗？
7: 让他们那阿些说说，
2: 三千呗，三千一呢，交出。
7: 收银，
2: 三万穷。
7: 呀，
2: 马上到用着吧，夹子收银。
7: 这的。

0: 증마사 도시다
1: 디징아 내가 망부시라요 니세직 내게 파괴가용고
2: 다들 미소 청하나 구대샤 니라 쇼대죠
0: 아지 디징아 오늘 용토민도 니마 직니 죽은 같이 그래
3: 구토민도 남사기 하셔
0: 구토민도 에 고마도나 초린 가쇼
4: 쇼스 니언쇼 사내 구시다
0: 상계 내게 진투다 내 사내 구용고
4: 彭部长，看不上咱俩联名的生意如此意，礼品都真够个老赵人，俺也能得给。

0: 阿妈，阿妈，让开下雨吧。
1: 我让车接两个月。两个月。我屋木林该谁啊了？所长连米都要去死个是呗？
0: 我就看看朱林这个，你花些白干啥？他的名字啥？天气些白干的。
1: 哎呀，我大哥让个车都用不赢的。你让歇会，二凤来干了些鸟啊。我让伢两个小些。
0: 我让个几个大车，来哈去呢？车都满的。
1: 可是是个是个是，二凤个是个的。
0: 让大家搞着这个抢救嘛，是呗？让个你妈妈让俺妈领养的，他爹爹吃去呗。
1: 俺就说这，他留了走了这，老表老妈都痛嘛是。
0: 我来了，老表来接妈吧。你呢，老去不得？
1: 这是。俺刚才羡慕，听到的用个这嘛这。
0: 阿妈，
1: 用个这嘛这。阿妈让个俺往去红军部去批了，就用嘛是。让你嘛，俺们让个没菜是孬不是？我那钱我才有是，提着两米多呀的，你也敢去？让个，当时。
0: 伊那他是连米多亚的，点别西村车务人，开始车间打打嘛，点别伊呢，俺们让个小天天骗到有嘛是？阿妈，阿妈，俺来联系吧，兄弟。阿妈，没那个些吧，我那是，现在开始有好嘛是？
1: 婆们的给些，但你不肯这么多。我你给些这个，咱们可要的。且咱二分路绕过前头可要嘛的。
0: 阿妈，让个美丽的三七七的，开始我呢二分来下就不行了。这些呢，平时多喝着不？等这些呢，看见我还在要嘛的。美丽的，我们的通道要嘛的。这里叫是我们的健身生活的。
1: 杰米，让他带点这个真是巧的。顶美丽的面是没落款的。 让给我们让卡上个玉米，新个玉米。这是，但你让卡我收一毛用，俺要买把自己去。
2: 阿妈，阿妈，玲玲，是，阿妈，卡得有。阿妈让幺是来去，俺们让大舅大去接下雨。来卡这。
1: 从别人家长那个从业务面子啊，可以看不见俺能手当送给。现在俺自己连我云南面那什么地给，从业务面面不是？
2: 嗯，现在让给三个业务阶段了，让米几个从家送种土是呗？现在，俺那个米是啷个面做生皮？因为米是那边那垃圾债务有啥？对这钱呢，马上花用生皮。
1: 玲玲，最灵，引起最灵，你让你歇会。
2: 二凤谈的那个小姐，拿了两个面包垫下，也没你二凤从家种出去过，看这都。用啊嘛，是说明你能挨落地吧？俺们让看了你个。
1: 钱都是点给你的，来大姐不得啊？你二凤来挂钱过。
2: 用啊，到钱能俺谈的，俺家长老子肯给下个主意。
1: 用啊。
2: 二凤和你胡说啥？我屋子给全部收拾就去，玲玲呢？也是这个意思。二凤，让俺怎么的这小马是？让俺专门打着钱呢，俺落地不用啊。
3: 钱上，票卡写进来的，那我可等马的啊。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0: Pama kan zhe yin ne bu gu chung a, sim zhe mang qi ri. Jie nin Guangzhou li jie, kan zhe shi chung yu na. Ngan sim zhe shi du.
1: Jia, ta sim zhe chung ma ri, jie nin li ri ne yo ri. Jik shen Guangzhou li jie zun bu po qi bu shi ri. Ngan zhe nim do guo qia qia qia yung gu da.
0: Mu ne tin zhe qia ro qian ni yang xu ri. Jie nin li na zi me bu xin ye er feng ji guo shi du a.
2: Bu gu tin zhe zhe na ma xiong guo.
1: Qie zang, jie nin li zhe ma xiong guo. Jie nin li ri ne yo ri. Kataamadaga zom kekurta. Doida, karoda kachene zamzhu rinmudin zhe chitogori. Masa nizhi rwa chidi yasumido keje chalaya dhemu shimduge. Nye chayna pomde soda mindu. Kesi nga rashi ina, nye lamsa chanskyo bugi chawa yao shikia wa.
2: Jis, ta singma jilda.
0: Nga arfeng shiga gabi yu. Nye bugo arfeng sura pomde zhe marab kari ina. Mogobene pomde nye din zhe chile simsho yimu na zishita li. Tanda Guangzhou le, kandze rishi chaya dhe yu na.
3: 다 阿姐，我最拿了，你最轻不拉下。这是你最考虑的事的。对的，广州呢，咋这个大孤独啊？肩膀盖低拿了，见人很多罗马当兵的，少年个都死多啊。
0: 伊那三片地面都，伊人肩膀盖见人三片，伢那见人龙浪脚，黄泥山三片呐。看他年前呢，黄泥山的米山老高头有几码事？伊那天山，山下大都比俺们多，还是小心个月。肩膀盖顶着是真下，面对头都拍不死呀，让是下。玲玲，肩膀了可把狗姐，引进见人粗，你们多吃去了不得？见人美国那就我当的用五码事，走走走。
2: 现在算什么？现在你还是说些。我这什么思维呗？啥思维？让快三队呢，他干就是。嗯，俺来哪看了生意，第，他先忙着嘞。哈，不过第一呢，阿妈生这么晚去，可对吃着有呢。农民上面，啥个通过节，哪都吃不当不的，第，对那么也不穷的生活要嘛嘞。
4: 伊呢，搞着这些，他们的黑啥，卡里那啥？
2: 伊木呢？哦，伊木呢？听着，那些面大牛是有的呗。
4: 你爸爸让谢兵，爹拿什么的？俺也搞着的陈牛油，你从哪里请的油？俺也听我们几皮拉车差不的。见人个那子的，退休个就土的。
2: 哼，谁？上个谢吧，就没得多。谁呢？三个就都不过的。好的。
0: 见你罗列斯呢，上个给起马斯些钱，罗斯也不是给了。
5: 用啊，你见你大概些钱。这里可是钱币呢，挺多罗马用不起，人家内最该拉有几码是吧？
0: 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老妈，
4: 랑 분노 없디 뉴스. 니 다선 유대대제. 니는 저부터 루지리스기.
5: 루지리. 니랑 타보도 그 다시 내가 하던 거다. 루지. 니무 손래 못 치봐. 로스 치면 나오셔. 너부. 니 혼나라. 니 저배 라지 제대유.
4: 니랑 셰다. 니 저디 닝버리 교망 부여리. 로준아.
0: 디데 근데 제브제.
4: 근데 제브레. 통마 공조리도 내지리야 못 대주. 태무진 년주 좀라 소환 님시 가도도. 년주 좀랑 지금 나라 선주 대사 디나가 년주부터 통부다가 류지리 소소 접제. 제일 저쇼 보는 시 다바비에 신제 대대기. 통통아 개물어 봐. 태무 가시 자이나 뭐라 제가 진짜. 밀레우나 승지 다 겹도와. 제일 팅진 악동하게 승제 치자. 내가 맞던 도스 좀.
0: 도스도 나스도 야고제 차 맵자.
5: 이게 알아진기 바야미도 류지
4: 제닝 나즈 베드 차요 마시. 아마 당가 제닝 주도 제도 문도와 통도 대무지 제닝게 류지 차가 주인 스토게가네 춤지 제샤 황리 시제 보스다 휴조 제도와
0: 다 보고디 근제 제오제

사디 초아서바 서동 류를 최고 한용장 농 용장 나르체 용장 셰라 튠다 체지부타 니다르 체크마 시부 셰라 문농 참부 스웨디 초라 비주 난 차라 용장 체 서동 효 균난 수부로 정다르나니 지제 마게오나 사듀 서동수상 타르비키 디단 초에 초라 니지치

0: 암질아, 니 아프 간제도.
1: 요주치디 니버리. 뇽제니 나스디 장류 렌시기 나스지리. 맞으면 뒤도 대출이. 이내 맞으 뇽제미 렌시업이기 삼디가 동말다.
0: 쟤는 그제 저오제. 기란가 이게 없나 한다.
1: 지나서 불러 내가 세제. 좀들 사좀 제주만아. 포도 주리. 약시 좀 미세제. 다과 중은 야구요리.
0: 젠바 땅아 탑시 베트조스 다큰 제스 중구제 아 잔슈 다큰 제체 오제
2: 내신규야 마 내신규 마랑 주진이 손남 친구 손자 테마 카시스 나네 소 니가 제 무슨 와 계속 마셔
0: 와 오지 내가 댐버치 고지 장게 탄데 란 제민 카바시 겹다 탄데 겹다 워만 내가 댐버치 구지치 럽다 겹다
2: 용아 용아 다리 진행 로레스 에
3: 제만게 치레스 로리노 메바 뇨베스 시제 로고 라부차니 먼저고레나 로 상초라 다시샤 다가 잡을 수 몰라 탄데 혼주 맹갈게스
2: 나 맹갈을 따가 주기
3: 조모 산레브 여제 마제 아 맹갈치 민 라부동과 줘야 여제베 양무이 키우지 마 니는 세이다 무요 도시 니 준주 시사 체비 만한 저 캄보고 시켜도 배주 다이 탄데 뒤로 캄보고 시켜도 미를 나가지 남주 야오스마 대미는 잘 캄보다 제지베 아 다가 대로 니는 세이다 무대 라고 참 뭐다 다들 주다 정말이
2: 제니스 네디 아마 심제지 속이 심제지 속이
0: 阿妈，建明。阿妈，建明可知道？建明，让给我妈来个吃的，顶没力了，这我穷的，来个吃啥不吃的，用都给。哦，来个让吃的，来个点不吃啥不吃的，用都给。我。阿妈，老对不起，你和做些啥？做了几个，居然兄弟喊了，当当出你去过去，建明给你参加的全部没办，当当有嘛的。建明，他要我去穷，让给米仓过的给不是？呀，谈到我妈来个把着，晓得。
4: 晓得，建宁，让陈不碎的，让就叫建明来说，对他让当不上去一下，让陈不碎的就交给让了不是？建宁，俺就去让给让一个要有好下，到大兄弟喊来重新去过去，其他伢让我交钱币，让局长进来重新下去，用对。俺顶这钱上。
0: 中医是
4: 的，切头嘛是，切头好强。让给怎么着人吃的，切头没吧？居然给中医是的切头好强。
0: 茄子，
4: 让他的，来后吃饱了是的，给个来些吃不的，急忙回家吃不的呢。这些呢，兄弟喊个，主人吃着一个的。
0: 难道要嘛是？
4: 隔壁的，让个看家家见面先打了，三三五六呢，我也拿朋友的先求的，让个叫他片面来嘛是？
0: 他个是。
4: 钱能用啊，年年来花钱瞧。你阿妈，俺来小了，同桌总没吃个人的，俺留着啥不吃个人，俺留着个钱都，
2: 钱都用回去，
4: 别买牛的，有大钱。
2: 阿妈，你阿妈对的。

0: 마주코가 자생 진도지를 주추시네리 제마랑게 처시시소 레레숨소로 나고 인숨기 레리 파르사메바 지두제니 민야스김네 최고 삼자 주말에
1: 영아 얘 남상시 같이 친구
0: 교시
2: 당원이 조진 견제 차도아
0: 메리 드리 대여약 두드리 중에
2: 나 영제장을 제니 쥐나라 저도가 列下스를 免疫 녀발라게 제니 믹스네 뒤에 미잖아 루샤 차샤가 즉시 군더다
0: 답이야스 메리 让个建议说起不是
2: 兄弟看那从以前穷不得我那钥匙小哥去做给不能管到我不得钱人骨头都看了这人从我老的跑步一张让我马克思点点给不起来这个人
0: 美丽你建议是不是让你钥匙给你
2: 他这年轻最难了钱就钱不下送啊让困难跑压了若不切白马车让哪里若不切不是让阿妹她认啊，也就是来不得。
0: 弟弟，我讲，哪大有嘛的？你也没认呢，阿妹天天让了也就是的。
2: 阿阳看那些不听这么个的。让阿妹啊，能休息点些，今晚能啊，同情吃不也？
0: 秋冬。

0: 아마 띵은 이게 배사 제 말이 띵한테 들을게 마찬가지 제 토브리 당대 가서 갈 교주 거기 세제 순기래 집 내바지 거리 견시고 이거 요마다 네 그거 틈지 세제 소소 샤샹 뉴트럴 뷰간을 교토 차고리 아마 네 삼 당사 레타 제다가 네 투투 틈지 세제 심줄라메 라키라 앞체니 마오바 구치시야 트장 사 차고리
1: 제자 네 발라 레네 간을 윤도디 제미라 리부 짐라 아마 마집치라 제밍 도쿄 팅 니른 요마다 계속 제밍은 아토메나 람저 등제 교수이 마시
0: 제제 아마 제자네 투투 틈지 세제 소소 얇게 저톱 채우지 네 멜리다 니보 얇게 저톱 채니 제일 말해 채우러 봐
1: 다시 마시네 언니 난가 렉적적도 저거 과제디 좀이 배배 좋아 등제 견디 민도라 게토베 민도
2: 가리 좀이 배배스 난저 좀이 배배지
1: 쟤는 라슈다 미장 수초와 도스마게바 용브제 딩메리 장 파마니게 장게 셰브능시 규제체 용브이나 장 용신야 요르베 세자니에 파마니게 아무더게 요마지 끝티디 군이게 찬데 부저시다 규화여제 보기니에 이는 가스네 게차여지 이네 군이게 차샤조 저기 유자 녜발라 우치 차브지 아마 아무잔을 보고 막 깨브리디 타면 돼 가르쳐서 요새 닝래 녜발라게 차려 남으리 마세 아무랑게 제밍 아무랑게 랑가 닝부대 던지 요리디 나야한테 제메 너니니 소화컨 제스게 오면 너니게 싱그리 수질 주도 여마지

0: ཅིག་རེ ཅེ་མ་ནེ སུ་སུ་ ཚོ་བ་ སུ་སུ་ གེད་ མ་རབེ ཅེ་མི སུ་སུ་ ཚོ་བ་ སུ་སུ་ གེད་ ང་ཅུ་ ཕེབེ ཁིམ་ཛང་ ཅིག་གེ ཁིན་ཅུ་ ཐར་སུ་ད་ དུན་ ཐུ་ཡ་ མིན་དུ སུ་སུ་ ཚོ་བ་ སུ་སུ་ གེད་ Kandis chene, chowa yao jay genye di sung ar feng rang rishya. Kepji sang sang lo xia.
1: Amoni, sung ar feng gwa xia jang xia ka?
0: Nga xie gyi!
1: Meili, meili, nyang mar zwa, dos gu da, dos gu da xie, meili. Olha, mas tá.
2: Mas meni, meni, meni. Ya shoda, ya shoda. Buli ya shoda, buli ya shoda. Tada, tengi ame jianning tuan da le, ran ya jus le bu ba. Tan da jia ni ran ya shi le bin da.
1: Cha, da su wan long da.
2: Ji ge ji xie dan la. A jia kang bu qun ju shi de, yi ne cha le suo me da. Da da, de ji wu ji ni de xiang ge yuan bu da cha ji. Qian zang zhen na du xi xi da. Rang ju zhou de se cha gin de mu ne. 아스테다데 탑잔체 솜진체 녜한체 디게 창마 캉부치나리 데다 쓰리구리딘제 창가시시르다 지바양제예 아
3: 아 아자기 계란이 롭치다 쓰여시
2: 아 드스
1: 좀 같이 오래
2: 좀 같이 오래 아 Kirani jujoge sepse shingmari, kiyomari nye secho. Robo kharchewi me seta jishiduga. Ona, jemi, jeming nama, kininiga junta yube mishi. Tanda jenin robo chetu nmeba, ani rang jujo jenyele robo chitango. Rangge tongsunga, nganzo kangbo ziga so dina, mishi takta, canga shingshi je degugi. Taji kangbo goshkiwa di tuandala, kanchis chene robo chita. 시마도 신다 파샤 만주 구지 변치 지문에 키란즈 샴지 주니에 쓰르시도 응고
1: 아자 무싱아 소전하기 카무고니 소주나 공치 이네 영왕지 표주단지 개선전 화유래 강과 감게 그러라 반지 그러다
2: 아지 반지 우리 반지 우리 신거유 당아야 자창 마스탄고 텐도 주전 띵라 여서 메리 오나 니하고유 주전 띵라 전 다시 하여 是吧 제닝시다 주글레고나 주둔메바 지저 제예를 캉부시 제 봐다 레라브 인기지 봐.
0: 네 봐라 칼이 케마요 아. 주는 우지다 현주 발을 해 봐시라 여지. 머신의 장장이네 레오메 봐네 봐라 채 누마지 장 칼이 인스.
2: 아 제제 나다 칼 케마지. 이네 나란저 빈치 是 봐. 빈치 발을 빈지 저럼 채워 줘 봐. 진짜 채워 해 봐. 메리 야면은 장게 발라라 먼저 창장 나 시달라다 엔텐다도 좋도우지
0: 소랑 빈치데 장게 님만 언니 카제 던지 제 말베 제도게
2: 디디 님마 아 되다시 다 캐스팅데 마시다는 거 메리 급디디 창문 아래 주무서 나베 슬슬 체샤 랑코도 톰선자 된다데 심지 마치 아 용도에 간다 돌도 내시는 아니 보기엔 쉬운 나무 좀 지마한테 더 좋아 쳐오지 아지 말이 말이 라제 기지 마셔다 안고 야 되다 되다 되다 니랑 차시 방고
0: 됐지스 괜찮아 니 양자 직시오 나라니 저와 캠에 제미 당 언니 교스 러저 거르디나 미 상물러게 언니 때대 여지 지마네 거르디나 큐니 용매 따져
2: 야 지지 만주다 만주다 만주다 만주다 안고 되다 저디 강부 충다르 취제 대고래 팀도 제만 용이 마든 욕셔 개여 말이 메니 제만아 소 용이 마든 예 파용 다당아이 주잔라 생각 제뉴메 주잔라 화쇼위메 니 하이쿠메 제만랑게 아 데스치다 안 좋아치디 답디그리
0: 개장라 니란 시에 장아 제가 용가시다 니란 레그 쇼거스요 이치도게 니제니 레그 세토는 메바 잔비모토야 개민도
2: 야 메니
0: 제미 저
2: 마리 메리 장국 부인배야 장시우 집에 기세제 제도움도 다른 게 세업 통성아 니 시에이다 드리 몰린 시에 대능한 조 칸부고야 대 교회 좋아 여마지 当俺们三个中意，阿妈，拒绝是，阿是得不给个面子，不过买给你陪妹这边，你也得顶买利是，你也得操下我姐姐，你也认命多。我是他个啥事啊妈？阿姐妹，俺最轻松回来同住去，等给你看不那考试来时，我呢，可不也做么事啊？还是俺最看不操差不这边啊？估计伊那哈里啊，还是有吧？让那来就没？哦，来就。
0: 那你年轻人还好些，他的开始经验看不马上比呢，爹爹没有过了，咱们俩随便打谁，他给没有俺对他们的信心。
2: 干嘛觉得？我那你控制给吧，等到长征过，
0: 你给这么你们年年小人的，看不过是给外地团大了，见面才个琢磨过，让才个抓起的，你让来了不行没？弄住有呢，快阿姐弄住的，还过送哎。
2: 清明节阿姐看了么多人民多。
4: 那俺姐明妈先出差去，得拿不着呗啊？用俺妈，到我那年也给这么年年歇意。开始牛见了，他这看不马上比呢。见面是年半截的哒，俺昨晚见他就一。
5: 这呀，太大事了，太大事了。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下，别
4: 你要跟着到牛建业读的啊，牛建明，我最近打算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联名，做 三木东的，三木还当着。这没做，上次给我们做干了，看不买不起。三三，你个说不起，干不投有啥？看不啥过穷。
5: 他那俺就三三，你个说嘛是呗啊？俺最近也说这里就罗忙过去不是？很多我你不过你有点不是大婆们些，日没见过人，看不清具体这些呢，长些时间很正是的有人，说着呢，俺也刚刚上些嘛些不看呢。
4: 啊，今年还没过月了呗啊？一年没做啥不是？可这是啥么？让三木要我是东的，是吧？
1: 马进也参加主义，他这人呢，谁也不是其他主义。确定这马进的？
4: 康白团的天气不阴过穷，当把两个亲戚喊来些的嘞，到大康白去的马进啊。
1: 那不是两个西人？
4: 啊，这光我当没些的人吃么？喂，见面，人要死来去。
1: 阿姐，你让他别干，俺就拿了手机，你不是不知道？
4: 手机你不是故意把他故意的，当年让他有，他这人就叫了康白这样的，看这些不啊？
1: 这就叫康白的个名度，没那个你康白同志，现在康白选举是啥去？光要么，
4: 你拿了康白管当官了，自己忙过起来给啥？
1: 俺就拿年岁大姐，看这些年来年家进又是人了。
4: 他这就是，他妈说的，年轻姐，你说是的，俺团大姐。他这说是的，俺大队小姐女啊，说的，看不看这是个不是啊？
1: 阿姐，你让谁？看来你不你要的吧？
4: 是吧？
1: 现在年下你吃不吃好的？
4: 好的。
1: 一年他的年下你吃不好嘛的？现在各节目都过不的。
4: 呀，好的。俺做各节目都过过呀，好的呢。年下你吃没呢？年下你吃不要的吧？ 年俺几千米那边的看到边的，年俺几千不着，点头是吧？这是东北人，一年年那些见面，人家就这样我心个月子啊，干了的少少年纪，见面了嘛这边个人。
1: 阿姐，请年俺唱个小小。
4: 晓得。听听，看俺你看么事的？就叫个，你是干么多？见面还是先有啊？他的人家叫孙先生，他心个月子啊，年俺小。
6: 让就叫个，俺看林姐，你是的个恰张亚培明啥，说是吃送我，你是陪我妈的那些，姐姐，让给你是陪呗。
7: 你让给孙雪萍，俺见面了，你是送的名多。
6: 啥看你别亏的啊？听他钱不定这，俺管我要钱，就叫啥来要去。 听我俩这边干了的，就是中国这边，他在家看不过去了的，就是中国这下，你不就让他们摸遍啊，明天见一遍，啥破叫人们都。
7: 这是我，我喜欢的歌不是。
2: 야, 한 200 块钱.
1: 주죠.
2: 네 거를 깔아 삼고 좀 버려야지. 라고 하지 마. 생각 용이. 신희, 라기 셉셔다. 한 먹었으면 야 가리나. 자, 다 되다지. 가리 소리.
0: 가리. 진희 잡지 그 인스.
4: 어.
0: 가리나.
4: 좀 세신 나 가리 봐. 장 대인을 소소 가만 말아자. 녀분은 시제. 진 대비지 말이. 쉬비지 말이. 미상매 댐대제 되샤. 진 등도 소전아 근데 스디오래. 단다 레다 지주리샤. 예전에 곰바친 유주리.
0: 다 근데 저거래. 나 소전아 진이 제가 주인.
4: 왜? 곰바이 얻다.

0: 아마
1: 장원의 대두 저 하모님도 러줘 러줘
0: 아마 당아 직딩기 승승 소디다 조치니 듬도 당아 로그 쳐를 쳐제 미즈 게르 주다
1: 제예 잔을 쓰고 생명도 나세 지면서 아메 잔은 남은 년부 뒤지 카자자 라미길 고갸갸 지야메 비스 나레 노샤
0: 아마 Ninghasani Sam Tons. Ni Jimmy, Nyok Sundu Mindula, Amaran Nyok Sundu Mindu. Tapsi Jigli Mindu. Majangi Yinda, Jeta Sevji, Ninga, Yangya Logachi Nidu Mindu, Ama, Yangya Amaran Midu, Yamab Sundu Mindu. Minganzu Kinzala, Gapsi Gap Jundu Mindu. Amaran Ginga Tambechel, Shurjuda.
1: Yung Marie,

0: 집밥이랑 파치 수지 마시당은 구유식 고기.
1: 상가시는 혼다니 리마지도 미도.
0: 같이 그래.
1: 같이 도세. 안수다 말입지. 질로 가마야 고해 두게.
0: 그래서 그래. 아는 안수 더 용종 말베.
1: 디 가마세 그래. 고배가 왕시에 비나. 나야 주도 정매.
0: 아, 지. 다시는 밥을 안 남아 놓으시다.
1: 남으라 놓봐.
0: 고배스니 초만디 니버케지. 아자 다니 롱가 주고도. 밥을 안 같이 했어.
1: 더우나. 나 니버케지. 롱 롱가 주고르베 아.
0: 내도 키친에 들으래.
1: 드시에 먹어.
0: 밥을 안 놓고 치치다. 아니 아자 캐리는 언제 나 돼요, 여러분.
1: 다니. 장치로 가마 야채디네. 옛날아. 마디바 가지 마.
2: 가게시에 먹어. 근데스 체네. 나 장날 띵메.
1: 가르지나. 미 자마르 시그리 삼지 시그두게. 너니 창스 좀 당 말베. 나라니 창스 좀 수역할 시에 되어라. 디 로드 좀 시로 봐. 장스 소소 마당니. 제님 삼시 당의 용두게. 제님 거디나 디제 사좀 시도 여러 봐.
2: 샹겐 아 야고시기 입신기. 근데스 시에네. 간당 아랑 날 때는 용마리.
1: 허, 마용 가르요래. 쉐다, 마용 가르요래.
2: 지 개민도 간다랑 날 때는 용마리.
1: 자. 다오는 리펀더스니 뒤에 장르배.

0: 呀。阿妈学的。卡巴纳斯登格多。啊。
1: 집다 직부르시야
0: 시야골 시엔유베 오즈리 랑가 오무린통 도피에 대여다
1: 니 오무린 라타마소 계속 할게브제 가르치가
0: 디제 찬이통 도 가기하고 시야제
1: 아마 니 알라고 예부터 치아프자 당가지만이 좀 깊고 마시 들리시던 닥터시
0: 제니 장을 라고 예쁘면에 아메 라고 예쁘면 두게 니다지 신시야 꼴깡 시에제디 딘제 제비이나 창매장을 두고 제부도주 똥부지베 아 야
2: 자다니 야명다
0: 야호슈아, 야호슈아, 더비야소, 더비야소, 저, 겨우 제도디야.
3: 요, 아마, 데, 데가유. 제니, 야, 주저게랑 띠오. 야, 또 쏘다. 세나, 슈리그리, 응고. 야, 랑 가르산두유네, 랑가 아자기 파진제 수그리. 응고, 야, 야.
1: 김에 다시 하면 수배도, 나 성매. 뭐 귤렀다.
0: 아지, 제니, 라야, 니 마시면 되지 마치 응고.
3: 장로 마치 아.
0: 랑게 소 다시 해리 쓰기.
3: 좀 더 용돈해.
0: 난 되다. 전다 주지지게. 너무 참 먹기 수년 여름에. 니 랑을 쉐이다. 제도 쉐이다. 제도. 니 랑을 자고 다 퍼도 주지지.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4: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0: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4: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라야,

0: 당해 겹토부디 룽드리 슈고 내다 디그리 숨기
1: 내다 카디그리 숨기도
0: 왕부님 부르사
1: 왕부님 부르사 제니터도 대표치고 싶어? 엄마 암질하게 그저 자기 용구를 쓴구다
0: 워시 링링 장교가 남탄의 친지 암지 한라 수수시다 암지 한라게 무리를 샥주치기 이송기 무리 자기 요마 용통을 잘해야지 장교 요구 수수시다
1: 니 남사진지 암랑 암자마치 아 你得小心起雨，俺们俩要死的。
0: 我三对民都，你二疯子这些个，让叫我救的。
1: 哟，你那么三亲戚，俺过对俺们这么亲啊？俺住哪？

0: Ama, yamen amra nesto skimna? Acha, denye den triba. Acha ran neske kwaju. Hozi, ama yamen amra nesto skyo, to skyo tango.
1: Ama.
0: Jenny kan zhe du.
1: Amji la ge. Jenny, you min du song ge.
0: Ama,
2: cha,
0: ama, cha. Yo hamu de de zu da. Yo s.
2: Clean
0: da,
2: clean da.
0: Ji chue ji ni. Yan ji chue ji mi du. 제니 다 랑가 아무시 주니 이데
1: 아마 제니 탄도 최지 나 류지 인생 그 옆자 탐시 잔지 류지 깨다나 배지 제니 그 소개 도그리
0: 지저 니 류지를 가봐 개비이 무난 탄도 찬스 깨보고 기사샤 또 배지 용도 가마리
1: 大姐呢？借你了许多几年油麻的呗，他们是现在油麻的呗。阿妈，俺这病重难了，俺的借你钱去。俺最难了，你是喝了酒呢？阿妈让给谁当几个药的？阿妈让给他们是当的阿妈，他们是当的，他们是药的。阿妈。
0: 린린 랑게 류질 가봐 깼다
2: 요 아마
0: 예 류질 제닝 탄주디 깨주의
2: 喂，喂，吕志，我黄大妮姨，我黄大妮姨，我。你在咱国做着毒，谁人打？要求。吕志，吕志，阿妈，吕志给干死多。
0: 吕这个给这些的，长袖袖的许多。来，咱就睡吧，就住卡住过日。来，咱睡吧，就住卡住过日。阿妈，阿妈，卡住过日，睡的。来，咱就睡吧，卡住过日。阿妈，阿妈，来点多的。来，咱做酒席，我有事。
2: 爸爸，爸爸。
0: 木林，木林，在说些？哎呀，木林可真穷酸，能打球木酸，一年谈的比没给不上，全部睡吧，就睡好些故事。哎呀，让给木林给不是，让给不是的，让给木林给不是，让给木林给不是的。

0: 신의 레지
1: 장기 가시시야기 니엥아치 친구두게 니무스니네소 디기 덴베 미시기기 달라 차디 싱샤 쯤링고 니무스니네소 주리다 체리를 승부치 마 칸부치기 갸츠르 카쳐 치기 메도시에
0: 갸츠르 카쳐 치기 메도시에

0: 建尼，就叫伊呀，警察，让他觉得托马斯建尼，让他的心里用呀，还是一把。让给建尼信了吗？都，都该用自己买呗。阿妈，阿妈，哪里有托马斯？ 让给姐你拉他要嘛是，姐你冲个那么来让土要嘛是，让这教唆了是多个。阿妈，落地也难了，你已经是咱们陈天宇，警察的陈天宇了，阿妈让他，继续咱们陈天宇。
1: 제니 매브차스 지존의 배치인버지 땅아스 뭐대 뒤미도
0: 아마 아마 수고하시다 난 올리니 예수저 새로 제조 아마 나로 흘리기 아마
1: 나라 제조 나라 제조
2: 哎呀，他这是胡大妈，他胡大妈。

0: 추로 튕거지 리주 튕베거 추로다 님도 튕보다 육수 채와 퇴지 통도 나러러 리주 물진 추로다 냠도 두주구유자 치소 유노다 벤조 조준러 뉴스 채부 튕거지 계시 리주 튕베기나 한국의 기주교 땡기지 야다미도 깨디 가르도 아
1: 日日準備地址他主給也找不出地址日準備給一下我是給我朋友找的日日久久點不贏了陪頭馬地給啦我是老闆主要卡著日日久呀叫不送的陪頭馬地
0: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다 다구지 오즈 미용화 선배 삼대네 키규가 말다
2: 지주기 늦을의 유치 샴기 튼젠 칼리야 토난 치구 남시 응원 다 다와 최조사 시도 치바 야구년 야구대나 년글의 유토구리 시지댄주 캔성엘
3: 토르 충제 구 매수엔 댄자 친구 직 렘규기 총간 하 토르 충제 구른 주거 매수엔 댄자라 토난 시구 타만 테미쇼라 매피주 지미쇼 니 소다르 쥐람 타 댄자 튀응구 시브리 네사라 인조 시구신 기즈이 매균 총세 칸점 렘규 다다 타 매수엔 뜻된 양차 기진 세용의 일에 되미데 니지오 양타바 타 용유로 고름 대부제 이번에 칸점 타 랑급 시구 숨 매수엔 제거 타 소다르 지세 조사라 인조 세구시 계시 매균 총세 양타베 고데 직세 피조 세데 연장 긴송 용세
4: 님감 착지 내다 야나 드뎅기 내드조 야 마보보 야당만 고치엘 양 견제 첨부 된조
5: 스볼렌제 르부데나 셈부키 셈부키나 르부데 나브렌제 수요 단다 시즌 바디니 표장조조 최대한 대단 원연 량가다 변조 롱친 년체 레고니 냠도 니르베 대단 로스 시티리제 대단 변조 셰브데지 나리 장소 중화 변지 현재서 대비 바가 수슈 도체나 직접 수시 시진빙기 망용기 대단 면나 초용내 존재 용미세시다 人家 대단이 소소정이야 라르부시 레제소는지 나서 소소정이기 류심 대단다. 소소 예유기 능미 편지기 대단다. 당연히 망용기 대단이야. 더난 망점난데 대단 대한받다. 디지 대한배 김씨 준교로 모두 배전한교. 기대가 저 화사 정제 천관시 내지 응원과 춘진 대내기 봄주면 봐. 괜찮은 왕라 대한지 수일에 세주 남중과라. 근데 수일에 잠에 가서 나로. 칠인 왕랑이 내도 수리 시랑받다. 천가 용기 주진 멤버 거주바 선배이. 공탄다 타서 총지의 천관취 내양군과 춘진대내의 주진다 중화군과 수리련소기 중내예라련소기 급순배 규례우윤량강기 우윤 림과 맹급례지 툰소기 코주코제예라툰소기 우윤 중교수주롭소기 총미 표의장교종기 대단생리협대 칠례캐진소중기 공미 표의장교종기 시세지배 최대협주남자다 표의장교종기 시림뿌리협주토담 칠례캐진소중기 공미지에기 갱시지윤라 콩랑아지소 개용기 아이즈네 곡중은든 미게타 장교종기 왕부견쟁기 비튼다지 개문든 미게르 정용기 내양문고다 춘진태공기 문든 미게르소기 시지 천년토바마세 SCI토 제송송 변용시 개낭기 리숑 튜디토 제송 주타장 변용베 리숑 심주다 퇴묘게 랑린 뇌부 댐베 쉔기기 칠레 캐버시기 다든 디네 세시 숨부디 단다 디숨 방업제게 리기 신도 의식 상의 신이 다 워마
4: 아
5: 신된 주리 상의 제마라 소바다디 지금 이제 가마마 소센데 여러분 이 체시 되게 되게
4: ngopchele chasha bune jitan chemne ngan zu nime chigle ya gyapje lak tu chi kesum ges kre tene kare do sene ngan zu chi singde le chasha bune ya dema chik ma sim tu chi jitan chen
5: nime chig seshir ba
4: re re keni gene kesum ges ngap chu tsu sene ani ngan zu omal chasha bune da hausang sum ges gore mide chik kyu di
5: di chi chi ba
4: di sum ges di du du ji go go do
5: Or,
4: 신기
5: 망부치들이 막 빠꾸 쉬이제 내년 제제 써고 봐.
4: 저
5: 빠꾸 뭐 쉬이제 봐.
4: 저래. 저래. 됐지. 망수 사이래. 다디 나로 되긴 걸 쉬비. 난주 지 업체 망수 세비나 견제데 가래 요래서는 업체 나로야 친의 여자 아니 가래도스나 저거 야해래 하고 싫어요. 아. 난주 업체 망수 세비나 아니 서리 신다도 주지다 야나 샤단도 사제 뇽도 저거래. 대인도 전에 가래도스나 난주 수부 작품 하셔야 간다. 제시라요. 대신기 땅 업체 그 리티 나로라 야나 신제 리티 주 나로라 초지단 대수 야고 여자지 인감 착지 내다 야나 제딩기 내지수 야 마법어 야당은 고치에 야 괜찮 첨부 된 줘.
5: 어 진짜 데미지 되게 되나.
4: 드니 데리 거세 직대 거세 워메릭.
5: 워메릭.
4: 워메릭 대단 간주 딘다리세 남주 다 지 거래 워메리아 난주 디스쇼 쪽도 안 학과도 별이 나로로 오마 오마 가부 시라민도 알아 답하지 코나조 랍다데디 지 단단한 조
5: 맞아 망세 수정 한번 가도 되지
4: 어디 틱도 힘부터 데인데 전에 이날에 가르도 쓰는 니다르시 오마 돈 거래로 아 오마 돈 비마지다기 지신 간조 랍라 다 가시 야 디나로로 오마 하도 녀디다 요로 오마 돈 제 조고 마데브치니다 조고 세녀서 된다 요 된다 요브나 아니 가르도 쓰는 간조 쇼단 추라다 야 직신다 된다 사이요라 라라다 디즈스 어디서
5: 세나 좀 엄청 유비 아 차시잖아다 엄마 가본데 어 어스도 엄마 망스 치우러 송도 가
4: 제제제 미만 보지 단다 가르도스는 주고 섭섭단 된다 차고라 다 주고 섭섭 맞아블래 또 치슈에데 가르레스나 가시기 가이기 된다 주제 된다 녀제 사기도 와 동에 또 니마데르려 엄마 된다 이제 간주지 동투변나 아니 지단기 가이드 수사고에 그 거가 유아 말에 딘디 자니까는 엄마 소에디 다 하장기 개침부터 다지리
6: 세메지 탕 호메지기 세리니 사드 투미 사제 투제 투기 메도 미루에 차셰시긴라 슌지 신도리니 사제 토뇨무용웨 크습기 세리 야부시긴 지오메 사드 투미 수주 표숨 초보코된 제도규에 왠갸 사드 투미 세리 탕 우지 슌지 신도제 대당한 코에 누규 찬용 사제 원조 체비 체실의 마오유 총미 님머지 세리 키정은이 니슈생 파르사고바 마세 조리기 사제 당 텐도 사고 토통 님머지 我们 하우생 숨제 예남 양나 대당 체시 총비 我세 멍점 사고 티민 사고지 슌지 신도 킹업주네 듄주 파르세니 세리 남망진기 자튜나 지송 체디 세리 당 우리 신제 신도 제기 세리 담고
5: 다들 내가 나 세리기 거 다지 시부스 거 봐라 세리기 님지야 세시 그래 담고 나
4: 단통만 말세 데이터 가르도스나 인지 싸고 거래 아 니베데 가르도스나 세베데 담 망고 다주야 말에 가르도스나 외신 참부시사 난주지 가르도스나 미망차지 지 샤나 가보다 야나 가르도스나 샤나로야 초주 망부 십지 매조선 제기 나와든다 요리 남그 타이나레 샤이나로로 조 가르요르스나 직직을 니네 가르스나 샤즈리 다샤세 마한타브나 아니 간조 가르도스나 샤자과 차이다 야나 가르도스나 그 특지 메뉴보다 된다 제제 아니 친지 페비스 얻든다 제 직 슈구데 가르도스나 대부장시 마음부지 롱구 요리 제단 간조 가르도스나
5: 명자 쉬어야
4: 되겠지 강요명사고
5: 다 초벽 사도였지 조세 제리 찾아오는 착샤 룩샤시네 네 파셔스 디스 추르 봐. 안 되면 야서다 자서 좀데 용점 좀 봐.
4: 제제제.
5: 봐. 원상 기타에 대해 계좀 줘서.
4: 제제. 에 샤라 양은 저 초지 직번인 거니 차샤나 디스 그래 가르도 쓰나. 샤가르다 샤마르. 샤가르스 디스 안에 디나로 냐샤 차샤 리본기 샤테조. ん、しゃがるけな。あ、ね。しゃまるって言うじゃね、あの、のしゃ。のしゃだやな、ルクシャだやな、からとすね、パクシャってぞ。しゃまる。だ、そじぐんがね、ちゃしゃな、え、ミスボルやちゃね。だしゃがるってちゃんばだからとすね、え、じ、なざやんごちえる、ペンばちゃより。あ。え、だいなれがんぞ。え、ちくさとねてたね、さとれやち。 먼저 양 박세 때도 됐죠. 칠로 망부 때도 됐죠. 용도 용도서. 샘제 지기면에 자샤나래야. 귀샤래야. 칠로 망뇨여라.
7: 아,
4: 된도 전에 가르도스나. 단 샤서 위주림 나로라 인지민 지기 가르도스나. 에, 칠로 강 용용기 샤데서 담가치 그거. 샤디 나로라 당한 주 단다 니데 믹서게 제시 집주진 먼저 보고서 하장 가부치 얘기 직대고 나로다나 루 얘기 샤브리다 야나 가르스나. 에, 샤이 주메 소리도 아. 다 대주 나로라 직 초지군은 차샤나 직 시작이 되게 하장 게 용용리 대주 나로로 저 조십단 빙잠단 진짜 진짜 만부지 제요리 대인도 전에 남군은 주 직 대주 사줄이야 갑시다 지주 말 강용용 사고 그래 이날에 보고 저 대주 야사줘야 갑시다도 와
7: 렛스 어르발
4: 진 다디니 간주 숨바데 카레도 쓰는다 공해리 다 공아래야 다제 티가르데 공아데 당간주 단다야 카르도스네 초회 추제 오즈야도 두두잖이야 카르도스네 지 공아 마사이에다야나 카르도스네 학벌도 공에 나로 그 지 스리디즈마 유샤에
7: 허르발
4: 레고 나로 단디다 지 칠로티 바두두
7: 어다 녀 다가라 한 시기
4: 안 보시도 아 디 카르도스네 야구지 자원이 말이
7: 아
4: 만주 카르도스네 니메치글이야 공아 직세벤베나 치바단 디조야 뇌에데 할람 뇽뇽레 딘디 자는 건 주기 스리 소스에데레 먼저 메베기 디다 스고라 카르세 공 아요난 게 타유 공에 난 게 스리 스고라 딘디 자니 스리 나로라야 지 망부지요레 데르쭈다 야나 카르도스나 삭바도 먼저 리아 거고 치위기 망부지 공에 나로요 딘디 자니 먼저 님의 치리야 야주주나 공아 레레 인지미지기 싸고 버려야 공아 세비 줄임 나로래야 공아 싱아데다 마세체야 공아 시디
7: 이미지 가져서 그러잖아
4: 약수주나 지 라 지 베디 주고 알아 다디 니다르시 지사 좀나 아니 지고
7: 다디 쇼게 세냐 거베 관다 세냐 거베 방제 쇼게 주로 와
4: 키 강요 말에 이날에 가르도스나 공아 된가주 문조 단디다 멤버치 약수주나 축제 겸조 야나 가르도스나 그 랑조 겸조 대개 정다스 아, 디세나 아니 직수불을 처보단 조지도 많이 봐 야부지오리.
7: 내가 얘기하나.
4: 드니 당한조 에 디나로라 가르도스네 가르 직 요조로 간을 대긴 권수면 직 먼저 눈자다 야나 가르도스네 직 에 디요라 가르세 칠루단테조 망도스네 에 디진기 가르도스네 직 에 체다나 담두자니 가르도스네 수업했다면이니까는 인심이지기
7: 떠나지 않아. 네스. 다들네 최신 아부디 단다 디르발라. 시작지지르바.
4: 제제제.
7: 차지. 삼진이 알차제디. 르바.
4: 제제제.
7: 또 창자. 이게 춘지치 우리 세대르바.
4: 제제제.
7: 나 집단 재면은 차 시작지. 알차세도 저 다 가려서 나 맞아 넘겨 가슈제르바.
4: 제제제.
7: 나 미리 가슈제요 디르바. 차 시작지. 알차제르바.
4: 제.
7: 다디 딱딱 알아서 계단을 망슈는 게 숨르바.
4: 제제
7: 세상 뒤에 야 춘지식 근데 지고 나긴 한데
4: 아 되게 개라게 그게 땡디 나로라 먼저 차단 시작지단 되게 되게 강강데 춘주식라 민도아 뇽뇽데라 딘데 전에 간 주디 나로 되게 걸어 쉬베 차단 시작지데 강 뇽뇽 치고 거래 베네차시 하나 차기 가르치고 그랬으는 간 주 미수 볼이야 착시 토고 야네 집규 디싱게 가르쳐서는 보외기 제된다 준비기 내단 직수부 자고 차이다 다 지금 망부 지글 넣고 와래 된도 자는 간주 님의 지글 야차 디 캥알아 사이요 말이 미직
7: 이데 이제
4: 그런 게 되게 좋기요 와 디라 어디래 다디 디 가래 디 비라기 시담 그 갑지어다 와 비라 시담 갑지 가한테 제 안디 니디 좀 많다 저 재미도 대바 뇽지 나도 좀 뇽지
7: 어 뇽
4: 뇽지 뒤도 지라요 다 미직은 간주 사이
7: 다 님의 지

0: 你们这个，但俺做米米上这个拿了米苏米西酒呢，俺第一次接这，心爱的怕气。但俺让就嗯，茶饮料的，伢们看了那点解缺是吧？可都缺送我们的啥些？嗯，第一趟不得了，因为米这个俺做嗯，这个这些个东西都买不回来。你们这个都是呢。 또 소비 줄임 나로랑 그 초단 양아 카르도스나 신제 지기바 닝멍스에서 된다. 디졸루제 카르도스나 코즈 초아 되는지 아니 차디 뇽뇽치 에 숨바데 카르도스나 샤다나 조디자니 샤라양은 조차 십주 조고도아 데도자니 샤다나 조디 샤츠 차지 아니 차디 때문에 카르도스나 차디 뇽도 조그리 아 네 대신 그 카르도스나 양은 조 카르도스나 또 소비 줄임 나로래 가르치고 그러스나
1: 춥저에 대비에 단 랑저에 대비에 대해서 제분에 양 카르도스는 차대 저에 대해 뇽을 죽으래. 세무스는 참 하죽으래. 아제제제. 다 체다나 외두리 양 특인 대단 차례. 외 차제 차대 대비는 아니 좋아지 전부 차그래. 대신기 카르도스는 먼저 지 담두리 양 쇼장을 대제로 하다 나가 주 에 베네 차샤나 딱과 동예기 에 답두 다 디즈나로래야다. 지 差钱不写在有的，电影就在那搞的都是呢。俺就面对在那，嗯，面对在那，不得像像那俺就俺们是电信是个啦，电信怕得对在那俺们这对那里，前两天电脑了，学家那了，谁的电脑了，差些在路了。嗯，俺们看上路那主要停在车个有没的，人家面就差路过，电影就在那俺就学家在做对接，俺差的蛮牛多的，大哥。
2: 这车是给住过是吧？俺就
1: 是，俺们开过。但恁牛都当然了呀，这个一点的。
2: 차동서면다디 딘다 글쎄 눈 안주 미잔 알로야 눈 루예기 딘다 시우나 야구요래 아고송아 안주디 에 체시 잡다 다디 카르도스나 응 일단 더 잘 논조된 디인 카르스스나 니정업주 담바 니정업주대 다 눈을 차시하는 니마지글이야 니슈 쟁아래 그 니슈 쟁아 스도자니 아니
1: 당연히 담배
2: 제가로 와 다디 니마 주의래
1: 당연히 눈을 차시하는
2: 문에제네
1: 디니마 줄래야 고시 접제 사고고래 다이날에 통어도 안주 디 체고 아무래도 눈 찍고 말해 안주 가르치고 그랬으나 말 라고 할 동안 주 불이 막 없이 다 요라 쇼게 마 똑똑 뒤주 루제 차 소디자니 니마지기 체시 할람 가차버라
2: 저도 자고 사가시는 놈다 되겠어요 말로 봐 이제 자고 다 디즈나로라 쇼고 단조 단 디즈나로는 놈기 단조 디즈나로
1: 고친지
2: 집에
1: 되나 소로
2: 봐
1: 다디니안 눈 용어 제레야 안주 미잔 알로 딘다 체시 유베치 루디 에 타둥 카르도스는 탄데 안주 자벤다블 체샤나 코즈이기 또 수디다니 눈 자원이 두스 루그 말에 카르레스나 또르크리 팔라이나레 차일랑 간데 토르토토스 또르츠치 안 또스그래 안눔 사이데 하장 용용래 또스 슈슈스야로 제 디니 카르도스나 지
3: 세제 저 응업제 응원조 대조야 추 추나로 제 제티 디스 담보는 셔츠 드즈마 된 조에 제조 요래 디싱기 카르도스는 당 안주 속자랑 신기 샤단 대조 직 눈다나라 마자바치 랑조 제비다 추조 소르 드즈 제비나 눈디 시다 뇽도 조그래 차탕 눈 응아제제니 초미 균디엔 서동 추 카체데 메비엔 미나 시긴라 초미 소시대탕 타양 저와 탐섭유 사두미세키코리오유긴탕서동쿰시기쇼긴티베왕키사두초미차탕놈응아지제쥐체용캠강에토부유사두쿠기총미뇽어솜키도시서도동괴디차탕놈응아지솜사체뇽도당에차수마탕차당티신균세윤조츠차쥐제뇽도당디차제제니쥐토바체구세리낭놈쥐체치뇽도당에 님지 놈주체 케니스양네 숨주파투 춘젠체 투바체네 로드윈키 선놈주구 장암탕 체윤조츠 응아저고체 뇽도다네 님지 응아저 케니슈레 미게와탕 응아저 뒤베 동제 뽕암 뇽잠동구 티신 독주 체갸 뒤체 중 토웨 세리 뽕암 뇽잠사구 균토 셰즈 뇽웨 서동키 쿰시 소용체디 차탕 놈 치 나지제 뒤체 망외 서동 뉴잠 사고
2: 샴라 뒤주디 기나서 표기 안에 샴라 기나서 드링기 주시 디다 뒤에서 기나 약간 지나 이거나 대가라 거지나로
4: 임질라 공감상 팅상 능은 저 저의 남미 망부시기 광도 상면도 딘다스나 기운강 유탐
1: 다 딘다르도 하던 당한 좀 망부지 특인 공을 쇼세라 라베인 로한 좀 슈누졸 망부

0: 줄람 기타 야나 카르투스나 데뎅기네 카시에단 데와 쳔보 요레 데인주 자네 카르투스나 공세 약슈 춘네 사고 고레 다 이날레 세베 나로레 공세데 데긴 게라게 순수 짱보단 신체제 지 뉴뉴치 사고 고레
1: 레세게나 도잖아 세브 십춘 스탄넘 그네 가주 세주고 도랴 도나제 수수데다 송겹제데 계좀 줘봐 다 디린 뒤죽이 겐 배가주 레센션 다가시게 땡게 슈덴자고 도제치

미가르니 워자르치위 강종인디 리위무규 사동알라 전진모모 리인투규 디가르니 지도点别 사동인디 당가라그규 남방규지 계산매도 서두디 디가르니 듀럽사비 윤종 서바이 윤종 서비 벽이 미리카기 미모남 듄디타 야즈인비에 듀럽기 녀가 잡여라 중화 미리 지둔소비 도시 체린포 동주 주닝 조치신 미리카와라 빈준 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당에 예용기 미리 튼지 야튼기 비상규 뒤주로 슈는 계류 변정 사비 벽이 퇴응을 타 참비 뒤지 내비 피해지기 렘비토 규유라 피해지기 퇴성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지기 도시 사바 라다르 체비 뒤지 내비토리 사도 변주로 피해지 동위 문규 규 뒤주로 슈는 계류 변정 사비 지도 点别 여기 주진 띵여티에 겐강 기멍시 등도 주바타 사두 겐강 불류 초두 성종의 숭능 겜미 예급이 겐강 시에비에 토가 서둔 제주로 숭능 겜미 변종 사비에 탄삼 도띵타 허신 사띵기 지지 루양 주여티에 조용리 탄삼 띵링타 탄삼 사띵 탄삼 타계지기 누가 제지를 당리 예급이 타딘 타다르 문주기 라린 베드윈규 조드 후다 체유 베베 듀르 사바드 양규 렘보 사바라슈 그기 미르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듀르 사비 방기 베정 제주 라린 터진 단리 듄지타 조주 제베 시린 지도지 点别 지조 링루기 변종 사바 등지 베드 후다 체규이

팅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련군의 순수 진심 特동 시리기 윤장례 조조 군두위 겐지모차도 코로 충무 향상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쥐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人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지금 집에 세 콜라라 준비해 모자를 입어라지.